대가랑 토론. 코스모케라톱스. 스티기몰로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메가라토르. 어떤 공룡일까?

데이너니쿠스, 토론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도둑이 공룡 알화석을 훔쳐서 벽을 뚫고 도망가 버렸어. 도둑이 남긴 발자국을 발견했어. 같이 도둑을 찾는 걸 도와줘. 이 중에 도둑이 있어. 도둑은 누굴까? 발자국을 맞춰보자. 발자국보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발이 더 커. 티라노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스타우리코사우루스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트리케라톱스의 발 모양과는 맞지 않아. 트리케라톱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오비랍토르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이 중에 도둑이 있어. 이번엔 벽의 모양을 맞춰보자. 스타우리코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도둑을 찾았어. 범인은 오비랍토르 너였구나. 오비랍토르. 함께 공룡알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함께 해줘.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은 어떤 머리핀을 하고 있을까?

엄마 공룡은 노란색 하트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해.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 공룡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등 위에 가시로 이루어진 부채 모양의 돛이 솟아있기 때문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지상과 물속 양쪽 모두에서 생활이 가능했던 단수생 공룡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 몸길이는 14m로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다도 커. 스피노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우울하다. 파랑색.

놀라다. 보라색. 행복하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부끄럽다. 화나다. 슬프다. 우울하다. 놀라다. 행복하다.

피아노돌.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바람 부는

눈이 오는 비 오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 핑.
2: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꾸룽꾸룽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

하나. 복습해보자. 아기 향유고래가 친구 한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복습해보자. 아기 혹등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0: 네.
1: 복습해보자. 아기 혹등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다섯.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다시 한번 소리를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사자가 튀어나왔어. 사자.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오리가 튀어나왔어. 오리.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혹등고래였구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강아지가 튀어나왔어. 강아지.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독수리가 튀어나왔어. 독수리.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범고래였구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닭이 튀어나왔어. 닭.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소리의 주인공은 대왕고래였구나. 혹등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말이 튀어나왔어. 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양이 튀어나왔어. 양.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닭이었구나. 닭.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어. 개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생쥐가 튀어나왔어. 생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거위였구나. 거위.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공작새가 튀어나왔어. 공작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곰이 튀어나왔어. 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염소였구나. 염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족제비가 튀어나왔어. 족제비.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다람쥐가 튀어나왔어. 다람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젖소였구나. 젖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너구리가 튀어나왔어. 너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원숭이가 튀어나왔어. 원숭이.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뻐꾸기였구나. 뻐꾸기.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소가 튀어나왔어. 소?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여우가 튀어나왔어. 여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종달새였구나. 종달새.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참새가 튀어나왔어. 참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돼지가 튀어나왔어. 돼지.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고양이였구나. 고양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올빼미가 튀어나왔어. 올빼미.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강아지였구나. 강아지.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긴수염고래라고 해. 나는 작은 크릴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달이라고 해. 나는 조개와 해조류 등을 함께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2: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2: 나는 물개라고 해. 나는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먹는 육식동물이야.
3: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마라고 해. 나는 작은 갑각류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거울이야. 나는 물고기와 식물 모두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앵무국이라고 해. 나는 산호와 해조류를 먹고 살고 산호 초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초식동물이야.
0: 만나서 반가워, 바다동물 친구들아.
2: 안녕.
0: 오늘 너희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수수미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되는 꽃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칼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2: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7: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

0: 사진 있고요.
1: 가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2: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3: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1: 그게 언제 떨어졌지? 대리초.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4: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1: 깜짝이야.
4: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조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1: 뭐라고요?
4: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가!
3: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1: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2: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1: 그럼 시작해볼까?
5: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효정.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어?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도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2: 루시야. 루시가 왔어.
1: 어? 으아!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수원 센스 윈.
0: 바로 진저!

0: 매직 크리스탈!
1: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2: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2: 뭐라는 거야? 에잇!
1: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2: 각오해라! 리모테로!
1: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2: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1: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야!
2: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네 멋대로!
1: 용서 못해! 미러쉬!
2: 네 멋대로!
1: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러썸 로드!
2: 네모테로!
1: 러썸! 어?
3: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1: 러썸 서브!
2: 조심해!
3: 뮤직 슬라이드!
2: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4: 네?
2: 어? 어머, 어쩜 좋아.
4: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정석이 최대 출력!
2: 안 돼!
4: 야, 아니! 예!
0: 매직 크리스탈!
4: 예!
5: 대마녀라고?

0: 저거 봐, 엄청 큰 꽃이 피었어. 꽃이 막 움직이잖아. 징그러워.
1: 감히 이 대마녀님에게 징그럽다니.
0: 저게 대마녀라고?
2: 대마녀, 어? 여긴 왜 온 거야?
1: 주비주를 가지러 왔다.
2: 네 요술복을 빼앗겼어.
1: 루시.
2: 대마녀? 딱 맞춰 잘 왔네.
3: 어떻게 된 겁니까?
2: 루시, 이게 웬일이야? 저기, 대마녀가 우리 구하러 왔어. 이제 주비주는 우리 거야. 얼른 뺏으러 가자. 좋아.
4: 대마녀님, 저렇게 까부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까!
1: 안 되겠구나. 루시,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주비주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2: 화났나봐. 무서워.
5: 대마녀, 그럼 이제 내 가족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1: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거냐?
2: 아파.
5: 루시를 괴롭히지 마.
2: 대마녀님, 멈춰주세요. 네. 이건 아니잖아.
3: 괜찮습니까?
2: 루시, 리산, 너희는 피하는 게 좋겠어.
1: 쓸모없는 것들 모두 살아나!
2: 루시가 우리 친구라고 했어.
5: 뭐야, 오글거리게.
2: 아프지 마, 루시. 잘했어.
0: 대마녀랑 루시는 같은 편 아니야?
2: 그러게, 대마녀 진짜 못됐네.
6: 그리고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
2: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7: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2: 용서 못해! 네 멋대로!
1: 루시! 건방진 것, 너도 끝장을 내주마!
3: 위험합니다, 루시! 마법 청소기!
1: 레드 나이트 너까지?
3: 클린 마법 청소기 최대 최대야!
2: 레드 나이트!
3: 루시, 괜찮습니까?
2: 괜찮냐니, 네가 더 다쳤으면서.
3: 전 괜찮군.
2: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레드 나이트. 금방 올게. 너희들,
5: 왜 그래?
2: 주비주는 절대 못 줘.
0: 우릴 풀어준 거야?
2: 왜 우릴 돕는 건데?
5: 저 대마녀가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니까 대마녀를 없앨 때 도와줘.
1: 루시, 네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마.
8: 조심하세요.

0: 저건 설마? 주주, 저 검은 보석에서 대마녀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1: 그럼 저길 공격해야겠네.
2: 어림없다.
1: 미라 쉴드! 어림없지? 레인보우 스케치!
0: 나한테 맡겨, 주주. 다 막아주겠어. 뮤직 슬라이드.
1: 지금이야. 리모테라.
2: 루시, 내 당할 것 같으냐?
1: 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업.
3: 매직 크리스탈!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냥 갈 순 없지! 리모테라!
2: 나야말로 널 그냥 보내지 않겠다!
1: 위험해, 루시! 도와줘요, 미스터 매지션!
3: 알겠습니다!
1: 레인보우 스피드!
2: 너희들, 루시!

0: 역시 이건 다크사피야. 이게 어떻게...
1: 가지 마라, 에즈나이트!
2: 루시, 내가 없어도 청소는 꼭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1: 싫어! 너희가 내 가족이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3: 어떡하지? 레드나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건 정원에서 주운 빨간 돌인데? 이게 뭐지?
1: 혹시

0: 레드 비주 출동했습니다. 뮤.
1: 레드 나이트가 레드 비주였어?
0: 레드 비주 다큐. 드디어 만났다뇨. 보고 싶었다 뮤.
2: 아르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뮤.
3: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뻐.
1: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한 거였어.
4: 이럴 수가. 차라리 잘 됐어.
0: 루시, 루시, 어디 가는 겁니까, 뮤?
4: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레드 나이트, 아니 레드 비주, 넌 저 애들이랑 여기 있어.
0: 루시, 제가 주비주가 돼서 싫은 겁니까, 뮤?
4: 나, 너 귀찮아. 쟤들한테 가.
0: 뮤.
1: 루시,
4: 내 친구를 잘 부탁해.
1: 그건 걱정 마. 근데 넌 어디 가는데?
4: 대마녀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가족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안녕.
0: 루시, 루시, 미안.

0: 레드비주, 아무 걱정 마. 우린 모두 네 친구야.
1: 알겠습니다, 뷰.
2: 누사, 이제 동안하러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네.
0: 응, 맞아. 드디어.
1: 동화다라라니 너무 신난다 큐. 우리 청취자 큐.

0: 목말라.
1: 어?
2: 쇼? 쇼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들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네이비 핑과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슈비야.
4: 20까지 합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이순아,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어?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음료.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0: 늦으면 어떡하지?
1: 지구?
2: 침대인 거네.
1: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퓨리였어.
3: 왜요?
0: 홍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1: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4: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1: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4: 왜?
1: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1: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2: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4: 뭔가 힘들어 보였어.
1: 무슨 일 있나?
0: 어머, 남겨줬다.
1: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5: 코디한테 고쳐달라 해야겠다.
4: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1: 코디!
2: 집에 없냐?
1: 안녕, 코디!
6: 안녕.
1: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1: 콩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1: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6: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2: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1: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6: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1: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6: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0: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1: 미안해, 코디.
2: 아하,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이 세어봐.
0: 양?
2: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이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1: 내가 도와줄게.
0: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1: 힘들어.
0: 양 80마리.
2: 어떡하지?
0: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2: 체조하니까 힘들지.
0: 당연히 힘들지.
2: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0: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1: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2: 왜요? 예쁘다.
0: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미

0: 우와, 뭉치가 별처럼 빛나고 있어.
1: 이런 기분이구나.
2: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리 날씨이냐? 코디, 코디,
3: 코디.
1: 드디어 잠들었냐?
3: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0: 고마워. 나도 고마워.
1: 아유,
4: 뻔하다 뻔해.
1: 막혀버렸네.
0: 이번엔 내 차례. 야!
4: 어림도 없지.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 팀이 화이팅!
0: 화이팅!
4: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0: 난 몰라. 팀이 괜찮아?
4: 지시한데?
2: 잠깐! 어?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5: 와! 공수인 화이팅!
4: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0: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1: 공순이 슝마저 막히다니!
2: 말도 안 돼!
0: 이게 다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2: 과연 그럴까? 야!

0: 도저히 못 들겠어.
1: 이제 게임은 끝이로군.
2: 아휴, 저 로봇팔 뭐야?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3: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4: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2: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0: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5: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0: 다 같이?
3: 야!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0: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슈.
1: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4: 뭉치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1: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2: 뭉치, 우리 왔어.
3: 얘들아, 여기야.
2: 안녕, 뭉치.
3: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0: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2: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3: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왕 파프리카야.
0: 와! 진짜 진짜?
4: 크다.
3: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0: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3: 그치. 따는 것 좀 도와줄래?
0: 좋아.
1: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2: 하나,
3: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2: 파프리카!
3: 이러다 깔리겠어. 공순이 괜찮아?
0: 괜찮아.
6: 봄이! 봄이 살려!
3: 봄이!
0: 이제 어떡해, 팀이?
3: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2: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모두 포미를 꽉 잡으라고.
0: 드디어 멈췄네.
3: 다들 무사했구나.
0: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뭉치가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3: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0: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치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베이비핑과 함께
1: 글렉소!
0: 글렉소! 몰라내가!
2: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2: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5: 또래또래 키가 작다면
6: 기상하게 날뛸까.
5: 키가 크고 싶다면
6: 기상하게 날뛸까.
5: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기상하게 날뛸까.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6: 아이클 타임.
7: 두드림.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1: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우리 지금
4: 심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0: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0: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4: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1: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경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1: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1: 청소할게 잔뜩 있겠는데.

0: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4: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5: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4: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0: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출동!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6: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8: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2: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해줘야 해. 좋아. 기다릴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군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누르스랑 변신 완료. 기다려 준비.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2: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2: 좋아! 좋은 생각이야!
1: 해보자!
3: 얼룩의 우산!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능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8: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6: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오케이,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어? 뭐야?
1: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3: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예.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3: 뭐?
0: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3: 도망치고 있잖아.
6: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4: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1: 이거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힘이 더 필요해. 안
3: 돼! 빙하다!
2: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단을 파이로 나누면
3: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3: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2: 스쿨버스
3: 내일 떠놀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0: 당신을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뚝딱뚝딱.

김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 크리에이터 펜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외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 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수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2: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3: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1: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1: 내 꼬리가 저쪽이래.
4: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3: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1: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1: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3: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0: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류.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능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

0: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1: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2: 시장님!
3: 안녕하세요.
2: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1: 바로 저기!
4: 어? 어디예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1: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0: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 밀다 출동!
1: 너무 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5: 기가 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버버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아,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2: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1: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3: 기가 밀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2: 부스터 작동.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2: 헛! 군수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4: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1: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2: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1: 놀이터는 진짜 재밌다!
5: 기가빌더! 오늘도 임무 완수!

0: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유성, 즉 별똥달은 해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다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3: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5: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게

0: 얘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 자, 가자!
2: 우릉!
3: 우리 맙니다!
4: 아하! 출동!

0: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잘하고 있어, 스키.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2: 우리는 하나! 기가빌더 임무 완수!
3: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성우 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2: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3: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저기 좀 봐.
2: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3: 어?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5: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떠. 빨리 유성체를 막자.
2: 그래.
0: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2번 리더! 호키봇 변신 완료!
6: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3: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2: 그래!
0: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하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고?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0: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1: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2: 스킬 위험해.
1: 빨리 피해, 스킬. 오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잖아. 기유. 제발 멈춰줘.
3: 스킬, 우리가 도와줄게.
4: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1: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5: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6: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5: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 걸 그랬나?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4: 야호.
5: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애가랑 토르. 코스모케라톱스. 스티기몰로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메가라토르. 어떤 공룡일까?

데이너니쿠스, 토로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도둑이 공룡 알화석을 훔쳐서 벽을 뚫고 도망가 버렸어. 도둑이 남긴 발자국을 발견했어. 같이 도둑을 찾는 걸 도와줘. 이 중에 도둑이 있어. 도둑은 누굴까? 발자국을 맞춰보자.

티라노사우루스의 발이 더 커. 티라노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스타우리코사우루스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트리케라톱스의 발 모양과는 맞지 않아. 트리케라톱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오비랍토르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이 중에 도둑이 있어. 이번엔 벽의 모양을 맞춰보자. 스타우리코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도둑을 찾았어. 범인은 오비랍토르 너였구나. 오비랍토르. 함께 공룡알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함께 해줘.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은 어떤 머리핀을 하고 있을까?

엄마 공룡은 노란색 하트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생명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해.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 공룡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등 위에 가시로 이루어진 부채 모양의 돛이 솟아있기 때문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지상과 물속 양쪽 모두에서 생활이 가능했던 반수생 공룡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 몸길이는 14m로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다도 커. 스피노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놀라다. 보라색. 행복하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부끄럽다. 화나다. 슬프다. 우울하다. 놀라다. 행복하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소돈.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바람 부는

눈이 오는 비 오는 천둥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0: 여기 없어요.
1: 정말
0: 여긴 마녀의 집이.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과!

0: 미션 3, 2, 1 사라 건너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하나. 복습해보자. 아기 향유고래가 친구 한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셋. 복습해보자. 아기 혹등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네. 복습해보자. 아기 홋등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0: 다섯.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다시 한번 소리를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사자가 튀어나왔어. 사자.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오리가 튀어나왔어. 오리.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혹등고래였구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강아지가 튀어나왔어. 강아지.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독수리가 튀어나왔어. 독수리.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범고래였구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닭이 튀어나왔어. 닭.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소리의 주인공은 대왕고래였구나. 혹등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말이 튀어나왔어. 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양이 튀어나왔어. 양.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닭이었구나. 닭.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어. 개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생쥐가 튀어나왔어. 생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거위였구나. 거위.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공작새가 튀어나왔어. 공작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곰이 튀어나왔어. 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염소였구나. 염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족제비가 튀어나왔어. 족제비.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다람쥐가 튀어나왔어. 다람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젖소였구나. 젖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너구리가 튀어나왔어. 너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원숭이가 튀어나왔어. 원숭이.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뻐꾸기였구나. 뻐꾸기.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소가 튀어나왔어. 소?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여우가 튀어나왔어. 여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종달새였구나. 종달새.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참새가 튀어나왔어. 참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돼지가 튀어나왔어.
1: 돼지.
0: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고양이였구나. 고양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올빼미가 튀어나왔어. 올빼미.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강아지였구나. 강아지.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긴수염고래라고 해. 나는 작은 크릴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달이라고 해. 나는 조개와 해조류 등을 함께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2: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2: 나는 물개라고 해. 나는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먹는 육식동물이야.
3: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마라고 해. 나는 작은 갑각류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거울이야. 나는 물고기와 식물 모두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앵무국이라고 해. 나는 산호와 해조류를 먹고 살고 산호 초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초식 동물이야.
0: 만나서 반가워, 바다동물 친구들아.
2: 안녕.
0: 오늘 너희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a ha ha ha ha!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이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칼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2: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7: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4: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8: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이리 줘.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9: 마녀님의 메시지다.
2: 깜짝이야.
9: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조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2: 뭐라고요?
9: 메시지 끝. 난 간다.
8: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5: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어, 이렇게 갑자기 스완센스 윙.
0: 매직 크리스탈!
2: 이건 리프팅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이!
2: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2: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2: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야!
1: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리모테로!
2: 용서 못해! 미러쉬! 안 되겠어. 러썸 로드.
1: 네버테라.
2: 러썸.
3: 어?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2: 러썸 사브리.
1: 조심해.
3: 뮤직 슬라이드.
1: 레드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0: 네?
1: 어? 어머, 어쩜 좋아.
0: 알겠습니다. 클립 마법 정수기! 최대 출력!
1: 안돼!
0: 야, 아니! 예?
4: 매직 크리스탈!
0: 예?
1: 레드나이트!
2: 뭐지?
5: 까! 까! 대마녀님이 오셨다! 까!
1: 대마녀라고?

0: 저거 봐, 엄청 큰 꽃이 피었어. 꽃이 막 움직이잖아. 징그러워.
1: 감히 이 대마녀님에게 징그럽다니.
0: 저게 대마녀라고?
2: 대마녀, 어? 여긴 왜 온 거야?
1: 주비주를 가지러 왔다.
2: 네 요술봉을 빼앗겼어.
1: 루시.
2: 대마녀? 딱 맞춰 잘 왔네.
3: 어떻게 된 겁니까?
2: 루시, 이게 웬일이야? 저기, 대마녀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이제 주비주는 우리 거야. 얼른 뺏으러 가자. 좋아?
4: 대마녀님, 저렇게 까보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까!
1: 안 되겠구나. 루시,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주비주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2: 화났나봐. 무서워. 대마녀? 그럼 이제 내 가족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1: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거냐?
2: 아파. 루시를 괴롭히지 마.
0: 대마녀님, 멈춰주세요. 네. 이건 아니잖아.
3: 괜찮습니까?
2: 루시, 리삼, 너희는 피하는 게 좋겠어.
1: 쓸모없는 것들 모두 사라져.
2: 루시가 우리 친구라고 했어.
0: 뭐야, 오글거리게.
2: 아프지 마, 루시. 잘했어.
5: 대마녀랑 루시는 같은 편 아니야?
2: 그러게, 대마녀 진짜 못됐네.
0: 그리고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
2: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6: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0: 빠진 건 너도 끝장을 내주마!
1: 예감이라 루시! 그린 마법 청소기!
0: 레드 나이트 너까지!
1: 그린 마법 청소기! 최대 최야! 괜찮습니까?
2: 괜찮냐니! 네가 더 다쳤으면서!
1: 전 괜찮...
2: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레드나이트. 금방 올게. 너희들!
3: 왜 그래? 주비지는 절대 못 줘!
4: 준 거야?
3: 왜 우릴 돕는 건데?
2: 저 대마녀가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니까 대마녀를 없앨 때 도와줘.
0: 루시, 네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마.
1: 조심하세요.

0: 저건 설마? 주주, 저 검은 보석에서 대마녀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1: 그럼 저길 공격해야겠네.
2: 어림없다.
1: 미러 쉴드. 어림없지? 레인보우 스케치. 안돼, 가지마.
0: 나한테 맡겨 주주. 다 막아주겠어. 뮤직 슬라이드.
1: 지금이야. 리모테로.
2: 루시, 내 당할 것 같으냐?
1: 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업!
2: 안 돼! 매직 크리스탈!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냥 갈 순 없지! 이모테라!
2: 나야말로 널 그냥 보내지 않겠다!
1: 위험해, 루시! 도와줘요, 미스터 매지션!
3: 알겠습니다.
1: 레인보우 스피!
2: 너희들, 루시!
1: 위험해! 레드 나이트!
2: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1: 레드 나이트! 정신 차려, 레드 나이트!
0: 역시 이건 다크사피야. 이게 어떻게...
1: 가지마, 레드나이트!
4: 루시, 내가 없어도 청소는 꼭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1: 싫어! 너희가 내 가족이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5: 어떡하지? 레드나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건 정원에서 주운 빨간 돌인데? 이게 뭐지?
1: 혹시

0: 출동했습니다. 뮤.
1: 어, 레드 나이트가 어? 레드 비주였어?
0: 레드 비주 다큐. 드디어 만났다뇨. 보고 싶었다 뮤. 아르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뮤.
2: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뻐.
1: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한 거였어.
3: 이럴 수가. 차라리 잘 됐어.

0: 루시! 루시! 어디 가는 겁니까, 뮤?
1: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레드나이트, 아니 레드비즈, 넌 저 애들이랑 여기 있어.
0: 루시, 제가 주비주가 돼서 싫은 겁니까, 뮤?
1: 나, 너 귀찮아! 쟤들한테 가!
0: 뮤!
2: 루시,
1: 내 친구를 잘 부탁해.
2: 그건 걱정 마. 근데 넌 어디 가는데?
1: 대마녀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가족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안녕.
0: 루시, 루시, 미안.
2: 여러분, 공연은 계속됩니다. 같이 즐겨요. 와!

0: 리드 비주.
1: 아무 걱정 마. 우린 모두 네 친구야.
0: 알겠습니다, 뷰.
2: 노사, 이제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네.
1: 응, 맞아. 드디어.
0: 동화나라라니 너무 신난다, 큐. 우리 춤추자, 큐.

0: 목말라.
1: 어?
2: 쇼? 쇼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이 타고 살아.
1: 샤샤, 뭐해?
0: 축가 연습해. 나 이번에 결혼식에 초대받았거든.
2: 결혼식?
1: 누가 결혼하는데?
0: 그건 바로바로 짜잔!
3: 우와, 신랑이 코끼리 아저씨?
4: 신부가 고래 아가씨야.
5: 아니, 장소는 용궁 예식장이야.
1: 그럼 샤샤, 용궁 예식장 가는 거야?
6: 우와, 우리도 가고 싶다.
3: 그런데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가 어떻게 만났지?
1: 맞아, 코끼리는 육지에 살고 고래는 바다에 사는데?
0: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내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지.
1: 와, 궁금하다. 어서 들려줘.
0: 좋아, 좋아. 그럼 잘 들어보라냐.
5: 알았다냐.

0: 안에서 결혼까지. 와,
1: 정말 낭만적이야.
2: 그치. 어, 그럼 난 마저 축가 연습을 좀 해볼게.
3: 샤샤샤.
4: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
2: 어, 아니, 어, 두 분 결혼식 준비는 안 하시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3: 정말 큰일이지 뭐야. 아니 글쎄, 우리가 결혼할 결혼식장이 그만 문을 닫았대.
2: 왜요?
3: 아니 그게 요즘 사람들이고 물고기들이고 다들 결혼을 안 해서 그만 망했나 봐.
5: 그럼 어떡해. 고래 아가씨랑 코끼리 아저씨 결혼 못해요?
6: 어쩌지?
3: 어쩌지?
2: 어쩌지?

0: 그럼 여기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어때요?
1: 여기서? 그래도 되나?
2: 정말
0: 당연하지.
2: 그래도 해요?
0: 그럼요.
3: 아유, 그럼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1: 딩동댕 유치원에서 결혼식이라니 진짜 진짜 재밌겠다.
4: 우리도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3: 정말 고맙지.
5: 자, 웃어볼게요. 자, 활짝. 자, 두 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활짝.
0: 예쁘게 꾸며보자.
1: 결혼식이니까 난 하트 풍선.
6: 선생님, 허리 안 닿아요. 도와주세요.
0: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
1: 저도 도와주세요.
0: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5: 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어주세요. 활짝! 자, 입꼬리를 귀에 걸어보는 거예요. 활짝! 아, 너무 어색한데. 자, 좋아요. 자, 이번엔 노래 부르면서 찍어볼게요. 자, 신나게!

0: 어서 참석하자. 와, 잘 나왔어.
1: 잘했지. 아, 초대장 다 돌렸지?
2: 네.
1: 좋았어. 그럼 이제 진짜로 준비 끝.
0: 아, 어떡해? 어떡해?
3: 샤샤.
0: 왜?
4: 무슨 일인데?
3: 왜?
5: 아, 문어 박사님이랑 오징어가 태풍을 만나서 그만.
1: 태풍? 그래서 못 오시는 거야?
5: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긴 했는데요. 결혼식에 못 올 것 같아요.
0: 그럼 어떡해?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4: 근데 초대장도 다 돌렸잖아.
1: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들어서야.
5: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2: 어? 뭐? 어떻게?
5: 모여봐요.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례에는 딩동 문어쌤, 피아노에는 마리 오징어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신랑 신부 입장!

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에 육지와 바다라는 커다란 걸림돌을 함께 뛰어넘어 드디어 마침내 결혼에 성공한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
1: 와, 정말 낭만적이야.
0: 신랑 코끼리 아저씨와 신부 고래 아가씨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사랑할 건가요?
2: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예물엔 조개 껍데기.
0: 어머, 어머, 반지 너무 예쁘다.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축하해요. 축하는 우리 모두

0: 저희 예쁘게 살게요.
1: 무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 코끼리 아저씨랑 고래 아가씨 결혼식 재밌었나요? 그럼 이번엔 친구들 차례!

0: 오늘의 점심은? 와, 정말 잘 따라하시네요. 모두 모두 잘했다뇨.
1: 와, 잘했다. 잘했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0: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션트리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마지막은 라시. 어?
1: 우리 빠졌어.
2: 무서워.
3: 난 춤 못 춰.
4: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그래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빙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2: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2: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2: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1: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망아.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1: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7: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8: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9: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9: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7: 어? 이 소리는...
6: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0: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1: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변신?
2: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3: 당연하죠.
4: 조그마왕님.
5: 이야.
3: 우와, 됐다. 조그마왕님. 저입니다. 알죠?
6: 뭐를 찌? 정신 좀 차리십시오.
2: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3: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2: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4: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2: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0: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어,
3: 얼음! 얼음!
0: 사랑이 언니 빠르다!
7: 경계선 잡히겠어!
6: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7: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0: 잡았다! 번개쌤 수리!
1: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7: 좋아요!
0: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7: 우와, 맞아요.
8: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1: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3: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0: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일곱 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4: 어떡해!

0: 당장 잡아!
1: 이젠 다 끝났어.
2: 그만해!
3: 봉개맨!
0: 우린 악당이 아니다!
4: 야옹이다!
0: 뽀삐뽀삐뽀삐냐옹!
2: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4: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2: 과거에 이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2: 이 도장은 혹시
5: 아니에요.
2: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6: 아, 걸렸어.
7: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7: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2: 비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8: 사랑이 같았어?
2: 뭐야, 어떻게 알았어?
8: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2: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2: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먹어.
1: 딸 둘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2: 얘나 그럼.
1: 오늘부터 에고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1: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2: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1: 한?
3: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1: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아! 야!
3: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여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3: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4: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5: 사랑인 암흑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6: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6: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4: 설마 암흑보석 얘기?
7: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6: 지구하늘이 안녕?
7: 한몽겼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6: 키위? 오, 아닌데?
7: 키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6: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6: 어, 사랑...
7: 키위 먹고 싶다.
2: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7: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티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1: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티로나 영상 볼래?
2: 좋아. 텔레파시가
1: 통했습니다. 뭐야? 질투나게? 하늘아, 키위.
0: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2: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먹어, 먹어.
0: 우와, 좋겠다.
2: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2: 있기는.
0: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2: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1: 나도. 사랑해.
3: 사랑해.
4: 사랑해.
0: 사랑해.
5: 뭐야? 친구들이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6: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0: 꽤 알았지? 어.
1: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0: 어, 굶어? 어, 내가 왜 굶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1: 야,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 머리 만지지 마!
3: 니들은 AI도 모르냐?
0: AI요?
3: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4: 또 배 아파. 나도.
5: 뭘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6: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7: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6: 가짜요?
8: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7: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6: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7: 왜? 왜 달래? 아, 냄새.
6: 괜히 치위 만들어줬나.
9: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6: 네? 무슨 얘기요?
9: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6: 저 아, 몰라!
9: 어,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6: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9: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6: 왜요?
9: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6: 아니요. 암흑 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9: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0: 나 어떡해.
9: 암흑 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6: 샤야!
9: 너...
6: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9: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6: 얍! 내가. 얍!
9: 저 사랑이 넌!
6: 태우리, 분신술!
9: 오! 야! 야! 오! 차! 야! 하! 아, 사랑아, 그만해! 야! 아! 아, 어지러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6: 번개맨 것도 아니면서!
9: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만해!
6: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으악! 으악!

0: 머리? 무슨 그만해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아무 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 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나도
1: 사랑해.
4: 사랑해준다고요.
1: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야?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권기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 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1: 후!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1: 뭐야?
6: 이제 아무 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7: 죽어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8: 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9: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10: 또 이상했던 아빠 기능. 암흑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

0: 오늘도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야!
1: 오! 오! 오! 오! 대박!
0: 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0: 가자.
1: 그림 되네.
0: 가자. 이거만 맞춰봅시다. 90. 치아. 어우, 공원.
2: 우리는 사이언스 아큐! 네! 오늘도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공원에 나왔습니다.
3: 네, 이렇게 큰 거울을
2: 그렇죠.
3: 받았습니다.
2: 오늘 특별히 준비했죠. 네, 우리가 오늘 왜 왔냐면 이제 거울을 이용해서 동물을 비췄을 때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거울 실험은 동물들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1단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동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한대요. 2단계는 거울 이곳저곳을 관찰하거나 거울의 뒤쪽을 살피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거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거죠. 3단계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일부러 비춰보는 행동을 하는데 3단계를 통과하면 동물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3단계를 통과한 동물은 침팬지, 오랑우탄, 큰 돌고래와 같이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물들밖에 없대요. 동물들은 과연 몇 단계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3: 동물 중에서도 좀 지능이 낮다고 알려진 새들을 먼저
2: 그쵸.
3: 딱 보여줘서
2: 네.
3: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그런 거를 좀 반응을 봐야겠죠.
2: 자기를 알아볼까요?
1: 제 생각에는 알아볼 것 같아요.
3: 제가 새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1: 가봅시다.
3: 네, 가봅시다.
2: 우리 비둘기가 모여 있어야 될 텐데.
3: 그러게요.

0: 대박. 와, 정말
1: 다 내쫓고 싶다.
2: 아 근데 형은 사실 비둘기가 좀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0: 됐다. 어, 됐다.
2: 됐다.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발로 뛸 시간입니다.
1: 그 이름을 불러 갑자.
3: 저렇게 오른쪽으로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셋이서 여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1: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2: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3: 절로 가지 말고.
2: 뛰어. 형 자세 낮춰야 돼요. 야.
3: 오케이.
2: 야!
3: 좋아, 방향 좋아.
2: 방향. 어, 그래, 그래. 저를 막아. 여기 무더기 막아.
1: 됐어.
2: 오지 마!
3: 어, 간다.
2: 아, 다시 뛰었다.
3: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2: 힘들어.
3: 진짜. 힘들다.
2: 내가 보기엔 저 자리를 안 가. 이건 지금 비둘기가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고, 아, 이렇게 하자. 이 조그만한 거울을 갖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어가면 한 명이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조심조심.
3: 뭐 할 한 명을
2: 뽑읍시다. 그치. 아, 비둘기.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좋았어.
2: 갔다 오세요.
3: 형 화이팅! 우리가 한번 화이팅을 좀 해보자.
2: 형 머리도 비둘기 색깔이라서.
0: 뭐 비둘기 같다고?
2: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 지금 조드라는 거야?
2: 아니, 머리 색깔이요.
3: 안 도망가게 하는 거는 형의 몫입니다.
2: 어떡하죠?
3: 우리 태호 형.
2: 또 도망간다, 조금씩. 형, 자세를 낮춰야 돼요.
0: 정말.
2: 조금만 더.
3: 아유, 힘들겠다. 우리 태호 형이 오. 저렇게 힘들게 숙으려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안
1: 좋아. 오, 한 마리 더 온다.
3: 더 온다. 아, 근데 태호 형이 겁이 너무 많아. 비둘기 너무 무서워.
2: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4: 안 돼. 아.
3: 비둘기 너무 무서워.
2: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4: 안 돼.
3: 아, 태호 형. 와, 뿔뿔이 터져버렸어.
2: 아, 집에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 비둘기 이제 여기 운동장에.
3: 어, 진짜?
2: 다 집에 갔는데?
3: 큰일 났는데? 우리 이거 퀘스트 이거 망할 수도 있겠는데?
2: 아.
0: 어, 저기 있다.
2: 금붕어.
0: 저 맞아, 있지? 저 나무에 있네. 나무에 숨어있네.
2: 아. 다 여기 있구나.
0: 저희가 집인가?
3: 저 나무가 쟤네 집인가 봐.
2: 진짜 많다.
3: 다, 진짜 다 저기 있는데?
0: 쟤 보고 있어. 쟤 보고 있어,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2: 숙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설마? 막 구구구구 막 소리 날 것 같아.
0: 됐어?
2: 됐어요.
3: 근데 비둘기가 다 쫄러갔어.
0: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2: 그건
0: 그래, 좀만 빠지.
2: 다시 빠져봅시다.
0: 된다.
2: 제발.
0: 온다. 오.
2: 간다.
3: 드디어.
0: 과연. 어? 간다.
3: 얘네는 별다른 반응을 안 하네요.
2: 오. 형 봤어요, 방금?
1: 오.
2: 보고, 한 번 더 갔다 보고.
1: 오, 봐봐요.
4: 뭐야?
1: 봐봐.
2: 계속 왔다리 갔다리.
0: 제가 엘리트네. 이 비둘기 중에서 가장 똑똑한.

0: 오케이. 끝.
1: 됐다.
0: 끝. 판정됐습니다. 비둘기는 세대가리가 왔습니다.
2: 왔습니다.
0: 새가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좀 더 똑똑한 게 있지 않을까?
1: 근데 제가 알기로 비둘기도 그렇고 보통 새들이 IQ가 한 7 정도로 알려져 있대요.
0: 그렇게 낮아?
1: 진짜 낮죠. 근데 이제 앵무새가 한 30 정도 되고.
0: 아, 말을 따라하니까.
2: 어, 말도 안 되나요?
1: 똑똑하니까. 맞아.
0: 좋아. 가보자.
2: 갑시다.
0: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2: 가봅시다.
0: 어, 앵무새, 어, 괜찮은 것 같아.
1: 아, 앵무새 너무 기대돼.
0: 우와. 어, 뭐야, 이게 새 왜 이렇게 많아?
2: 여기가 전부다, 와우.
1: 여기가 더 많네.
0: 아, 이거 봐.
2: 와우야. 진짜 귀엽다, 선생님.
1: 안녕.
3: 오! 오!
4: 안녕하세요!
2: 와! 와. 대박!
4: 안녕!
0: 충격이야. 하나, 가까이 해봐.
1: 딱 가만히.
0: 일자로.
1: 고정, 고정.
2: 오. 왜요?
1: 놀랐어.
2: 이게 뭐야?
0: 이런 느낌.
2: 오,

0: 하고. 무서워?
1: 안녕하세요. 안녕.
0: 오. 오.
1: 오요. 오이고. 어, 막 깨물어봐요, 거울을. 오, 막 거울을 깨물어.

0: 엄청 진짜 신기하다, 근데.
1: 와,
0: 비둘기랑 반응이 달랐어.
1: 물어봐, 물기도 해요.
2: 차원이 달라.
0: 이거 보는 느낌이 있어.
3: 넌 말할 줄 아니? 안녕? 너야.
4: 안녕하세요.
1: 오, 이 친구 반응 좋다.
4: 좀 신기해. 여기 봐, 여기.
3: 넌데. 좀 놀란 분위기야. 어,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4: 맞아.
3: 방금. 대부분 새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래서 그런 건지 좀 겁을 내는 거 같아.
1: 어리둥절하고. 어, 뭐지?
5: 원래 했던 행동을 잘 안 해. 원래는 막 날려다니는데. 그치.

0: 대하니까 또 그 이소부가 옛날에 그 동화 기억나? 거나 이소부가 얘기 알아?
1: 저 몰라요.
2: 걔가 고기였나?
0: 응, 고기.
2: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는데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친 거야. 그런데 걔는 그게 자기인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다른 개가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줄 알고 그걸 빼앗으려다가 자기 고기까지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지.
0: 이야, 드디어 애견 카페. 와, 우와, 진짜 큰 강아지 엄청. 어,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안녕. 우와, 우와.
1: 멕시코기.
0: 멕시코기.
1: 멕시코기다.
0: 강대이. 서울을 한번 돌려볼까, 얘들아? 과연? 앉아. 앉아.
3: 앉아. 어, 벌써 아까 이 친구들 거울을 보기 시작해.
0: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앉아.
3: 일로와, 일로와.
0: 일로와, 일로와.
2: 앉아야지.
0: 알겠어. 앉아.
3: 이거 받아도 안 왔지?
0: 어떤 강아지가 혹시 제일 똑똑한가요?
4: 저희 카페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머리가 좋아요.
0: 이 친구 진짜요?
4: 잭이거든요.
0: 웰시코기는 원래 똑똑한 강아지예요?
4: 네, 웰시코기가 아무래도 양모리도 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0: 거기서 한번 보여줘봐.
2: 또 이거 봐봐.
3: 잭 여기. 아, 간식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잭 여기.
0: 평소에 저기 거울도 있고 거울인데 강아지들이 거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혹시 하나요?
4: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얼굴 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0: 아, 진짜요? 그럼 좀 외모에 좀 관심이 많은 강아지가 어떤?
4: 의외로 네. 요 친구가 외모에 관심이
0: 많아요. 눈이 착 쳐진 게 너가 땅콩 봐봐. 네 너의 얼굴을 봐. 너의 축 처진 눈을 봐. 자,
1: 포메라니안
0: 어때? 짠! 슬픈 거 아니지? 너야, 너의 얼굴. 봐봐.

0: 오. 친구 떨고 있는데? 오. 겁에 질린 건가? 너무 떨고 있는데?
1: 오, 왜 이렇게 떨어? 무서운 거 아니야?
0: 충격받은 거 아니야, 지금?

0: 야, 나는 강아지 카페는 가봤는데 야옹이 카페는 안 가봤거든?
1: 고양이가 더 귀여워.
2: 저는
1: 아,
2: 오히려 여기 한 번.
3: 와우다, 와우.
0: 어, 안녕! 어, 근데 고양이들은
1: 너무 이쁘다.
4: 어,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이쁘긴
1: 하다.
0: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설치해보자. 어디 설치할까?

0: 고양이가 지금 반항을 시작했다. 어, 형, 여러분, 지금 고양이가 반항을 시작했어요. 헐, 얘네 바로 성공했는데요, 저희? 이쪽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1: 어, 저기 봐, 저. 어? 허! 어, 잘하고 있다.
2: 뒤도 보고 막 뒤에도 보고 좀 신기한가 봐. 지금 궁금한 게 많아 저 고양이가. 자 이게 반응하는 게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가 일단은 거울을 보면서 관찰을 한대요. 근데 맞아요. 1단계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고양이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는 게 1단계. 이게 성공인데 2단계는 거울을 주변을 막 보면서 뒤로 이렇게 가면서 뒤에를 이렇게 본대요. 거울을 관찰하는데.
1: 뭐가 있는지.
2: 이렇게, 이렇게.
3: 이렇게.
2: 이렇게, 이렇게.
3: 이렇게.
2: 이게 2단계. 2단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3단계가 거울을 보고.
1: 자기인 거 아는 거.
2: 자기인 거라는 거지.
1: 어쨌든 고양이들은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해.
2: 무난하게. 거.

0: 하나, 둘, 셋. 뿌리는 센사 큐. 네, 드디어 저희 삼돌이가 흰고래를 만나러 이렇게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1: 네, 고양이 세일은 동물들을 많이 해봤지만
0: 맞아요.
1: 드디어 끝판왕 흰고래를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2: 아, 네.
0: 진짜 과연 우리 벨로가들이 과연 거울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가볼까요?
2: 가봅시다.
0: 갑시다.

0: 벨로가
1: 왜 이렇게 크다?
2: 헐.
3: 한 마리 더 있어.
0: 우와.
2: 어우, 그러네. 오. 저기 더 크다.
0: 우와.
4: 자, 오늘 실험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오늘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와.
5: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이 거울을 벨로가들한테 보여준다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6: 사실 이곳 아쿠아리움하고 네. 저희 고래연구센터에서 좀 비밀리에 거울 인식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4: 근데 저희가 또 때마침 이렇게 찾아뵌 거구나. 이렇게 우리 벨로가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실험은 처음인 거죠?
6: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건 맞는데, 아직, 그리고, 벨루아를 가지고 거울 실험을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 없습니다.
4: 그럼 우리가 최초로.
0: 아이고.
4: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또 여기다 설치를 하고, 한번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0: 자. 조심히. 구겨지지 않게.
1: 원, 투, 춥스. 여기 가운데다 붙이자.
0: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벨로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벨로가가 그러면은 겁이 좀 많은가요?
2: 벨로가는 그렇게 돌고래들, 고래들 중에서 겁이 많은 편에 들지는 않아요. 아.
3: 벨로가가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죠?
2: 보통 많이 크면은 한 5.5m 수컷 같은 경우는. 아,
3: 5.5m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4: 만질 수 있어요? 미역 만지는 느낌이에요?
5: 아니요, 미역은 아니고요. 아. 굉장히 폭신폭신한 베개 같은 느낌이에요.
4: 아, 진짜요? 그럼 육지에서도 숨을 쉬어요? 안 지나?
0: 저기요.
2: 고래 같은 경우는
0: 그죠. 웬만
2: 나서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받아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0: 물개랑 좀 착각할 수가 있죠.
4: 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0: 어? 어? 오, 나왔다 나왔다.
4: 오, 나왔다.
3: 우와, 우와, 우와.
0: 오, 어? 어? 오, 오, 나왔다 나왔다.
4: 오, 오, 나왔다.
3: 우와, 우와, 우와.
4: 오. 오, 관심 보인다.
5: 네.
4: 오, 보인다, 관심.
0: 관심 보인 것 같아요.
4: 귀여워.
0: 어, 잠깐만. 오. 지금 통했어요.
3: 어. 진짜 귀엽다.
0: 아니, 어. 오자마자, 데려오자마자 바로.
4: 헐, 보인다, 관심.
0: 대박. 아니, 근데.
5: 보이네요, 관심을 잡아.
4: 많이 보인다.
2: 네, 아니.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말 나오자마자 저렇게 큰 관심을 보일 줄은
0: 그렇죠.
5: 혹시 경계할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바로 접근해서 지금 네, 탐색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 네. 아크릴 쪽으로
0: 그렇죠.
5: 네, 지금
4: 그렇습니다.
5: 지금 비교하면서
0: 그런 것 같아요.
3: 진짜 똑똑해.
0: 지금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수컷 벨리가.
5: 지금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예요.
0: 아, 진짜요?
5: 뒤집어 보거나 측면으로 보거나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0: 네네.
5: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뭔가 탐색을 하고 있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요새
0: 나오네요. 입을 벌렸어요.
5: 이건 아직은 진짜 자기가 아니라 다른 게 새로 한다는 생각.
0: 아, 진짜 살짝 경계하는. 네, 그렇죠. 네.
3: 맞아. 방금은 진짜 딱 경계 태세가 딱 보였어요.
0: 그러니까. 네.
5: 지금 밀어보고, 지금 계속 밀어보는 거라잖아요.
0: 네, 네. 어, 그러네요.
5: 완벽하게 자기인지는 모르는데 상대편에 뭔가가 자기랑 같은 게 뭔가 있다고는 지금 인식하고 하는 행동도 있고.
0: 네, 지금 보면은 우와. 계속 몸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밀치고 있어요.
4: 신기하다.
2: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거울에 비친 게 말하는 거는 알게 되기를 그랬죠. 흰고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알아볼 것이다.
0: 아...
2: 그걸 가설로 세우고 이제
0: 네네.
2: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험이 앞으로 좀 순조롭게 될 것 네.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0: 저희도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벨로가 거울 실험 대성공! 어, 우리 벨로가들이 오늘 너무
4: 고생해줬어요.
0: 네, 고생해줬습니다.
4: 너희 덕분이다.
0: 벨로가 고마워!
4: 고맙다.
0: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박사님과 우리 사육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이번 실험은 진짜 너무 재밌고도 신기하고.
4: 네, 뭐, 비둘기부터 강아지, 고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벨루가까지 이렇게 다 실험을 했습니다.
0: 네. 확실히 어떤 실험이 가장 재밌었나요?
3: 저는 역시 오늘 했던 이 벨루가가 진짜 너무나 신기했어요.
4: 저도요.
3: 확실히 진짜 똑똑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3: 네,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왜? 몰랐어.
6: 이게 뭐야?
3: 이런...
0: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3: 맞아. 이 친구 떨고 있는데? 이 친구가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막 사람 같지?
0: 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4: 응, 나 봤지.
0: 대박. 아니, 근데.
5: 관심을 잘 받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it. What is it?
1: A stick.
0: That's right.
1: Ooh.
0: A stick.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2: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구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0: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파이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2: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3: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2: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us with his presents. Are you? You can't. Are you the king? Really?

See? You can do it when I force you to. Okay, you go.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메이킹 위드 스톤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하나, 둘, 셋! 랄랄라!
1: 신나게 함께 노래해요.
2: 네.

0: 오예! 오늘도 신나게 오예!
1: 랄랄라 친구들! 친구들도 하마리나처럼 신나게 놀 준비됐나요?
2: 네! 어? 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다 같이 들어봐요.
1: 랄랄라 친구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0: 새소리요!
3: 어? 저기 저기! 두두 머리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
4: 참새도 우리랑 같이 노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나 보다. 우리 다 함께 참새랑 노래해봐요!
0: 네!

0: 하나가 방귀 뀌었나 봐.
1: 아니야, 안 꼈어.
2: 낀 것 같은데.
1: 정말 안 꼈는데. 좋아, 그럼 진짜 껴주지.

0: 짹짹짹 신나게 노래해. 야옹이 고! 와, 다시 왔다.
1: 랄랄라 친구들, 하나에서 열까지 같이 세면서 노래해요.
2: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1: 안녕하세요.
2: 둘 하면 두더지가 땅을 판다고 잘잘잘.
1: 오?

0: 라라와 레미의 노래 대결!
1: 가자!
0: 일곱 가지 노래 빠르게 부르기. 먼저, 라!

0: 일곱. 우와.
1: 친구들, 처음에는 천천히 불러볼게요.

0: 둘,
1: 셋,
0: 넷,
1: 다섯,
2: 여섯,
3: 일곱,
4: 여덟,
5: 아홉,
6: 열.
7: 열보다 더 많이.
8: 친구가 많이 많이 있으면 더더 신나고 재밌어요.
7: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 모여 신나게 랄랄라.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나 이쪽 찾아봐야지.
2: 코가 납작해진 토끼?
1: 어? 왜 코가 납작해졌지? 어? 설마 코에 바위라도 꽝 하고 떨어진 건가?
2: 에이, 설마. 이 책을 읽으면 왜 코가 납작해졌는지 알겠지?
1: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2: 옛날에 숲에 잘난 척하는 토끼가 살았어요.
3: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날쌘 토끼. 누구도 날 못 당하지.
4: 우와, 토끼, 너 진짜 빠르다. 너 나랑 경주할래?
3: 누구? 나랑?
4: 응, 토끼, 너랑.

0: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래?
1: 토끼가 콧방귀를 끼더라고.
2: 콧방귀를 끼?

0: 뭐? 콧방귀? 응? 코로 방귀를 낀다는 건가?
1: 코로 어떻게 방귀를 껴?
0: 그러게, 어떻게 낄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끼어라, 뿅크크! 토끼 너 지금 코로 방귀 낀 거야?
1: 갑자기 왜 코에서 방귀가? 뭔데?

0: 우와! 콧방귀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콧방귀를 끼다의 뜻을 모르면 너희들은 책을 이대로 덮게 될 것이야.
1: 코에서 방귀가 나오다니 너무 이상해.
0: 아, 나 알아.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댕댕지기지기 댕댕지기지기 뿡뿡 박사님.
2: 네,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입니다. 뿡뿡.
0: 방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2: 전화 잘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수줍게 웃는 듯한 피식 방귀? 오토바이 방귀? 천둥 소리 같은 우르릉 빵빵 방귀? 방귀. 엉덩도 내는 소리의 예술.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뽕뽕.
0: 뽕뽕. 그럼 박사님, 콧방귀는 어떻게 끼는 건가요?
2: 콧방귀요? 어머, 어머, 어머. 전 엉덩이 방귀 전문입니다.
0: 박사님, 아, 박사님. 우와, 지금 박사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1: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흥! 뿡뿡 박사님이 우리한테도 흥! 흥! 지금 이거, 이런 상황!
0: 아, 그게 콧방귀를 끼는 건가? 흥! 하고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거?
1: 어, 맞는지 계속 읽어보자.
0: 그래, 그래.
3: 저 상태로 경주할 수 있을까?
4: 그러게, 너한테 콧방귀를 끼더니.
1: 그렇게 널 무시하더니.

0: 그럼 나랑 경주할래?
1: 내가 이길 게 뻔하지만 도전은 받아주지.
2: 오, 경주하려나 봐.
3: 누가 이길까?
2: 점점 재밌어지는데?
3: 안 돼! 더 못 잊게 해야 하는데! 두두둔! 출발!
1: 그렇게 느리면서

0: 열심히 해봐. 타타.
1: 영.
2: 아.
1: 자.
2: 진짜 느리네.
1: 영.
2: 아.
1: 자.

0: 용차
1: 깜빡 잡았네. 설마 거북이 아직 안 지나갔겠지?
2: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1: 발등에 불 떨어졌네.
3: 발등에 불 떨어졌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어디?
4: 그럼 받치는데?
3: 역시 진짜 불이 떨어진 줄 아네. 그렇다면 떨어져라 뿅크크.

0: 아니, 이 풀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지? 아니, 날라왔나?
1: 그러게. 여기 너무 이상해.
2: 이상하지? 이상하면 덮으라고. 덮어!
3: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2: 또 크크?
3: 지아야, 가자. 어서 토끼를 구하자.
1: 좋아.
3: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우리가 꺼줄까? 꺼져라!
1: 안 꺼졌잖아! 아, 뜨거워! 빨리 꺼져, 빨리!
3: 발에 불 떨어지다! 뜻을 알아야 꺼질 텐가?
1: 빨리 꺼줘! 거북이도 따라가야 하는데! 급하다, 급해!
4: 어떡하지? 빨리 꺼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빨리 꺼야 하는데.
1: 빨리 꺼줘.
4: 시간은 없고 뜻은 뭐라고.
1: 어떡해.
3: 아하! 지아야, 알 것 같아. 발등에 불 떨어지다.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가?
4: 오, 진짜 발등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할 때 쓰는 말?
3: 그렇다면 발등에 불 떨어졌네.
4: 시간이 없어. 급하다, 급해.
3: 불꽃이 사라졌다. 야! 토끼야, 괜찮아?
4: 일어나서 경주마저 해야지.

0: 발등에 불 떨어졌네. 둘, 셋, 뿅.
1: 발등에 불 떨어진 토끼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거북에게 지고 말았어요.
2: 아, 중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3: 그러게 누가 방심하래.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제 아무리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어. 거북이 너 정말 멋졌어.
0: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콧방귀 뀌며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쌤통. 토끼 코가 납작해졌네.
2: 내 코가 왜 납작해? 나 코 오똑하거든.
0: 납작 납작 뿅끄끄.
3: 토끼 너 코.
2: 응? 내 코가 왜?
3: 자.
2: 어? 내 코! 내 코에 납작해졌어. 나 몰라.
4: 토끼야. 토끼가 빠르긴 하냐?
2: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5: 저 쥐가 그랬어요.
4: 쥐?
0: 내가 아직도 쥐로 보이니? 짠! 낙당 크크지롱!
4: 크크! 깜빡 속았군!
0: 내가 내는 문제를 못 맞히면 토끼는 영원히 납작코로 살게 될 거다!
1: 우리가 꼭 맞출 테니까 걱정 마, 토끼야.
0: 쉽지 않을걸. 코가 납작해지다. 무슨 뜻일까?
6: 아까 잠만 안 들었어도.
0: 1번 후회하다.
2: 날쌘 토끼라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 엄청 했는데. 창피해.
0: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4: 흥, 토끼한테 물어보면 되지.
1: 그래 토끼야.
2: 나 여기 있어.
3: 오? 두두두두 토끼 너 거기서 뭐하냐?
2: 몰라. 코가 납작해져서 그런가 자꾸 숨게 되네.
1: 괜찮아 얼른 나와.
2: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말할게.
0: 코가 납작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나 봐.
4: 크크 정말 네가 저렇게 만들었잖아.
1: 그니까. 아, 코가 납작해지다. 토끼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는다는 뜻?
0: 헛! 나의 실수!
4: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답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너를 허당크크라고 불러주지.
0: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1: 그렇다면 정답은 2번.
4: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0: 정답은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예로부터 코는 자신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다라는 뜻이지.
3: 두두두둥.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네. 아무튼 토끼코가 아주 납작해졌네.
1: 귀가 많이 죽었네.
5: 와, 토끼 니코 오똑한 코로 돌아왔어.
1: 정말?
4: 문제 잘 만들었다고 엄청 잘난 척 하더니 크크 너도 코가 납작해졌나?
7: 에이, 기죽어. 둘, 셋.
4: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이건 맞고 가시죠. 킹딩몽 파워.
7: 네, 다섯 명.
1: 토끼는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0: 안 돼! 기억하지 마, 제발!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4: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구름이다! 구름! 구름 아이스크림이다! 뭐지? 우와, 정말? 그럼 나는 짠! 주전자에서 김이 나네! 하얀 구름은 재미있는 모양이야. 구름 만져보고 싶다.
1: 나도.
2: 아, 훈민아, 우리가 구름을 만들어 볼까?
1: 어?
2: 여기에 솜을 붙이면
1: 이야.
0: 짠, 구름 같지?
1: 우와, 정말 구름 같다.
0: 정음아, 우리 구름을 더 예쁘게 꾸며보자.
1: 응? 응? 어떻게?
0: 자.
1: 우와.
0: 들어가.
1: 들어가.
0: 우와, 예쁘다.
3: 바꿔라, 한글.
1: 어? 구름이 기름으로 바뀌었어.
0: 우리가 만든 구름을 찾아야 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4: 야!
3: 후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구름이 기름으로 바뀌었어.
1: 구름, 구름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구름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여긴 어디지? 응? 어? 한글이 보여. 어떤 한글이지? 어? 어? 우리가 찾는 구름이야. 종이에 한글 구름이 있어.
2: 수사라 한
1: 천지?
0: 한글 구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온전히 가져갈 순 없지. 헛! 구기다!
3: 어, 한글이 구겨지고 있어.
0: 헛! 구기다!
1: 오! 한글이 완전히 구겨졌어.
3: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어. 한글을 되살릴 방법은 단 하나.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구기다에 맞서는 낱말엔 뭐지? 쳐다!
0: 아니, 나의 구기다 공격을 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1: 안 돼!

0: 하지만 문제없어.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1: 수사라, 함정!

0: 구름.
1: 저장 완료. 구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구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구름. 구름. 기름. 기름. 고소한 기름. 요리할 때 쓰죠. 아우, 맛있어. 야! 구름. 구름. 하늘엔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1: 한글 구름 먹어야지. 냠. 냠냠.
0: 구름. 한글 구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구름. 구름.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우를 만나 구 리을이 을을 만나 르 르가 받침 미음을 만나 름 구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구름. 친구들 따라해봐요. 구름. 끝.
1: 구름에서 가운데 소리 우를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걸음. 기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구름에서 가운데 소리 우를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걸음. 기름. 히힛.
0: 구름. 기름. 훈민이와 정음이가 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구름을 기름으로 바꿔라 한글. 구름이 기름이 되었어요. 천지가 국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구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구름이 나왔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마술, 미술. 선생님이 마술을 준비했어요. 짠!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당기면 쭉. 다시 한번 쭉. 마술!
2: 우와! 선생님, 신기해요.
1: 다른 마술도 준비했어요.
3: 뭘까, 뭘까?
1: 첫 번째 마술은 피다지다 마술. 피다, 지다, 피다, 지다, 피다!
2: 우와!
1: 다음은 크다 작다 마술. 작은 곰인형이 큰 곰인형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
2: 우와, 정말요?
3: 작은 곰을 크게?
1: 자, 크다 작다. 크다 작다.
4: 바꿔라, 한글!
1: 크게 그려줄까요? 작게 그려줄까요?
2: 선생님, 마술은요?
1: 지금은 미술 시간이잖아요.
3: 마술이 미술로 바뀌었어.
2: 크다 작다 마술 보고 싶은데.
3: 우리는 마술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응.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마술이 미술로 바뀌었어.
3: 마술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마술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어서 한글을 찾자. 대체 어디에 숨겼지?
1: 한글은 어디에도 없어.
2: 나도 못 찾았어.
1: 내가 받아볼게.
3: 한글의 위치는?
1: 한글이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3: 한글의 위치는?
1: 천지?
4: 한글 마술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의 위치를 절대 듣지 못할 것이다. 끝! 끊터!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전화가 끊어졌잖아.
1: 분명 한글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3: 한글의 위치는?
2: 한글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4: 끊터!
2: 또 전화가 끊겼어.
0: 천지 끊터 공격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끊터에 맞서는 말은 뭐지? 통화하다!
3: 한글의 위치는 성문 밖 나무 아래입니다.
4: 야!
1: 한글을 찾았어!
4: 아니, 나의 끈타 공격을 통화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돼!
2: 한글 마술이 파괴됐어.
1: 아가 없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마술. 마술.
1: 저장 완료. 마술.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마술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마술. 선생님이 마술사가 됐다! 선생님, 크다, 작다, 마술 보여주세요!
3: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2: 우와, 크다!
3: 마술 성!

0: 자, 다음 마술은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마술. 야! 미술. 하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술. 야! 마술.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맛을 보여줄게요.
1: 한글 마술 먹어야지. 냠. 냠냠.
0: 이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리가 들어있었네요. 오잉! 한글 마술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마술! 순서대로 써볼게요. 미음이 아를 만나 마, 시옷이 우를 만나 수, 수가 받침 리을을 만나 술, 마, 술.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마, 술. 친구들 따라해봐요. 마.

0: 마술에서 가운데 소리 R을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미술, 기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술에서 가운데 소리 R을 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미술, 기술. 히힛.
1: 마술, 미술.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마술은 정말 신기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마술을 미술로 바꿔라 한글. 마술이 미술이 되었어요. 천지가 끈타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통화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마술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마술 시간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선생님이 마술을 해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체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동굴에서 들리는 소리.
3: 아주 먼 옛날부터 동굴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보물은 야광석. 용감한 공룡만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곳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 보물을 지키고 있어. 번뜩이는 눈, 뾰족한 입벌, 그리고 으스스한 울음소리. 어때? 무섭지?
4: 무섭겠냐? 그런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슈퍼공룡이니까요.
5: 슈퍼공룡?
4: 아, 네. 슈퍼공룡.

0: 뽀뽀야, 놀랐어? 미안, 미안.
1: 엄마였어요.
2: 슈퍼공룡치 본 겁이 너무 많은데.
1: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빠, 장난치지 마요.
2: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0: 이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2: 저와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1: 설마 동굴 괴물?
3: 괴물?
0: 우리 뽀뽀 많이 긴장했나 보네.
2: 그럼 뽀뽀도 무서워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올게.
1: 무섭긴 누가 무섭대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모두 저만 따라오세요.
0: 뽀뽀야, 조심해.
1: 괜찮아요.

버린 거야? 괜찮아. 우리 같이 가족을 찾아보자.

좋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좋아. 아, 저쪽이 아니네.

Thank you.

0: 어딨니?
1: 어? 이런 조갈래 길이네.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0: 이렇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역시 난 똑똑해. 여긴 아까 지나간 곳이잖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빨리 뽀뽀 찾아야 하는데.
1: 잠깐, 모두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엄마, 저기 봐요. 저기 작은 틈새가 있어요.
0: 저 반대편에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뽀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머리가 뛰었어.
2: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3: 우와, 동굴에서 빛이 나.
4: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2: 출구가 아니네.
1: 돌에서 빛이 나. 이게 아빠가 얘기한 야광석인가 봐. 용감한 공격만 가질 수

넘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0: 친구들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라고?
1: 동물이 혼자예요!

하면

0: 북가족 탈출 성공!
1: 아기 인형을 보살펴주다니 뽀뽀 대단한데?
2: 에이, 그 정도야 뭐.
0: 닦아야.
3: 이건 야광석. 정말 나 주는 거야?
4: 뽀뽀야, 아빠가 그 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2: 아, 안 돼요.
0: 이 돌은 저같이 용감한 공룡들만 만질 수 있다고요.
4: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보자.
0: 아, 안 된다, 이거.
4: 뽀뽀야.
0: 아, 제발요.

0: 어머, 이빨이 쏙 빠졌네. 괜찮아, 뽀뽀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줄 거야.
1: 그럼,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줬어.
2: 정말요?
3: 이빨 요정!

0: 이빨 요정을 믿어?
1: 그럼 이빨 요정 없어요.
0: 왜? 달라.
2: 뽀뽀야,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올 거야.
1: 그럼 오늘 밤에 베개 밑에 이빨 두고 잘래요.
0: 그런다고 이빨 요정이 정말로 올까?
1: 올 거예요. 잘 안 씹혀.
0: 뽀뽀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테니 내가 대신 먹어줄게. 맛있다. 내가 다 먹을 거지롱. 아, 뼈를 씹었어.

0: 대박! 대박!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이빨! 이빨을 못 찾으면... 이빨 때문에 소리가 새나?
1: 이빨이 빠지더니 아기도 못 보네.
2: 내가 너 잘 볼 것 같은데. 엉클 나, 그거 내가 물어볼까?
1: 좋을 것 같네요.
0: 안 돼, 안 돼! 내 이빨! 내 이빨!
3: 삼촌은 왜 저렇게 이빨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빨 여장이 가져다 줄 텐데.
4: 뽀뽀야? 어른한테는 이빨 요정이 오지 않아.
3: 이빨 요정이 안 온다고요? 그럼 삼촌은?
0: 이 바위 밑에 들어갔나? 와, 저리 가! 가라니까! 아, 내 이빨! 아니, 내 이빨!
3: 삼촌! 엄마, 우리가 삼촌 이빨 찾아줘요!
4: 그래, 좋은 생각인데.
3: 그럼 얼른 찾으러 가요.
0: 어? 아.
5: 출격! 리포트 라디오!
3: 뽀뽀!
5: 리포트!
4: 마마!

0: 여긴 어디지? 땅이 흔들려요, 여보.
1: 지진인가? 뭐지?
0: 괴물이다!
2: 할머니죠!
1: 그럼 여기
0: 우리 집 바다!
2: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나?
3: 하마터면 할머니 보행기에 깔릴 뻔했어요.
0: 우리 마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
1: 이제 다시 엉클락의 이빨을 찾아볼까?
2: 네! 빨리 찾아요!
3: 없네.
1: 이쪽에 있나?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우리 집 마당 이렇게 컸나? 내가 다시 커지고 있나?
2: 도와줄래?

0: 같은데?
1: 우리 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있었나?
2: 어? 내 고무공!
1: 어? 뭐야? 위험해!
2: 우와, 내 고무공! 여기 있었구나!
1: 영영아! 영영아!
2: 영영아!

0: 빨간장님, 제발 색발이 나게 해주세요. 이 빨간장님. 내 이빨.
1: 삼촌. 삼촌, 우리가 이빨 꼭 붙여줄게요. 응? 이제 내 차례.

0: 얼렁아, 많이 먹어. 난 이빨 요정님이 새 이빨 줬다.
1: 오빠, 이빨이요. 이빨. 이빨이 났어요.
2: 뽀뽀야, 너한테도 밤새 이빨 요정이 다녀갔나 봐.
3: 튼튼한 새 이빨로 맛있게 먹자고. 먹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눈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복구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하타, 왜 그래? 또 악몽이라도 꾼 거야?
1: 네, 벌써 일주일째예요.
2: 좋았어! 그럼 빨리 짐 싸자고.
0: 짐을 싸다니, 왜?
2: 타타가 악몽을 꿨다는 건 바로 미스테리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잖아. 몬스터 헌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1: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난 지금 몬스터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거든. 그냥 편하게 푹 자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0: 왜 그런 거지?
1: 눈만 감으면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을 자기가 두려워.
2: 그래? 그럼 내가 잠들지 않게 해줄까?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때?
1: 아우, 눈이 전혀 안 감겨.
0: 너무 흉해. 뭐 하고 들리니?
2: 박사님! 미스테리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맞죠?
3: 응? 아니, 그걸 어떻게...
2: 우리 도련님이 악몽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4: 타타가?
1: 너무 졸린데 잠만 자면 자꾸 죽음의 사자가 와서...
4: 이런... 증상이 심각한데 서둘러 출발해야겠다.

우리가 갈 곳은 중세시대 독일 동부의 작센 집안이야. 이 설화는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0: 성가시게 달의 주무르기들이 또 나타났군. 이번에 또 실수하면 알지.
1: 네, 도레미경.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칸타 뭐해?
2: 네.
0: 어서 오너라, 달.
3: 야, 이게 뭐야?
1: 그럼 구멍난 눈썹으로 그냥 다닐래? 뗄까? 어?
3: 아니야, 됐어. 내가 뗄게.
4: 장난칠 때가 아니야. 어? 어쨌든 네밀레오는 무사히 미스테리아로 진입했구나.
1: 보아하니 그 잔트만이란 몬스터. 아니, 요정 할아버지 말이에요. 몸도 작고 연세도 많으시던데 간단하게 끝내버릴게요.
4: 사실 잔트만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란다.
1: 알겠어요. 힘없고 연약한 토끼를 잡을 때도 호랑이는 최선을 다한다는 저희 짐저브 헌터님의 조언 잊지 않을게요. 자, 나를 따르라!
4: 그게 아니라니까. 아휴, 보디 조심하거라.
3: 이 마을 뭔가 좀 으스스한데.
5: 불빛 하나 없네.
1: 무슨 일이 있나 본데?
5: 박사님한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돌아가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 오는 게 어때?
3: 저기 주민이 있어.
1: 잠깐만요.
3: 이 마을 분위기가 왜 이렇죠? 집집마다 불은 전부 다 꺼져 있고 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5: 무슨 말인지 알겠어?
3: 네, 그랬군요. 마법소사,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잔트만이 찾아와서 아이의 눈을 뽑아간다는데.
5: 뭐? 눈을? 아이고야.
3: 그 눈을 가져가 자기 자식들의 먹이를 준다고.
1: 뭐야?
5: 저기!
1: 저기 있다! 내가 먼저 쫓아갈게. 따라와!
3: 눈인데.
1: 거기서 잔트만!
3: 멈춰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뭐야! 스페셜다!
1: 미안! 아깝다. 거의 잡았었는데.
3: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1: 뭐라고 하시는 거야?
3: 이제 곧 해가 뜨면 밤에만 활동하는 잔트만은 모습을 감출 거래. 근데 잔트만이 눈을 먹어버리면 아이들은 평생 앞을 못 보게 된대.
1: 아기들의 눈이 먹이가 되지 않도록 꼭 잔트만을 잡을 거야. 물론이지.
5: 이번에 또 뭐래?
3: 잔트만의 집은 저기래.
5: 우와, 우리가 달에 오다니.
1: 달 착륙선의 흔적이다.
3: 그렇네.
5: 이야.
3: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1: 지금은 잔트만이 우선이야.
3: 그래.
5: 얘들아, 미안. 내가 달 착륙은 처음이라.
3: 괜찮아요.
1: 저긴가 봐. 어딨어, 잔트만?
3: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1: 그렇다면 어때? 제법인데. 얼른 찾자.
3: 뭐지?
1: 우와, 얘들 정말 귀엽다.
5: 우와, 귀여워라. 까꿍.
3: 쬐끄만 애들이 만만치 않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본능을 타고난 것 같아.
1: 잔뜩만! 꼼짝 마!
3: 또 사라져버렸어!
6: 대체 여긴 어디지?

0: 어쨌든 잔트만한테 잡힌 건 확실해. 근데 우리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1: 일단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궁리해보자고.
0: 여기서 못 나가면 아빠, 엄마, 친구들도 다 못 보게 될 텐데. 그게 죽음일까?
1: 다타, 넌 그게 문제야. 멋대로 상상 좀 하지 마.
0: 넌 꼭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1: 처음엔 영원한 이별이 못 견디게 힘들기도 하지. 근데 조금만 지내다 보면 못 견딜 것도 없어. 그래서 난 이별이란 걸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0: 세실,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꼭 어른 같다.
1: 뭐지? 저건 죽음의 사자야! 잠깐만! 다타, 잘 생각해봐. 죽음의 사자는 네 꿈속에 나오는 거였잖아?
0: 그렇지. 아, 이제 알겠다. 꿈을 꾼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야. 잔트만은 죽음의 요정이 아니라 잠의 요정일 뿐이니까.
1: 그래, 우린 그냥 잠깐 잠든 것뿐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0: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다고!
1: 죽음의 사자가 비켜갔어!
2: 얘들아, 정신 차려! 대체 무슨 점을 그렇게 잘한 거야?
0: 쉑, 어떻게 된 거죠?
2: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침이 돼서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어?
1: 그래, 아침이 됐으니 일과가 끝난 거야. 잔트만은 밤에만 활동한댔잖아. 잔트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이해해요. 이제 아기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아도 돼요.

0: 그런데 잔테만한테 누나를 빼앗겼던 마을의 아기들은 어떻게 하지?
1: 괜찮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미스테리아는 평온을 되찾게 되잖아요.
0: 참, 그렇지?
1: 이렇게 이상하게 웃지 좀 말라고! 바보 같은 녀석! 거기서 갑자기 피해버리면 어떡해?
2: 어쩔 수 없습니다.
1: 응?
2: 저는 인간의 몸에 직접 손을 대거나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돼 있으니까요.
1: 하지만 동시에 넌 내 명령 또한 거역하지 못하게 프로그램돼 있다는 거 알 텐데.
2: 그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끼리 충돌할 경우 전 상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으니까요.
1: 넌 도레미경의 명령이 우선이라 이거지? 알았어.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진 어리석은 피조물이여. 만약 네가 인간이었다면 내 명령을 따랐을 거야. 그렇지?

0: 같아.
1: 안녕하세요, 아저씨.
0: 나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너도 나처럼 힘이 많이 세질 텐데.
1: 됐어요. 그냥 아저씨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자꾸 저더러 약하다고 그러시는데 기분 나빠요.
0: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한 입만 먹어도 기운이 솟을걸. 정말 안 먹는다 이거지? 그렇다면 뭐 내가
2: 역시 쇠개야 불은 최고야.
3: 타타, 너 식물 키우려고? 무슨 나무야?
1: 이거 감귤나무야.
3: 감귤나무?
1: 주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데 한번 키워보려고.
3: 우와,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1: 이게 공기 정화에 도움도 되고 무엇보다 식물을 키우면 정신이 맑아지거든.
0: 우와, 감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네.
4: 에이, 이 먹보.

0: 공주님 준비됐습니다.
1: 그래? 좋아. 일어나라 젊은제 할머. 대자연의 어머니요. 역시 강력한데.
0: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공주님.
1: 시끄러워, 이 멍청한 깡통. 이게 아직까지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
0: 공주님, 저기.
1: 지금이야, 할망. 널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들한테 본때를 보여줘.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으실까?
2: 아저씨 나한테 안 된다니까.
3: 정말? 응? 과연 그럴까?
1: 덩치 큰 어른이 어린이를 막 집어던지네.
3: 난 어디까지나 레슬링을 했을 뿐이야.
4: 안심해.
3: 너도 레슬링 같이 하자.
1: 조심해요. 그러다 화분 다 찢어.
3: 네가 왜 매일 피곤해하는 거 알아? 체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2: 내가 아끼는 화분이 다 망가졌잖아.
5: 웬 소란이니?
1: 모르겠어요. 갑자기 타타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6: 소심하고 예의 바르던 타타가 저런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건
1: 미스테리야?
7: 지금 너희가 가는 곳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인 고대의 제주도란다. 당시엔 탐나도라 불리는 섬이었지. 그 시절 탐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할망은 치맛자락에 부지런히 흙을 싸서 날랐지. 그 덕분에 제주도에 비옥한 밭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 생겨난 거란다.
2: 그럼 설문대 할망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몬스터가 된 거지?
1: 그러게.
7: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봐야지.
1: 네네.
3: 금방 회복돼서 다행이야, 타타. 이제 좀 정신이 들어?
1: 정신 차려, 타타. 여기선 너 약하다고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 명심하라고.
2: 네, 명심하죠.
3: 좋았어. 우와, 근데 여기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1: 그렇게 경치나 감상할 때가 아니라니까. 빨리 설문대 할망을 찾아야 해.
2: 그래.
3: 돌아다니다 보면 찾지 않겠어? 근데 일단 배부터 채우면 안 될까?
1: 나와라, 프로펠러와 집게 손!
3: 고마워, 타타. 큰일 날 뻔했어.
1: 하마터면 우리도 저렇게.
8: 살려주세요!
1: 저기 두 사람! 전에 그 악당들 아니야?
3: 뭐지? 엄청나게 센 몬스터인가 봐. 쟤들 들기강하던데 결국 당했나 보네.
1: 여기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내가 설문대 할망을 찾아서 정찰을 갔다 올게. 아저씨랑 세실던 여기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3: 웬일로 타타가 저렇게 용감하지?
1: 아니, 우리가 또 자기를 무시할까 봐 센 척하는 거야.
2: 이럴 수가. 엄청 큰 홍수네. 비가 온 것 같진 않았는데 이상하다. 비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비가 내리네. 뭐야, 금방 그쳤잖아. 이상한데. 저 할머니 엄청 크시다.
9: 이 요망한 인간과.
2: 왜 그러세요?
9: 너희 인간들이 이 아름다운 성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2: 엉망으로 만들다뇨.
9: 눈이 있으면 지금 이 섬의 꼴을 좀 보거라.
2: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려.
9: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던 바다에 이 섬을 만들 때만 해도 여긴 정말 깨끗했어. 인간들이 살기 좋도록 밭도 만들어주고 우물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섬 구석구석이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다고. 그러니 이제 이 섬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간들을 청소해버리겠다!
2: 하지만 처음엔 인간들도 할머니와 함께 이 섬을 가꾸고 지켰잖아요.
9: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단지 그들도 그걸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란다.
2: 네, 좀 쉬세요, 할머니.
8: 여기 있었군, 타타.
2: 당신들 용케도 살아있었네요.
8: 불멸의 화신이라는 거 알란가 몰라?
9: 응? 너희는 또 누군데? 남의 유식을 방해하느냐? 이놈들!
2: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악당이에요.
8: 잘 알아보시는군.
2: 할머니 쉬시게 괴롭히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엄청 세신 분이니까 아까처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요.
8: 그러니까 더 잘된 거지. 날 방해하는 이 녀석들이랑 이 섬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거든.
2: 안 돼!
8: 아니... 야야야야! 잘못 맞았네?
10: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에...
11: 타타가 거인이 됐잖아. 타타, 정신 차려. 여기 우리야, 우리.
8: 잘하고 있어, 좋을트라 타타.
11: 타타가 마을 쪽으로 가고 있어. 저대로 두면 큰일 날 텐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 거야.
9: 안 된다, 아가야.
10: 아니,
8: 전화 장사가 돼본 소감이 어때?
2: 전화 장사?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할머니랑 그 악당들은?
8: 어떻게 되긴, 이 바보야. 정신 놓고 있다가 그 악당들 마법에 걸려서 할머니한테 막 대들었잖아.
12: 아유, 거인처럼 몸집만 커졌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맥없이 당하냐?
9: 나 요령이란다. 덩치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안 그러냐?
2: 아,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해요.
9: 어쨌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구나.
2: 이 섬과 자연을 아끼는 할머니의 마음을 미처 몰랐어요.
9: 아니야. 오히려 네 덕분에 제주섬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됐단다.
2: 네. 그런데...
9: 그래,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됐나 보구나. 이 용감한 아가씨가 날 데려갈 모양인가 보지?
11: 네, 할머니. 용서하세요.
8: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두고 보자고.
2: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문대 할망이 계실 곳은 제주도지 이 슬라이드 안은 아닌 것 같아요.
6: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타타. 우리가 하는 일은 미스테리아와 이 세계의 평화를 모두 지키는 아주 훌륭한 일이란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도 기꺼이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신 거고. 너를 보니 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2: 박사님, 그때... 안녕히 계세요.
10: 그래, 그래.
8: 야, 타타, 뭐해? 저 울트라 슈퍼 자이언트 레슬링 한판 할까? 이번엔 내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0: 야, 내 말 안 들려? 꽃이야.
1: 아, 그러네. 진짜 꽃이 폈어.
0: 내가 정성껏 심어서 물도 잘 주고 하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거라고.
1: 아, 예쁘다.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또.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늄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2: 굿소. 클릭서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신화와 전설, 괴담 속의 미스터리한 존재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문화소단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려니 이거 참 정말 떨리는군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신화, 전설, 괴담 속의 존재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났던 그 짜릿하고도 위험천만한 모험의 시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생생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 혹은 심장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미스테리한 물러가라 청심환을 구매해서 드시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세실!
1: 네. 저기, 난 이런 약은 별로 필요 없는데.
2: 그래?
0: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신화 속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1: 그게 뭔데요?
0: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카로스입니다.
3: 응?
0: 뭐 하는 거야?
3: 어? 아차!
1: 저건 또 뭐야? 채.
4: 응? 학생, 무슨 문제라도?
1: 죄송한데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은 너무 조잡하고요. 아까 직접 다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뻔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네. 내가 직접 신화 속 세계로 들어가서 추락하는 이카로스를 구한 뒤 봉인한 것이지.
1: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란 거죠?
4: 안돼! 제발 조심해서 다루게 해!
1: 뭐야, 그냥 평범한 사진 같은데. 어?
4: 거기 흠집이라도 생기면 큰일 난다고!
1: 쟤.
3: 조심해!
1: 실망이네요.
3: 실망?
1: 혹시 입장료 환불은 안 되나요?
0: 환불? 그건 좀 곤란한데.
1: 됐어요. 강연을 듣고 나면 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아, 잠깐만.

0: 증상이라니, 그게 뭐지?
1: 전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뭐 다들 포기하셨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자, 그럼 우린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2: 네.
0: 그렇게 괴담 속 괴물들을 모두 가둔 거랍니다. 잭, 수고 많았다.
3: 네, 쉬세요.
0: 내 보물들.
4: 여기 맞지?
2: 네.
4: 조심해. 조용히 하네. 새끼단 말이야.
2: 네.
4: 여기쯤일 거야.
2: 네.
4: 저기다. 저건 이제 우리 거.

0: 밤마다 괴물들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신다고요. 그런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미스테리아 물러가라 정신환. 진귀한 약초들로 만든 특허받은 발명품. 자매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미스테리아 대백과도 있습니다. 084-1588-00.
1: 사기꾼. 아까운 내 돈.

자, 이번에도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타타군입니다. 라틴어 과목 1등 타타.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문학도 1등 축하해요.

0: 말이야. 아, 큰일 날 뻔했네.
1: 에? 땅 떨어지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야! 뭐야? 설마 도둑? 그러게 다이어트 좀 하라니까!
2: 조심해야지.
1: 아까 강의실에서 봤던.
2: 그렇게 놀라지 말게나, 타타곤.
1: 그런데 여긴 어떻게?
2: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자네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다네. 자네 악몽을 꾼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1: 에? 그런데요?
2: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요즘 들어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나?
1: 그게 뭐...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 막 어지럽고.
2: 고소공포증? 역시 예상대로군. 지금 당장 미스테리아로 가야 해.
1: 미스테리아요?
2: 누군가 내 슬라이드 상자를 훔쳐갔어. 그리고 봉인을 풀어 미스테리아의 신화 속 존재들을 풀어버린 거야. 그런데 미스테리아 세계는 바로 타타곤의 무의식과 연결된 평행 우주이기 때문에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자네에게도 불길한 징조가 생긴다는 거지.
1: 잠깐만요. 미스테리아는 뭐고 평행우주는 또 뭐예요?
2: 세대를 거쳐 오직 단 한 명만이 현실 세계에서 미스테리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네.
1: 박사님,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2: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신화 속의 존재들을 다시 슬라이드 필름 속에 봉인시키지 못하면 자네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영원히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서둘러!
1: 야! 제가 영원히 못 걷는다고요?
2: 어서 에밀레오에 타거라!

0: 뭐하고 있는 거야?
1: 무서워. 너무 힘이 없다고.
0: 자, 용기를 내. 어서. 싫은 겁쟁이, 빨리 안겨! 뭐라고?
2: 어휴, 내가 이런 어린애들 다루는 법을 좀 알지.
0: 뭐가 어째?
1: 우와, 신기하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았는데.
3: 응? 어떤가? 이 달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에밀레오.
0: 박사님, 시간 없어요. 빨리 내리세요.
3: 참 그렇지. 그럼 타타군, 어서 출발하고 나랑은 조금 이따 통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지.
1: 네? 통신이라뇨? 박사님은 같이 안 가세요?
3: 불행하게도 나는 이 여정에 함께 할 수가 없다네. 미스테리아는 순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나는 뭐랄까.
1: 네?
3: 차차 나이를 먹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때가 묻었다고나 할까. 나도 이 에밀레오를 타고 시공을 초월하며 멋진 모험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가 재밌구만.
0: 그래.
3: 그럼 이따 보자고.
4: 수고하게.
1: 박사님! 다행히 무사하시네. 잠깐만, 이건 아니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쟤들이랑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0: 다타, 징징거릴 시간 없다고.
5: 넌 메인 조종석이야.
0: 자, 다타, 이 자린 여기야.
1: 잠깐만, 이상한 것도 뭐야.
0: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 미스테리아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써야지. 너 진짜 겁 많구나.
1: 아니거든.
0: 자, 그럼 출발해볼까?

0: 자, 이카로스. 이야, 자, 날아라. 최고의 날개를 가진 이카로스요.
1: 공주님, 과연 저 이카로스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줄까요?
0: 뭐라고? 칸타, 너 지금 하인 주제에 내 마법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뭐야?
2: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3: 레마이나, 미스테리아에 도착했느냐?
0: 네, 아빠. 아니, 도레미경.
3: 드디어, 나의 원대한 계획을 펼칠 순간이군. 달 박사가 회방꾼을 보낸 것 같으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미스테리아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라.

0: 드디어 미스테리아에 진입했어. 야, 진짜 신기하다.
1: 공소공포증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
2: 이런 겁쟁이. 타타,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에밀레오의 선장은 바로 나, 세실이란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무조건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거지.
1: 난 선장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나 실컷 해. 이 고소공포증만 치료하고 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2: 아, 맞다. 네가 신입이니까 화장실 청소도 네 담당이다.
3: 어이, 반가워. 난 쉐이크라고 해. 내가 만든 수제 와플 한번 먹어볼래?
1: 괜찮아요. 저 지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중이라서요.
0: 오. 으아, 맛있다.
3: 나이는 25이야. 그렇게는 안 보이지.
1: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3: 괜찮아.

0: 앞으로는 쉑이라고 편하게 불러. 우린 이제 한 팀이니까.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난 모험을 하고 싶어서 이 수호단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심심했거든. 그리고 셋이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좀 까칠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1: 오, 얼마 안 됐는데 너희 벌써 많이 친해졌구나.
2: 아니거든요.
1: 아타, 네 고소공포증이 원인을 알아낸단다. 그건 바로 이카로스 때문이야.
3: 이카로스요?
1: 그래, 이카로스. 이카로스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활명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함께 밀랍과 깃털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 미노스 왕으로부터 탈출했단다.
4: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한 마리 새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1: 이카로스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한 나머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도 잊은 채 비행을 하다 그만 추락하고 말았지. 그래서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말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그릇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단다.
3: 근데 그게 제 고소공포증이랑 무슨 상관이죠?
1: 이건 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인데, 사실 이카로스도 고소공포증이 있었단다. 타타 너처럼 말이야. 지상으로 떨어져 죽을 뻔한 순간은 바로 나 달 박사가 슬라이드에 봉인한 거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봉인을 깨고 이카로스를 미스테리아에 풀어놓은 것 같아.
3: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소공포증이 이카로스 때문이라는 거죠?
1: 바로 그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그리스로 가서 이카로스.
5: 오케이, 알았어요 박사님. 좋아, 그리스로 이동.
6: 어서 와라 이카로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자 이카로스여, 네 머리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지.
4: 가장 높은 곳 내가 1등. 내가 1등이야. 갈매기 따위가 나보다 빠를 수 있을까? 어지러워. 고소공포증 때문에. 돌수리? 저 녀석이 나보다 높이 날고 있다니. 그렇게 둘 순 없지.
3: 야 타타, 괜찮은 거야?
7: 어지러운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0: 저기 좀 봐, 이카로스야!
5: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나치겠어. 어서 착륙하자. 출동 준비.
0: 나도 준비 끝.
3: 뭐해, 시간 없다니까 빨리 가자.
7: 저기,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
3: 뭐야, 헛소리 말고 이거나 써. 가자.
7: 잠깐, 근데 너흰 근사한 무기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서 난 이 구닥다리 헬멧이나 쓰라고?
3: 몰라, 박사님이 그 청동 두고 너 주래. 훈련도 안 받았으면서 총을 달래. 얼른 안 따라와.

0: 시작도 하기 전에 진짜 이럴래? 너무 멀어서 버블건이 안 됐겠어.
1: 플라즈마 캐럴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0: 타타, 네가 가서 유인해와.
2: 여기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인을 하냐? 뭐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프로펠러라도 달까?
0: 네?

0: 어? 뭐야?
1: 우스꽝스런 녀석 이름은
2: 이카로스 씨! 그만하고 내려가요!
1: 어?
2: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1: 넌 누군데 여길 올라왔지?
2: 내 이름은 닥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 어쨌든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마.
2: 1등? 그거라면 내가 잘하는데 1등 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1: 나 이카로스 위엔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저 태양까지도.
2: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이런 속도로 날아가 봐야 살아생전엔 절대 태양까지 못 간다고요.
3: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너야. 여기엔 상상하는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미스테리아라고.
2: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3: 저 이카로스는 고대의 사람이야. 그들은 태양이 잠깐만 날아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 근데 여기 미스테리아라?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아 참, 그리고 난 도레미경의 하나뿐인 후계자 플레마이너 공주야.
2: 됐고, 전 지금 이카로스 씨랑 얘기 중이니까 눈 안 좀 빠져줘요. 아저씨도 고소공포증 있다면서요.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1: 뭐? 고소공포증?
4: 우와! 하늘만 보고 날아오르느라고 깜빡했어.
2: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요.
3: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없지.
1: 어?
2: 이카로스 씨! 무서운 괴물로 변했잖아! 이제 어떡하지?
3: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2: 아, 그렇다면... 이카로스 씨!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네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요!

0: 좋아, 작전 성공!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날개는 뜨거운 열에 녹을 수밖에 없지. 잠깐만! 저대로 두면 이카로스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거야! 아직 안 돼. 여기선 내 버블건 사정거리에 들지 않아.
1: 큰일인데! 저대로 두면 봉인을 하기도 전에 추락하게 돼.
0: 추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카로스 씨! 조금만 버텨요!
1: 세시! 어떻게 하는 거야?
0: 이카로스의 정면에서 버블걸을 발사하면 최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1: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데...
0: 세시! 타타! 조금만 더 버텨!
1: 세시! 빨리!
0: 성공한 거야? 물론.
1: 자, 잘 받아.
2: 어? 귀여운 이카로스네.
0: 아쉽게도 우리 첫 번째 임무는 실패로 끝났군. 칸타, 넌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3: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0: 아직 배울 게 많은 피조물이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꾼 녀석들이 나타났던 거야. 가자!
3: 네.

0: 좀 하던데? 걱정인 줄 알았더니
1: 뭐야?
0: 농담이야 농담.
2: 나 너희가 정말 좋아.
0: 알았으니까 또 가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5: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수달 대 해달.
3: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2: 쉐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빨리 오라고 한 거야?
3: 그러니까 이것 좀 봐.
4: 켄켄이잖아.
2: 오, 켄켄, 모자도 잘 어울리는데.
3: 그게 켄켄이 아니야.
4: 어? 켄켄이 아니라니.
2: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5: 이건 켄 박사님이 예전에 모아두신 자료에서 찾은 거야.
4: 그렇다면
2: 켄켄이랑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야?
3: 어머.
4: 그럼 혹시 켄켄 가족 아닐까?
2: 맞네, 맞아. 그럼 켄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켄켄한테도 알려줘야겠지.
3: 잠깐,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4: 아,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2: 아, 그런가.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어.
6: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지?
7: 어디가? 나도 갈래. 나도.
3: 아니, 모니터 꺼져.
7: 어디 가는데?
2: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게 사건이다.
7: 사건? 무슨 사건인데?
2: 일단 우리끼리 비밀.
3: 그래, 비밀.
2: 다니, 무슨 사건이지?
8: 수달 사병차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9: 숲속 수사대, 우리 막내 동생을 찾고 있어.
10: 형, 이쪽에는 없어.
9: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10: 막내야, 막내야.
9: 우리 막내 좀 찾아줄래?
11: 좋아, 우리에게 맡겨줘.
2: 일단 수달 삼형제한테 가서 동생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숲속 수사대 출동.
5: 여기가 수달 삼형제가 사는 강이야.
4: 어? 저기 있다.
11: 어? 숲속 수사대다.
2: 좋아, 그럼 각자 위치롱.
11: 위치롱.
9: 숲속 수사대,
10: 어서와.
12: 올 줄 알았어.
2: 수달 삼형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명탐정 피트가 잃어버린

0: 그래, 맞아. 우린 수달 사형제잖아. 그치, 막내야?
1: 싫어, 싫어. 난 엄마랑 살 거야.
2: 막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멋진 어른 수달이 되려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
0: 그래, 막내야. 우리랑 같이 가자.
1: 엄마, 엄마.
2: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막내를 잘 부탁해.
3: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1: 엄마, 안녕.
0: 그렇게 우리 수달 사형제는 엄마랑 헤어져 이 강으로 오게 된 거야. 자, 수영은 형처럼 하는 거야. 자,
4: 내가 형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으차! 무슨 소리? 내가 제일 빨라. 으차!
0: 오, 잘하는데?
4: 너도 잘한다. 역시 빨라.
1: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
5: 어? 형! 막내가 안 보여!
4: 어디 갔지? 막내야!
0: 막내가 안 보인다니! 막내야!
3: 막내야! 막내야!
0: 강 근처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막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
1: 혹시 너네녀까지?
5: 아니야! 수달들이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데!
3: 맞아!
6: 피트! 강에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보니까 여기 강물은 수달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빠르진 않아.
7: 그래? 그렇다면 누군가 막내 수달을 데리고 간 건가?
8: 피트! 어? 막내 수달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았어.
7: 그게 누군데?
8: 제비가 얼마 전 이 강으로 오기 전에 수달 삼형제와 닮은 수달을 봤대.
1: 어디에서?
8: 바다에서.
7: 바다에서?
5: 말도 안 돼!
1: 왜 그래?
0: 우린 유라시아 수달로 유럽,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유라시아 대륙에 주로 살아서 유라시아 수달이라고 불러.
5: 바다 근처에서는 유라시아 수달도 있지만 우린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7: 그렇다면 진짜 누군가 막내 수달을 바다로 데리고 간 건가? 켄켄이랑 내가 바다로 가서 확인해볼게.
9: 그럼 나랑 쉐리는 강에서 더 찾아볼게.
3: 좋아!
7: 여긴가? 제비가 수달을 봤다는 바다가.
1: 어? 저기 봐!
7: 어? 더 가까이 가보자.
1: 그게 진짜 수달 사형제랑 닮았죠?
10: 너희들은 누구야?
7: 어? 얼굴에 수염도 있고 발에 물갈퀴도 있는데?
1: 닮았어!
7: 털도 물에 잘 젖지 않고 꼬리도 길고.
1: 닮았네, 닮았어.
3: 우와, 찾았다, 찾았어.
7: 너, 막내 수달 맞지? 바다엔 누가 데리고 온 거야?
10: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쭉 살았어.
1: 바다에서 쭉?
7: 에이, 장난치지 마. 너 수달 형들이랑 강에서 헤엄치면서 놀았잖아.
10: 나 강에는 가본 적도 없어. 난 바다에 사는 수달이라서 이름도 해달이라고.
3: 해달이라고?
6: 피트, 켄켄, 찾았어?
7: 수달 삼형제를 닮은 수달을 찾긴 했는데.
1: 근데 이름이 해달이래.
5: 아, 막내가 이름을 바꿨구나. 막내야, 빨리 강으로 돌아와. 형이 마중 나가 있을게. 어, 형, 같이 가.
11: 막내야, 얼른 강으로 돌아와.
7: 아, 근데 강에 가본 적이 없다.
3: 그럴 리가.
0: 막내야, 형이 강에서 헤엄치는 법 알려줬잖아. 기억 안 나?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헤엄치라고 했잖아.
1: 해달은 그렇게 헤엄치지 않는데. 난 바다 위에 누워서 배를 내놓고 있다가 헤엄을 친다고.
5: 난 저렇게 헤엄친 적 없는데.
0: 나도 없는데.
5: 아, 막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나 보네. 막내야, 우리 같이 물고기 잡았던 건 기억나지? 우린 예민한 수염이 있어서 안 보이는 밤에도 물고기를 잘 잡았잖아. 지금도 잘 잡지?
12: 너, 내기, 가물치, 미꾸라지도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

0: 내가 좋아하는 조개다. 내 돌로 깨서 먹어야지.
1: 배달은 조개나 성게를 잡아서 배 위에 올려놓고 돌로 깨뜨려서 먹는다고.
2: 에? 돌로 깨뜨려서 먹는다고?
0: 바로 이 맛이야.
3: 우와! 우리 막내가 엄청난 기술을 배웠구나.
1: 그래도 이제 그만 강으로 돌아와.
4: 막내야!
1: 수달 삼형제, 해달은 너희들 동생이 아니라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말해주지. 해달은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잠을 잔다고.
5: 그러다 또 내려가면 어떡하려고?
2: 맞아! 잠은 나무뿌리나 바위쯤에서 자야지.
1: 그래서 해달은 떠내려가지 않게 다시마나 미역을 몸에 묶어두기도 하고 해달들끼리 서로 붙잡고 자기도 한다고.
4: 오! 우리 막내 똑똑한데? 동생이 아니라니까!
6: 해달 엄마가 말해줬어!
7: 오, 우리 아기 졸리구나.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자자자. 우리 해달은 내가 바다에서 낳고 내 배 위에서 키운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야.
5: 이럴 수가. 우리 막내가 아닌가 봐.
2: 그럼 우리 막내는 어디에 있는 거야?
5: 숲속 수산에 찾아줘.
1: 걱정 마! 꼭 찾아줄 테니까!
6: 근데 막내 수달은 어떻게 된 걸까?
0: 난 엄마한테 돌아갈 거야! 엄마! 엄마!
8: 응? 엄마가 없어?
0: 엄마! 어디 있는 거예요?
8: 그냥 형들한테 돌아갈까?
7: 멋진 어른 수달이 되려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
6: 그래,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돼서 엄마를 찾아갈 거야. 으차!
1: 만지지 마!
6: 닮은꼴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어? 코끼리다! 이건 바다 코끼리잖아! 코끼리 상아를 닮은 엄니가 있어서 바다 코끼리라고 부른다고? 아하! 어? 빡빡! 오리다! 오리를 닮은 동물이 있다고? 오리너구리! 진짜네! 오리보리를 닮았어! 그래서 오리너구리인가? 다른 너구리들은 새끼를 낳는데 오리너구리는 오리처럼 알을 낳는다고? 신기하네! 그래! 이제 내가 피트, 쉐리, 제제보다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걸? 그럼 동물 퀴즈를 한번 내볼까?
1: 동물 퀴즈? 얼마든지 내봐.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2: 피트,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1: 나 명탐정 피트라고.
2: 그럼 누가 더 많이 맞히는지 나랑 대결할래?
1: 얼마든지.
9: 오, 흥미진진한데?
6: 자자,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는 바다에 살고 사자처럼 갈기가 있어요.
1: 갈기?
6: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자라고 불리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1: 바다에 사자가 산다고?
10: 사자가 바다에?
1: 에이, 말도 안 돼.
2: 어? 정답, 정답!
6: 바다 사자! 바다 사자?
10: 우와, 제리 대단해.
1: 그냥 죽은 거 아니야?
2: 아니거든. 바다 사자도 사자처럼 수컷한테만 갈기가 있다는 것도 알거든. 물론 갈기가 없는 바다 사자들도 있지만 큰 바다 사자 갈기는 아주 멋지다는 것도 알고 있는걸. 그리고 큰 바다 사자 갈기와 울음소리가 사자처럼 커서 바다 사자라고 불리게 된 거라고.

0: 다음 문제는 내가 꼭 맞히고 말 거야. 캡틴, 다음 문제!
1: 사건입니다.
0: 내가 꼭 맞춰야 되는데.
2: 무슨 사건이야?
0: 캡틴, 뭐하고 있어? 얼른 다음 문제!
2: 사건이라니까?
0: 사건? 무슨 사건인데?
1: 아기 바다사자 라이언이 숲속 수사대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2: 숲속 수사대! 엄마를 잃어버렸어! 우리 엄마를 찾아줘!
3: 뭐라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2: 라이언한테 빨리 가보자!
0: 좋아! 숲속 수사대! 출동! 어? 여긴 지난번에 왔던 갈라파고스 제도야!
3: 구름발 부비새들이 살던 섬이잖아.
4: 맞아. 어, 저기 라이언이다.
2: 라이언!
3: 라이언!
2: 수사대, 우리 엄마를 찾아줘.
5: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3: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고요.
4: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0: 아, 어쩌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2: 엄마 사랑해요.
6: 라이언, 엄마가 더 사랑해. 이제 낮잠 자야지.
2: 여기서 엄마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 엄마! 엄마!
0: 엄마라니. 아유, 저리가.
2: 우리 엄마가 안 보여.
3: 혹시 먹이를 찾으러 바다에 갔나? 내가 바다로 가서 라이언 엄마를 찾아볼게.
0: 그럼 난 켄켄이랑 해변가를 찾아볼게.
5: 좋아, 얼른 가자.
4: 그럼 난 기란내를 도울게.
3: 라이언,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0: 자, 그럼 숲속 수사대 가자.
7: 리치!
4: 제제, 바다사자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찾아봤는데 정어리를 좋아한대.
8: 정어리들이 몰려다니는 곳이...
4: 아, 찾았어. 위치 보내줄게.
3: 고마워, 셰리. 이곳에 라이언 엄마가 있어야 할 텐데. 어, 정어리들다. 정어리들아, 혹시 바다사자 못 봤니?
9: 바다사자? 저쪽에 있어서 도망쳐오는 길이야.
10: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당장 잡으러 올걸.
3: 어? 바다사자가 그렇게 무서운가?
10: 어? 바다사자!
0: 얘들아,
10: 조심해!
11: 어서 피해!
12: 얘들아, 나랑 놀자.
10: 무서워, 저리 가! 놀자고 해놓고 잡아먹을 거잖아.
12: 아우, 그러지 말고 놀자.
3: 바다사자야, 잠깐만! 네가 혹시 라이언 엄마야?
12: 아니.
3: 라이언 엄마 못 봤어?
12: 그러고 보니 라이언 엄마가 안 보이네. 어디 갔나?
3: 라이언 엄마를 어디 가서 찾는다?
2: 라이언 엄마!
0: 라이언 엄마! 라이언 엄마! 어, 셰리!
4: 바다사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바다사자들은 힘이 센 대장 수컷 한 마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새끼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라이언 엄마도 대장 수컷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13: 아, 멀지 않은 곳에서 대장 수컷 소리가 들려. 조금 더 가봐.
0: 조금 더? 알았어. 켄켄, 가자.
2: 알겠죠.
9: 나도 좀 끼워주라.
14: 저리가. 여기 수컷 바다사자는 나 하나면 돼.
2: 아빠, 누가 찾아왔어?
9: 알았어.
14: 아니, 누가?
0: 혹시 여기에 라이언 엄마 있어?
14: 글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찾아봐라.
0: 라이언 엄마! 혹시 라이언 엄마?
12: 아니야. 나도 아니야.
0: 라이언!
12: 아니라고!
2: 여긴 없나 봐.
0: 그러게. 아, 제제, 라이언 엄마 찾았어?
3: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어? 아니, 저건!
4: 뭐야? 무슨 일인데?
3: 상어떼야. 혹시 상어떼가 라이언 엄마를...
9: 여기서!
7: 어디 도망가! 꼼짝 마라! 잡아라!
11: 잡히면 안 돼! 라이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3: 너희들! 라이언 엄마를 잡아먹은 거야?
7: 라이언 엄마? 그게 누군데?
3: 바다사자!
15: 에이, 물고기가 넘쳐나는데 바다사자를 왜 먹냐?
3: 그래?
7: 근데 너, 남이 상어 앞을 가로막아! 가만 안 놔!
3: 오지마! 오지마! 쫓아오지 말라고!
7: 거기서!
3: 이그라이, 전속력으로!
11: 아가! 라이언! 어디 있니? 우리 라이언!
0: 라이언 엄마인가 봐! 가보자! 혹시 네가 라이언 엄마야?
11: 맞아! 우리 라이언을 봤니?
5: 엄마를 찾고 있어!
11: 그래?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5: 엄마!
11: 라이언!
5: 엄마!
11: 라이언이 아니잖아!
5: 아니야?
11: 바다사자들은 냄새로 새끼를 알아보는데 라이언 냄새가 아니야!
5: 엄마!
11: 난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
16: 이럴 수가!
0: 라이언 엄마가 아니라니!
5: 라이언!
16: 라이언!
5: 라이언! 울지 마!
0: 어? 라이언한테서 아까 그 엄마 바다사자 냄새가 나!
3: 그럼 엄마가 맞다는 거야?
5: 정말?
0: 어? 이 이상한 냄새는 뭐지? 다니! 라이언한테서 나는 이 이상한 냄새를 분석해줘!
1: 다니가 이상한 냄새를 분석합니다.
17: 어머나, 귀엽기도 하지.
5: 우리는 냄새들 어디로든 갈 수 있지.
18: 아기 바다사자한테로 가자.
5: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9: 누군가 라이언을 만지는 바람에 손냄새가 라이언한테로 옮겨간 거였어.
0: 그래서 엄마 바다사자가 라이언을 못 알아본 거라고.
5: 우리가 얼른 가서 알려주자.
16: 라이언 엄마! 라이언 엄마!
11: 라이언, 라이언, 대화가! 세상에, 엄마가 널 못 알아보다니 미안해.
5: 엄마, 엄마!
11: 제발 부탁입니다. 나처럼 엄마 바다사자가 아기를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제발 아기 바다사자를 만지지 말아주세요.
5: 제가 아무리 귀여워도 만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0: 우리도 부탁할 게 있어.
20: 안 보여.
5: 움직일 수가 없어.
11: 너무 아파.
20: 살려줘.
0: 아기 바다 사자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플라스틱, 비닐, 그물 같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줘.
5: 부탁해, 괜찮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클릭서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0: 클릭서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숨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빅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5: 고래야, 상어야? 내려와! 제발 내려오라고!
6: 캔캔!
3: 왜 거기 있어?
6: 안 힘들어?
7: 하나도 안 힘들어. 재밌어.
5: 이게 재밌어? 난 캔캔이 하루 종일 딱 붙어 있어서 얼마나 힘든데. 이제 그만 내려와.
7: 아, 시작!
8: 어? 숲속 수사대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5: 사건?
9: 무슨 사건인데?
10: 숲속 수사대!
7: 안 보여!
5: 어? 노래 사고다!
7: 노래 사고?
10: 맞아. 나 노래 사고야. 말판 사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고 소리 배우지.
7: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5: 노래 상어, 크게 말해봐.
10: 말판 상어들, 제발 조용히 좀 해.
11: 우리가 언제 떠들었다고? 안 떠들었거든.
5: 아이고.
10: 숲속 수사대, 들었지? 말판 상어들이 나한테 딱 붙어서 하루 종일 다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11: 우리가 언제 싸운다고 그래?
5: 대체 무슨 일로 다투는 거야?
10: 비트! 고래 상어는 고래잖아. 맞지?
11: 아니지. 고래 상어는 상어지. 내 말이 맞지? 아니지. 고래지?
3: 상어라니까.
11: 상어?
3: 와, 상어.
10: 맨날 내가 고래인지 상어인지로 싸우는데 제발 말판 상어들의 싸움 좀
5: 당연하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숲속 수사대
12: 출동. 고래 상어야, 고래 상어.
6: 어? 저기 있다.
3: 우와, 엄청 크다.
5: 가까이 가보자.
10: 배고파.
3: 그럼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얼른!
12: 라이노 크레이!
6: 이글 아이!
3: 샤크 캐논!
12: 초강력 부스터! 작동!
3: 고래 상어! 멈춰! 멈추라고!
5: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잖아.
3: 무서웠어.
10: 미안해. 무섭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밥 먹는 중이었거든.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이 함께 입으로 들어오지.
3: 저기 구멍으로 나가자.
10: 그럼 아가미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새우나 플랑크톤만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고래 상어는 고래라는 거야. 고래들도 이렇게 먹거든.
5: 그리고 고래 상어는 고래처럼 몸집도 크잖아.
3: 고래.
7: 맞는 것 같아.
5: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올해 상어는 상어야. 망치 상어는 망치를 닮아서 망치 상어라고 부르고, 올해 상어는 올해를 닮아서 고래 상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우리 말판 상어들은 이렇게 상어 몸에 찰싹 붙어있는 걸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상어 맞다니까.
9: 상어인가?
5: 고래라니까.
9: 이러다 우리도 싸우겠다. 그러지 말고 고래 상어 네가 얘기해봐. 넌 고래야 상어야?
13: 어? 그게 난 고래든 상어든 상관없어.
3: 왜 상관없어?
5: 상관있지. 고래인지
7: 상어인지는
12: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13: 난 그냥 플랑크톤이랑 새우만 많이 먹으면 그걸로 행복한데.
5: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2: 안 되고 말고.
5: 좋아. 말판 상어들이 더는 싸우지 않게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7: 고래와 닮은 점이 있을 거야.
14: 하지만 고래 상어가 상어라면?
9: 상어와 닮은 점이 있겠지?
5: 바로 그거야. 서로 흩어져서 알아보자. 숲속 수사대 각자 외치! 폭등고래! 폭등고래,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15: 잠깐만, 내가 배가 고파서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7: 고래 상어처럼 먹네.
5: 그러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셨어.
15: 나 같은 폭등고래나 대왕고래 같은 수염고래들은 입속에 수백 개의 수염판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면 수염판 틈새로 물은 빠져나가고 입에는 먹이만 남게 되지.
5: 그럼 혹등고래, 고래 상어는 고래야?
7: 고래지. 고래 맞지? 맞지?
15: 고래 상어가 고래인지 궁금해? 그렇다면
5: 우와! 물수 같아! 방금 뭘 한 거야?
15: 숨을 쉰 거야. 우리 고래들은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머리 위에 있는 분수공을 열어 숨을 쉬거든.
7: 분수공?
15: 아하, 분수공이 뭐냐고? 콧구멍 같은 거야.
5: 그럼 고래 상어가 폭등고래처럼 숨을 쉰다면?
7: 고래인 거네.
5: 그렇지. 확인해봐야겠어.
14: 아니, 그럴 필요 없어.
9: 고래 상어는 상어가 확실해.
5: 뭐라고?
14: 자, 이걸 잘 봐.
7: 상어다!
16: 이게 무슨 냄새지?
14: 피트, 아직도 모르겠어?
9: 잘 봐, 꼬리 지느러미.
5: 그러고 보니 달려!
17: 고래 상어는 고래야!
5: 고래! 고래!
18: 상어야!
17: 고래야!
5: 상어라니까. 상어라니까! 드디어 알아냈어! 고래 상어는?
12: 고래 상어는?
13: 나는?
12: 상어야!
5: 봐봐, 내가 상어랬지?
7: 상어라고 했잖아?
5: 상어라고!
3: 아니, 왜?
18: 왜 고래가 아니야?
5: 첫째,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7: 물 밖!
5: 고래는 물 밖으로 나가서 분수공을 통해서 숨을 쉬어. 하지만 고래 상어는?
13: 난 아가미로 숨을 쉬어.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5: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는 거야.
7: 아니,

0: 그리고 또
1: 상어는 꼬리지느러미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양옆으로 흔들면서 헤엄을 쳐.
2: 어? 나도 그렇게 흔드는데.
3: 하지만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위 아래로 흔들어. 따라서 고래 상어는
4: 상어가 확실해.
2: 자, 잘 들었지? 나 고래 상어는 상어야. 빨판 상어들 다시는 싸우지 마. 알았지?
5: 알았어.
3: 너 고래라고 우기지 마라.
5: 알았다고.
3: 아이, 근데 말이야, 저 빨판 상어들 언제부터 고래 상어 옆에 붙어 있었던 걸까?
1: 상어 옆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6: 근데 아까 호끼고래 옆에도 붙어 있었어.
0: 전에 바다거북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본 것 같아.
3: 수상해, 수상해. 언젠가 꼭 수사해봐야겠어.

0: 알판 상어, 너도 상어야?
1: 아니, 내가 상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은 없어. 아마 상어 옆에 붙어다녀서 상어라고 착각했나? 근데 내가 상어가 아니라는 건 소문내지 말아줘. 상어 옆에 붙어있으면 나도 상어가 된 것 같거든.
0: 뭐라고?
1: 근데 왜 빨판 상어라고 부르는 거야? 빨판으로 상어에 붙어있으니까? 내 빨판은 빈치느러미가 빨래판 모양으로 변한 건데 빨판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철썩 달라붙어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 고래나 상어가 흘린 먹이를 편하게 먹을 수도 있거든. 난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
2: 뭐야, 빨판 상어, 게으른 물고기잖아.
0: 숲속 수사대 수사인지.
3: 끝.
4: 푸른 발의 비밀. 켄켄 찾는다. 켄켄 어디 숨었니? 어? 파란 발이잖아. 찾았다, 켄켄.
0: 어떻게 찾았어? 꼭꼭 숨어 있었는데.
4: 이 파란 발을 보고 찾았지.
0: 알았지만 안 왔어도 안 느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싫어, 정말.
4: 어? 켄켄, 파란 게 어때서? 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0: 난 아니라고 생각해.
4: 켄켄.
5: 어? 숲속 수사대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0: 사건?
6: 어? 무슨 사건인데?
7: 숲속 수사대!
0: 파란발이네. 너도 파란발이 싫은 거야, 나처럼? 발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잘 들키는구나. 그래서 속상한 거야?
7: 아니, 난 파란발 좋은데? 더 파래지고 싶어. 근데 실은 내 동생도 나처럼 파란발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집을 떠났어. 내 동생 좀 찾아줄래?
4: 물론이지. 오늘도 숲속 수사대 출동!
8: 우와, 아주 신비로운 곳인데.
4: 그러게, 혹시 여기가 신비의 섬 아니야?
0: 글쎄, 저기 있다.
7: 왔구나, 숲속 수사대.
4: 사건을 의뢰한 게 너야?

0: 내 이름은 부부야.
1: 부부?
2: 우와, 넌 정말 파랗다. 너무 멋져.
1: 내가 멋져?
3: 오빠 땡땡, 내가 멋지다고 했지.
1: 고마워.
4: 근데 부부, 동생이 집을 떠났다고?
5: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우리 가문은 모두 푸른발이야. 부비새 중에서도 푸른발이라서 푸른발 부비새라고 불러.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알을 낳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6: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7: 건강하게 자라다오.
1: 엄마도 아빠도 파란발인데 왜 나만 하얀발이지? 나도 파란발을 갖고 싶어.
6: 비비야, 어디 있니?
5: 비비야, 얼른 돌아와. 비비야!
3: 근데 왜 동생만 하얀발이야?
0: 사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얀발이었어. 그러다 점점 자라면서 파란발이 된 거야. 근데 나도 왜 발이 파래진 건지는 모르겠어.
1: 그럼 혹시 자고 있을 때 누가 몰래 파란 양말을 신겨놓았나?
0: 우리한테 양말은 필요 없어.
1: 그럼 파란 장화를 신겨놓았나?
0: 우리한테 장화도 필요 없어.
3: 아, 그럼 혹시 누가 몰래 발에 파란 페인트를 칠해놨나?
6: 오늘은 더 많이 모였네.
2: 이렇게 많은 부비새 발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말도 안 돼!
3: 그런가? 그럼 난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랗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겠어.
1: 나도.
5: 그럼 난 부부 동생, 이름이...
0: 비비야.
5: 비비를 찾아볼게.
1: 그럼 난 이 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연락할게.
3: 좋아. 숲속 수사대, 가자! 위치로!
1: 이곳은 갈라파고스 제도야. 모두 19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비새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 피트! 푸른발 부비새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어!
3: 좋아! 거기로 가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얼른 가보자!
8: 엄마! 엄마!
1: 제제! 혼자 울고 있는 아기 부비새를 발견했어. 혹시 비비 아닐까?
5: 좋아! 그쪽은 내가 가볼게!
3: 엄청 많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9: 하나, 둘, 셋.
1: 우와, 엄청 빠르잖아.
3: 화살이 꽂히는 줄 알았어. 너희들 바다에는 왜 들어가는 거야?
6: 우리 푸른발 부비새들은 말이야, 이렇게 다 함께 동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한다고.
3: 다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고? 켄켄! 나 이유를 찾은 것 같아! 푸른발 부비새 발이 왜 파래진 건지?
1: 왜 그런 거야?
3: 푸른발 부비새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잖아. 바닷물이 무슨 색이지?
1: 파란색!
3: 바로 그거야! 바닷물에 발이 파랗게 물든 거라고. 셰리! 내 얘기 듣고 있어?
1: 듣고 있어. 근데 피트,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또 다른 부비새들도 있는데.
10: 치,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들어가거든.
9: 근데 우리 발을 봐.
1: 무슨 색이지?
3: 빨간색이지.
6: 그래서 우리를 붉은발 부비새라고 부른다고.
1: 아무래도 발이 바닷물에 파랗게 물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게, 아닌 것 같은데.
3: 나도 아닐 줄 알았어. 근데 제제는 비비를 찾았나?
5: 비비야! 비비야! 어? 아기 부비새다! 비비인가? 근데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잖아. 비비가 아닌가? 너 혹시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기 부비새 못 봤니?
1: 혼자 떠돌아다닌다고?
4: 혹시 그때 내가 쫓아낸 동생을 찾고 있는 건가?
8: 안 돼! 얼른 가!
5: 알았어! 가면 되잖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7: 네가 이해하냐? 가면 부비세는 먼저 태어난 첫째가 동생을 쫓아내거든? 네가 찾는 아기새가 자기 동생일지도 몰라서 그런 거야.
3: 제제, 비비는 찾았어?
11: 아니, 아직. 피트는 이유를 찾았어?
3: 나도 아직.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겠어.
8: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저건 뭐지?
12: 아, 홍학이야.
8: 가보자.
13: 어머, 너 엄청 빨개졌다. 얼마 전까진 하얗더니.
14: 어? 내가 좀 빨개지긴 했지.
13: 비결이 뭐야?
14: 비결이라면 새우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13: 새우? 나도 새우 좀 먹어볼까? 새우야, 어디 있니?
14: 근데 너도 지난번보다 더 빨개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13: 어머, 티나? 난 요즘 배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
14: 배? 어머, 그랬구나. 그럼 나도 개 좀 잡아볼까?
3: 뭐야, 새우랑 개 때문에 몸이 빨개졌다고?
13: 어머, 우리 얘기 들었어? 맞아. 새우나 개는 우리 몸을 빨갛게 만드는 게 들어있거든.
8: 먹었더니 빨개졌다고?
3: 그렇다면 혹시 푸른발 부비새도? 셰리, 부부한테 가봐야겠어.
15: 응, 나도 그쪽으로 갈게.
3: 부부, 넌 주로 뭘 먹어?
8: 뭘 좋아하냐고.
12: 나?
15: 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잡아다 준 물고기를 지금도 좋아해. 정어리, 멸치, 고등어를 좋아하지.
9: 잡아.
3: 그렇다면 혹시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란 이유도 물고기 때문 아닐까?
8: 어쩌면?
12: 비비도 정어리를 참 좋아하는데.
5: 비비야! 비비야!
16: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5: 와, 드디어 찾았구나. 비비야, 너 파란 발을 갖고 싶어 했지? 너도 파란 발을 갖게 될 거야. 그 비밀을 찾았거든.
16: 정말이야? 정말?
5: 얼른 집으로 가자.
16: 나도 파란 발이 되는 거야?
5: 여기는 제제, 비비를 찾았다. 오버!
8: 피트,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란 건 물고기를 먹어서 그런 거잖아.
3: 그렇지.
8: 홍학이 빨간 건
3: 새우랑 게를 먹어서 그런 거지.
8: 그럼 난 수박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키위도 먹고 꽃도 먹고 포도도 먹으니까 빨개도 좋고 파남고 무지개 색으로 변하는 거야? 우와, 무지개 캔캔이다. 야호.
3: 근데 난 캔캔은 파란 게 더 좋은데.
8: 나도 캔캔은 파란 게 좋아.
5: 나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 세 친구들
11: 모여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세.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1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 가베 가족.

0: 바로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리

0: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엄마랑

하나, 둘, 셋! 랄랄라! 신나게 함께 노래해요.

0: 오예!
1: 랄랄라 친구들! 친구들도 하마리나처럼 신나게 놀 준비됐나요?
2: 네! 어? 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다 같이 들어봐요.
1: 랄랄라 친구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0: 새소리요!
3: 어? 저기 저기! 두두 머리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
4: 참새도 우리랑 같이 노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나 보다. 우리 다 함께 참새랑 노래해봐요.
0: 네!

0: 방귀 뀌었나 봐.
1: 아니야, 안 꼈어.
2: 낀 것 같은데.
1: 정말 안 꼈는데. 좋아, 그럼 진짜 껴주지.
3: 재밌다.

나는 야 멋진 자동차.

0: 신나게 노래해. 야옹이, 너! 와, 다 쉬웠다.
1: 랄랄라 친구들, 하나에서 열까지 같이 세면서 노래해요.
2: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잘.
1: 안녕하세요.

0: 라라와 레미의 노래 대결!
1: 가자!
0: 7가지 노래 빠르게 부르기. 먼저, 라!

0: 차지해서 7. 우와!
1: 정말 대단하다!
2: 친구들, 처음에는 천천히 불러볼게요.

0: 둘,
1: 셋,
0: 넷,
1: 다섯,
2: 열살,
3: 일곱,
4: 여덟,
5: 아홉,
6: 열.
7: 열보다 더 많이.
8: 친구가 많이 있으면 더 신나고 재밌어요.
7: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 모여 신나게 랄랄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노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국민행동기량 건조. 팽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티 크리에이터 팽이에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온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습기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독특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나 이쪽 찾아봐야지.
6: 코가 납작해진 토끼?
5: 어? 왜 코가 납작해졌지? 어? 설마 코에 바위라도 꽝 하고 떨어진 건가?
6: 에이, 설마. 이 책을 읽으면 왜 코가 납작해졌는지 알겠지?
5: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6: 옛날에 숲에 잘난 척하는 토끼가 살았어요.
7: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날쌘 토끼. 누구도 날 못 당하지.
8: 우와, 토끼 너 진짜 빠르다. 너 나랑 경주할래?
7: 누구? 나랑?
8: 응, 토끼 너랑.

0: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래?
1: 토끼가 콧방귀를 끼더라고.
2: 콧방귀를 끼더라고? 뭐? 콧방귀? 응? 코로 방귀를 낀다는 건가?
3: 코로 어떻게 방귀를 껴?
2: 그러게, 어떻게 낄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끼어라, 뿅크크! 토끼 너 지금 코로 방귀 낀 거야?
3: 갑자기 왜 코에서 방귀가? 뭔데?
2: 냄새도 무서워.

0: 우와! 콧방귀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콧방귀를 끼다의 뜻을 모르면 너희들은 책을 이대로 덮게 될 것이야.
1: 코에서 방귀가 나오다니. 너무 이상해.
0: 아! 나라!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댕댕지기지기, 댕댕지기지기, 뿡뿡 박사님!
2: 네,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입니다. 뿡뿡!
0: 방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2: 전화, 잘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수줍게.

0: 웃는 듯한 피식 방귀? 오토바이 방귀? 천둥 소리 같은 우르릉 빵빵 방귀? 방귀? 펑덩으로 내는 소리의 예술.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뽕뽕.
1: 뽕뽕. 그럼 박사님, 콧방귀는 어떻게 뀌는 건가요?
0: 콧방귀요? 어머, 어머, 어머. 전 엉덩이 방귀 전문입니다.
1: 어, 박사님, 아, 박사님. 우와, 지금 박사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2: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흥! 뚱뚱 박사님이 우리한테도 흥! 흥! 지금 이거, 이런 상황!
1: 아, 그게 콧방귀를 뀌는 건가? 흥! 하고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거?
2: 어, 맞는지 계속 읽어보자.
1: 그래, 그래.
3: 저 상태로 경주할 수 있을까?
4: 그러게, 너한테 콧방귀를 끼더니.
2: 그렇게 널 무시하더니.

0: 그럼 나랑 경주할래?
1: 내가 이게 꽤 뻔하지만 도전은 받아주지.
2: 오, 경주하려나 봐.
3: 누가 이길까?
2: 점점 재밌어지는데?
3: 안 돼! 더 못 잊게 해야 하는데! 두두둔! 출발!
1: 그렇게 느리면서 나한테 도전하다니! 콧방귀가 절로 나온다, 야!
0: 자,
1: 그럼 열심히 해봐!
0: 영. 아, 자.
3: 진짜 느리네.
0: 영.

0: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1: 설마 나 거북이 아직 안 지나갔겠지?
2: 아,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3: 불이 떨어졌다고? 어디? 어디? 어디?
1: 그럼 받치는데?
3: 역시 진짜 불이 떨어진 줄 아네. 그렇다면 떨어져라 뿅크크.

0: 아니, 이 풀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지? 아니, 날라왔나?
1: 그러게. 이야기 너무 이상해.
0: 이상하지? 이상하면 덮으라고.

0: 폭폭
1: 잠깐 멈추면 안다.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또 크크.
1: 지아야 가자. 어서 토끼를 구하자.
2: 좋아.
1: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우리가 꺼줄까? 꺼져라!
2: 안 꺼졌잖아! 아, 뜨거워! 빨리 꺼져, 빨리!
1: 발에 불 떨어지다! 뜻을 알아야 꺼질 텐가?
2: 빨리 꺼줘! 거북이도 따라가야 하는데! 급하다, 급해!
3: 어떡하지? 빨리 꺼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빨리 꺼줘야 하는데.
2: 빨리 꺼줘.
3: 시간이 없고 뜻은 뭐라고.
2: 어떡해.
1: 아하! 지아야, 알 것 같아. 갈등에 불 떨어지다.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데.
3: 오, 진짜 갈등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할 때 쓰는 말?
1: 그렇다면 갈등에 불 떨어졌네.
3: 시간이 없어. 급하다, 급해.
1: 불꽃이 사라졌다. 야!
2: 일어나서 경주 마저 해야지.

0: 역시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안돼, 책 다 읽게 둘 순 없어. 나도 발등에 불 떨어졌네. 둘 셋 뿅.
1: 발등에 불 떨어진 토끼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거북에게 지고 말았어요.
2: 아, 중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0: 그러게, 누가 방심하래.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제 아무리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어. 거북이, 너 정말 멋졌어.
3: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콧방귀 뀌며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쌤통! 토끼 코가 납작해졌네!
2: 아, 내 코가 왜 납작해? 나 코 오똑하거든!
3: 납작, 납작, 뿅크크!
0: 토끼, 너 코!
2: 응? 내 코가 왜?
0: 자!
2: 어? 내 코! 내 코에 납작해졌어! 아, 나 몰라!
4: 토끼야! 토끼가 빠르긴 하냐?
2: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5: 저 쥐가 그랬어요.
4: 쥐?
3: 내가 아직도 쥐로 보이니? 짠! 낙당 크크지롱!
4: 크크! 깜빡 속았군!
3: 내가 내는 문제를 못 맞히면 토끼는 영원히 납작코로 살게 될 거다.
2: 우와, 나 어떡해.
1: 우리가 꼭 맞힐 테니까 걱정 마, 토끼야.
3: 쉽지 않을걸. 코가 납작해지다. 무슨 뜻일까?
6: 아까 잠만 안 들었어도. 아!
3: 1번 후회하다.
7: 우와. 우와.
2: 날 센 토끼라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 엄청 했는데. 아, 창피해.
3: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4: 흥, 토끼한테 물어보면 되지.
1: 그래, 토끼야.
2: 나 여기 있어.
0: 오, 두두두두, 토끼, 너 거기서 뭐하냐?
2: 몰라, 코가 납작해져서 그런가 자꾸 숨게 되네.
1: 괜찮아, 얼른 나와.
2: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말할게.
3: 코가 납작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나 봐.
4: 크크. 정말? 네가 저렇게 만들었잖아.
1: 그니까. 아, 코가 납작해지다. 토끼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는다는 뜻?
3: 헛! 나의 실수!
4: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답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나를 허당크크라고 불러주지.
3: 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1: 그렇다면 정답은 2번.
4: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3: 정답은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예로부터 코는 자신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다 라는 뜻이지.
0: 두두두두.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네. 아무튼 토끼 코가 아주 납작 뒤졌네.
1: 귀가 많이 죽었네.
6: 와, 토끼 니코 오똑한 코로 돌아왔어.
1: 정말? 우와! 자신감 해봐!
4: 참, 문제 잘 만들었다고 엄청 잘난 척하더니 크크, 너도 코가 납작해졌나?
3: 에이, 기죽어. 둘, 셋!
4: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이건 맞고 가시지. 킹킹몽 파워!
3: 아, 네, 다섯! 뿅!
1: 와! 그 후 토끼는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와.

0: 안 돼! 기억하지 마, 제발!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1: 제발 기억해?
0: 안 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습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동굴에서 들리는 소리.
3: 아주 먼 옛날부터 동굴 깊은 곳에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보물은 야광석. 용감한 공룡만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곳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 보물을 지키고 있어. 번뜩이는 눈, 뾰족한 입벌, 그리고 으스스한 울음소리. 어때? 무섭지?
4: 무섭겠냐? 그런 괴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슈퍼 공룡이니까요.
5: 슈퍼 공룡?
4: 아, 네. 슈퍼 공룡.

0: 뽀뽀야, 놀랐어? 미안, 미안.
1: 엄마 였어요.
2: 슈퍼공룡치곤 겁이 너무 많은데.
1: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빠, 장난치지 마요.
2: 이건 내가 낸 소리가 아닌데.
0: 이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2: 저와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1: 설마 동굴 괴물?
3: 괴물?
0: 우리 뽀뽀 많이 긴장했나 보네.
2: 그럼 뽀뽀도 무서워하니까 내일 낮에 다시 올게.
1: 무섭게 누가 무섭대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모두 저만 따라.

0: 난 또 괴물인 줄 알고 놀랐잖아. 아! 날개를 다쳤네. 자, 됐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1: 까까.
0: 까까? 까까야. 근데 왜 혼자 있어? 가족들은 잃어버린 거야? 가족을 찾아보자.
1: 나? 까까?
0: 아니, 내가 꼭 찾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0: 어딨니?
1: 어? 이런 토갈래 길이네.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0: 이렇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역시 난 똑똑해. 여기 아까 지나간 곳이잖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떡하지? 빨리 뽀뽀 찾아야 하는데.
1: 잠깐, 모두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저기 봐요, 저기 작은 틈새가 있어요.
0: 저 반대편에 길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뽀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 도대체 길은 어디 있는 거야?
3: 우와, 동굴에서 빛이 나. 이쪽으로 가면 출구가 나올 거야.
2: 출구가 아니네.
3: 돌에서 빛이 나.
4: 이게 아빠가 얘기한 야광석인가 봐. 용감한 공룡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2: 뭐가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절벽이잖아!

0: 아기 인형을 보살펴주다니 뽀뽀 대단한데?
1: 에이 그 정도야 뭐. 까까야.
2: 이건 야광석. 정말 나 주는 거야?
3: 뽀뽀야, 아빠가 그 돌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1: 아, 안 돼요. 이 돌은 저같이 용감한 공룡들만 만질 수 있다고요.
3: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보자.
1: 아, 안
3: 됩니다. 아유, 뽀뽀야.
1: 한 번만.
0: 어머, 이빨이 쏙 빠졌네. 괜찮아, 뽀뽀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가져다 줄 거야.
3: 그럼,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빨 요정이 새 이빨을 줬어.
1: 정말요?
4: 이빨 요정이래. 너 진짜 이빨 요정을 믿어?
1: 그럼. 이빨 요정 없어요.
0: 어, 달라. 뽀뽀야, 빠진 이빨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올 거야.
1: 그럼 오늘 밤에 베개 밑에 이빨 두고 잘래요.
4: 그런다고 이빨 요정이 정말로 올까?
1: 올 거예요. 잘 안 씹혀.
4: 뽀뽀는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테니 내가 대신 먹어줄게. 아흥. 맛있다. 내가 다 먹을 거지롱.

0: 스티판! 스티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이빨! 이빨을 못 찾으면... 이빨 때문에 소리가 새나?
1: 이빨이 빠지다니 아기도 못 보네.
2: 내가 너 잘 볼 것 같은데.
3: 반역자니.
2: 엉클라 그거 내가 물어볼까?
1: 그게 좋을 것 같아요.
0: 안돼 안돼 내 이빨 내 이빨.
4: 삼촌은 왜 저렇게 이빨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빨 여장이 가져다 줄 텐데.
5: 뽀뽀야? 어? 어른한테는 이빨 여장이 오지 않아.
4: 이빨 여장이 안 온다고요? 그럼 삼촌은?
0: 바위 밑에 들어갔나? 야! 저리 가!
4: 엄마, 우리가 삼촌 이빨 찾아줘요.
5: 그래, 좋은 생각인데.
4: 그럼 얼른 찾으러 가요.
2: 여긴 어디지? 땅이 흔들려요, 여보.
1: 지진인가? 뭐지?
2: 괴물이다!
6: 괴물이다!
1: 그럼 여기는
2: 우리 집 바다?
7: 이상하다. 누가 날 불렀나?
4: 하마터면 할머니 보행기에 깔릴 뻔했어요.
2: 우리 마당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
5: 이제 다시 엉클락의 이빨을 찾아볼까?
6: 네! 빨리 찾아요! 없네.
5: 이쪽에 있나? 어?
2: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우리 집 마당 이렇게 컸나? 내가 다시 커지고 있나?
4: 블루, 나야, 뽀뽀!
2: 블루라고?

0: 뭐야, 잠깐!
1: 블루! 우리 이빨 찾는 거 좀 도와줄래?
2: 휴!

0: 같은데?
1: 우리 마당에 이렇게 커다란 동굴이 있었나?
2: 어? 내 고무공!
1: 어? 야, 위험해!
2: 우와, 내 고무공! 여기 있었구나!
1: 영영아! 영영아!

0: 이빨여장님, 제발 생빨이 나게 해주세요. 이빨여장님. 내 이빨.
1: 삼촌. 삼촌, 우리가 이빨 꼭 붙여줄게요. 응? 이제 내 차례.

0: 여정일 이빨! 어? 아? 아? 이빨이 났어? 고마워요 이빨 여정님.
1: 삼촌이 우릴 이빨 여정으로 생각하나 봐요.
2: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카들 놀리지 말고 이빨도 잘 닦도록 하여라.
0: 네.

0: 롱롱아 많이 먹어. 난 이빨 요정님이 새 이빨 줬다.
1: 오빠 이빨이요. 이빨. 이빨이 났어요.
2: 뽀뽀야 너한테도 밤새 이빨 요정이 다녀갔나 봐.
3: 튼튼한 새 이빨로 맛있게 먹자고. 먹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이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리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기후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애가랑 토르. 코스모케라톱스. 스티기몰로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에가라토르. 어떤 공룡일까?

데이너니쿠스,

도둑이 공룡알 화석을 훔쳐서 벽을 뚫고 도망가버렸어. 도둑이 남긴 발자국을 발견했어. 같이 도둑을 찾는 걸 도와줘. 이 중에 도둑이 있어. 도둑은 누굴까? 발자국을 맞춰보자. 발자국보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발이 더 커. 티라노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스타우리코사우루스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트리케라톱스의 발 모양과는 맞지 않아. 트리케라톱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발자국이 딱 맞아. 오비랍토르가 공룡알 도둑인 걸까? 이 중에 도둑이 있어. 이번엔 벽의 모양을 맞춰보자. 스타우리코사우루스는 도둑이 아니었어. 도둑을 찾았어. 범인은 오비랍토르 너였구나. 오비랍토르. 함께 공룡알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함께 해줘.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은 파란색이구나. 파란색이 어디 있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찾았다, 파란색. 좋았어. 엄마 공룡은 어떤 머리핀을 하고 있을까?

엄마 공룡은 노란색 하트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구나. 엄마 공룡의 눈을 찾아보자.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해.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 공룡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등 위에 가시로 이루어진 부채 모양의 돛이 솟아있기 때문이야. 스피노사우루스는 지상과 물속 양쪽 모두에서 생활이 가능했던 반수생 공룡으로 알려져 있어. 최대 몸길이는 14m로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다도 커. 스피노사우루스는 정말 멋진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초록색.

놀라다. 보라색. 행복하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부끄럽다. 화나다. 슬프다. 우울하다. 놀라다. 행복하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바람 부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2: 새콤.

복습해보자. 아기 향유고래가 친구 한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복습해보자. 아기 혹등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있는데 복습해보자. 아기 호끈고래가 친구 세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다섯. 복습해보자. 아기 범고래가 친구 두 마리를 찾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맞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다시 한번 소리를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자.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사자가 튀어나왔어. 사자.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강아지.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독수리가 튀어나왔어. 독수리.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범고래였구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이번엔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닭이 튀어나왔어. 닭.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소리의 주인공은 대왕고래였구나. 폭등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말이 튀어나왔어. 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양이 튀어나왔어. 양.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닭이었구나. 닭.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어. 개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생쥐가 튀어나왔어. 생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거위였구나. 거위.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공작새가 튀어나왔어. 공작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곰이 튀어나왔어. 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염소였구나. 염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족제비가 튀어나왔어. 족제비!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다람쥐가 튀어나왔어. 다람쥐!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젖소였구나. 젖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너구리가 튀어나왔어. 너구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원숭이가 튀어나왔어. 원숭이!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뻐꾸기였구나. 뻐꾸기!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소가 튀어나왔어. 소?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여우가 튀어나왔어. 여우!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종달새였구나. 종달새.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참새가 튀어나왔어. 참새.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돼지가 튀어나왔어. 돼지.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고양이였구나. 고양이.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빨간색 버튼을 눌러보자. 빨간색 버튼을 누르니까 올빼미가 튀어나왔어. 올빼미.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자. 노란색 버튼을 누르니까 코끼리가 튀어나왔어. 코끼리. 하지만 우리가 찾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자. 우리가 찾던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강아지였구나. 강아지. 동물들을 모두 찾았어.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긴수염고래라고 해. 나는 작은 크릴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야.
0: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달이라고 해. 나는 조개와 해조류 등을 함께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물개라고 해. 나는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먹는 육식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해마라고 해. 나는 작은 갑각류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거울이야. 나는 물고기와 식물 모두 먹는 잡식성 동물이야.
2: 너무 배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앵무국이라고 해. 나는 산호와 해조류를 먹고 살고 산호 초생태계에 의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초식동물이야.
0: 만나서 반가워, 바다동물 친구들아.
2: 안녕.
0: 오늘 너희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두 번 걸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 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클릭서
4: 클릭서 얼마세가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3: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2: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2: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2: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2: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2: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대작하고 나면

0: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느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느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느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으로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에코의 요술이 통요.

us with his presents. Are you? It can't.

Thank you.

0: 요리 봐도 예쁘고 조리 봐도 정말 예쁘단 말이야.
1: 우와, 구두 정말 멋진데?
2: 와, 나도 저런 구두 신고 싶다.
1: 나라야, 그 구두 어디서 샀어?
0: 저기 건너편 구두방에서 샀지. 아하. 거기 할아버지 구두 만드는 솜씨가 끝내주거든.
2: 아, 그 오래된 구두방. 거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 구두방이잖아.
1: 이상한 일?
0: 무슨 일?

0: 무슨 일인데?
1: 하, 친구들, 고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하지? 나라와 호의가 들려주는 동화방에서 함께 알아보자구. 다 함께 열려라, 동화방!
2: 구두빵 할아버지와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부부가 구두를 만들며 살고 있었어요.
3: 하, 이게 마지막 남은 가죽이로군. 이걸로 구두 한 켤레만 만들면 끝이겠어.
2: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가죽을 잘라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3: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밤새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4: 꼼꼼한 바느질 솜씨 좀 봐요. 이렇게 근사한 구두는 처음 봐요.
2: 그때 구두방으로 멋쟁이 신사가 들어왔어요.
5: 오, 정말 멋진 구두로군요. 내 발에 꼭 맞고 정말 편해요.
2: 멋쟁이 신사는 비싼 돈을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3: 이 돈이면 구두 두 켤레는 더 만들 수 있겠는걸.
2: 그날 밤 부부는 구두 만들 가죽을 잘라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구두가 두 켤레나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마다 누군가 구두를 만들어 놓았어요. 부부의 구두방엔 어느새 구두를 사려는 손님들로 가득했죠.
4: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볼까요?
3: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2: 점점 밤이 깊어가던 그때 창문이 열리더니 작은 요정들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0: 그래. 잘 되고 있어.
1: 그동안 구두를 만들어준 게 다 저 요정들이었구려.
2: 아유, 저 요정들 옷이랑 신발 낡은 것 좀 봐요.
1: 쌀쌀한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0: 자, 완성. 오늘도 정말 예쁜 구두를 만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지. 그럼 그럼.
2: 아유, 정말 귀여운 구두 요정들이네요.
1: 고마워서 어쩌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2: 오늘은 탁자 위에 가죽 대신 멋진 선물이랑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면 어떨까요?
1: 아,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어떤 선물이 좋을까?
2: 따뜻한 새 옷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1: 아, 좋아요. 당신은 따뜻한 새 옷을 만들고 나는 멋진 새 신발을 만들어줍시다.

0: 따뜻해.
1: 신발도 정말 멋지다.
2: 따뜻해.
3: 왕,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선물인가 봐.
0: 그래.
4: 선물을 받은 요정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새벽이 되자 요정들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남기며 사라졌어요.
0: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5: 안녕히 계세요.
6: 그동안 고마웠다. 얘들아, 잘 가거라.
7: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멋진 구두를 만들어줄게요.
6: 다 같이 구두방으로 놀러와요.
0: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멋진 구두 만들어주세요.
7: 그래, 그래, 알았다.
6: 나도 내 구두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게.
0: 아하, 신난다.
8: 하나, 둘, 셋, 넷. 하얀 자동차가 삐뽀, 삐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삐뽀, 삐뽀. 아픈 사람.
4: 편지 왔습니다.
0: 편지다.
1: 편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삐뽀, 삐뽀, 삐뽀, 삐뽀.
0: 아, 나도, 나도, 나도. 편지.
1: 나도야. 편지 왔다, 편지.
0: 그래? 누가 보낸 거야?
1: 자.
0: 도전장? 뭐지?
1: 나는 장미마을 최고의 과학자. 요즘 나라의 실험방이 이 마을, 저 마을 난리라던데. 나라, 내 실력이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 나를 이길 과학자는 아무도 없지. 난 이렇게 약한 달걀 위에도 올라가는 위대한 과학자니까. 심지어 저 달걀은 삶은 달걀도 아니고 날 달걀이라고. 어때? 못하겠지? 나라, 내가 달걀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는 무조건 나야!
0: 달걀 위에 올라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말도 안 돼! 진짜 위대한 과학자인가 봐. 아, 큰일 났다.
6: 나도야. 달걀판 위에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 나도도, 나라도 다 올라갈 수 있다고.
0: 에이, 거짓말.
6: 내가 달걀판을 준비해 줄 테니까 그 위에 올라가 볼래?
0: 아니야. 나는 못해. 달걀이 딱 깨지면 어떡해.
6: 안 깨진다니까. 정말. 내라야.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1: 용감하게 올라가요.
6: 짜자잔, 준비 완료. 그럼 이제 올라가 볼까?
0: 안 돼, 달걀이 다 깨질 거야.
6: 나도야, 안 깨진다니까. 너 무거운 상자 들어봤어?
0: 들어봤지.
6: 내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다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0: 같이 들어줄 거야.
6: 맞아,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드는 것보단 둘이 드는 게 훨씬 가벼워. 둘보단 셋이, 셋보단 넷이. 이렇게 나눠 드는 게 훨씬 가볍지.
0: 그렇지. 같이 드는 게 훨씬 가벼워.
1: 달걀이 여러 개가 평평하게 놓여져 있을 때 그 위에 물건을 올리면 물건의 무게를 달걀들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지.
0: 아하. 우와, 신기하다. 빨리 올라가봐, 빨리 올라가봐.
6: 그럼 나라가 바로 올라가 볼게. 두근 두근 두근 방방방. 한번 올라가 볼까?
8: 위대한 과학자 나라 도전.
6: 친구들, 이 위대한

0: 각자 날아가 달걀판 위에 올라가 볼게요.
1: 달걀이
2: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 분명 맞는데.
1: 아이 뭐야, 딸아, 너 날 속였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더니.
3: 아니야, 나도야. 분명히 이 방법이 맞는데.
2: 평평한 달걀판 위에 물건을 척. 달걀판 위에 나라가 척. 물건을 분명히 척. 이렇게 척.
3: 아, 생각났다. 그 방법을 까먹고 있었구나. 나도야, 나 이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어.
2: 슉. 메라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
1: 아, 그만. 나라 네 말 이제 안 믿어.
3: 아, 나도요. 정말 올라갈 수 있다니까. 내가 다시 보여줄게.
1: 안 돼. 달걀이 또 깨지고 말 거야.
3: 아이, 달걀 안 깨진다니까.
2: 으짜, 으짜, 으짜, 으짜.
3: 나도야, 나 진짜로 올라간다.
1: 안 돼, 안 돼.

0: 따비야, 어? 나 봐봐. 딸기알이 안 깨졌어.
1: 아까는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와.
0: 내가 성공한다고 했잖아.
1: 우와.
0: 달걀이 무게를 골고루 나눠서 가졌어야 하는데,
2: 아까는 나라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무게가 쏠리지 않게 두 발을 살포시 올려줬더니 짜자잔! 성공!
1: 우와! 그런 거였구나. 오, 신기하다. 빨리 연말 과학자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편지 보내자.
0: 나비야, 우리는 달걀 말고도 다른 데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까?
1: 또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데?
0: 잠깐만 기다려봐. 재료의 방 좀 다녀올게. 나 내려간다.
1: 재료의 방? 나도 같이 가.
0: 나도야, 종이컵 가지고 왔어.
1: 종이컵?
0: 자.
1: 이번엔 이 종이컵 위에 올라가려고?
0: 어?
1: 안 돼, 나라야. 종이컵은 진짜 약해. 종이잖아, 종이. 이렇게 조금만 힘줘도 찌그러지는걸.
0: 맞아. 달걀은 이 정도의 힘으로 깨지지 않지만 종이컵은 살짝만 잡아도 이렇게 찌그러지는걸. 내라야. 하지만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는 달걀뿐만 아니라 이 종이컵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0: 친구들, 이번 시간엔 종이컵 위에 올라가 볼 거예요. 종이컵 4개를 바닥에 세워둘게요. 그리고 이 위에 평평한 쟁반을 올려볼게요. 이 나라가 이 쟁반 위에 올라가 볼 거야.
1: 정말 가능한 거야? 종이컵 다 뭉개질 것 같아.
0: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가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방방방! 자, 이제 종이컵 위에 올라가 볼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종이컵 하나가 감당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두 발을 살포시 올려줄게요. 자, 두근두근 두근 방방방! 성공하셨습니다.

0: 우와, 나라 멋지다.
1: 나라 멋지지. 어차피 얼른 사진 찍어. 얼른 사진 찍어봐.
0: 어,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자, 찍는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아, 됐다.
1: 하나, 둘, 셋.
0: 아?
2: 평평하게 올려놓은 쟁반 덕분에 나라의 무게가 종이컵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어요.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도 친구와 나눠들면 쉽게 들 수 있는 것처럼 종이컵들이 으쌰 으쌰 힘을 합친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역시 나라가 최고야.
1: 호호호호. 역시 난 위대한 과학자 나라라니까. 친구들, 오늘 위대한 과학자 나라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실험방 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

세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대중 눈높을 수 있지 작은 산불.

0: 태여 일기어고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0: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처럼 좋은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 대충 감이 오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우리 고향은 어디 있어요?
3: 고향은 엄마 고향이 옹이고요. 이번에 다섯 영호 출산한 대단한 엄마입니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 왜 구석으로 가?
0: 다섯 마리 모두 엄마를 빼닮았네요.
4: 원래 고양이 키우셨어요?
3: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얘가 저희가 얘를 이제 3월부터 알았거든요.

0: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밥만 주는 정도였었어요. 밖에서 워낙 들고이다 보니까.
1: 옹이와는 어떤 묘연이 있는 걸까요?
2: 옹이를 키우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 먼저 살던 식구들이 이사가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맡게 된 거고요.
0: 그때도 계속 밖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밥 먹고 밖에서 잘 자겠지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4시 반쯤에 자고 있는데 야옹야옹 거려요. 그래서 막아갔더니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열어주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하얀 탯줄을 또 끊게 꺼냐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나는 기다렸는데 다 못 끊는 거예요. 다시 데려다가 탯줄 끊어주고 다시 앉혀주고 2시간 정도 났어요. 가끔씩 밥만 주고 했는데 6월 1일 날 저한테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제 방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나는 살짝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임감이 막 시작이 생각하는 거예요.
1: 고양이는 집사를 선택한다고 하죠.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0: 엄마 태워. 엄마 태워. 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옳지, 옳지, 알았어. 뒤뜰이도 펴지, 뒤뜰이도 펴지, 이지게. 어? 피멍 들었어, 멍 들었어, 여기. 이게 다 멍이야. 알았죠. 여기도 오도도 몰랐네. 피곤하지?
1: 육묘에 지쳐가는 옹이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0: 한시도 누나한테, 한시도. 그냥 새끼들한테.
1: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새끼들을 챙깁니다.
3: 엄마 도지 제일 좋아.
0: 어떻게 애들이 새끼 물었으면 목을 잘라지겠어요. 잘라질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되게 생살인데.
4: 엄마가 안아줄게. 자, 엄마 어때?
1: 보다 못한 보호자가 지원군으로 나섰는데요.
3: 이게 뭐지?
5: 동료는 지금 먹이시는
0: 거예요? 아, 저도 애가, 저도 애를 둘을 낳았는데, 저도 다 모유수유를 했어요. 분유를 생에 사보질 않았거든요. 먹이고지도 않고. 근데 제가 내 고양이를 분유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6: 집사 하나는 잘 골랐어.
0: 엄마 맛있어요.
3: 이것도 먹을만 하네.
0: 내가 분유는 제일 잘 먹어.
1: 덕분에 옹이는 한실은 덜었네요.
0: 배든 볼까? 빵빵한데 배든 볼까? 빵빵한데? 빵빵하자, 그래도 좀.
3: 배부르다.
0: 새벽에도 밥을 줘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도 한 두 번 줬을 거예요. 두 번, 두세 번 줘요. 엄마, 물 때마다.
1: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보호자.
0: 생각지도 않은 육아에, 직장 생활에, 또 아이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솔직히 몸 힘든 거는 그때뿐이에요.
1: 갑작스러운 공동 육묘로 쉴 틈 없이 바빠졌지만 항상 옹이 먼저 챙기죠. 새끼들 젖주느라 밥도 못 먹는 옹이를 위해 준비한 특별식. 그런데 맘만 보고 돌아섭니다.
0: 여기 맞아 먹어야지. 옹아 일로 와봐. 옹아 여기 남았네.
1: 아이고, 그 와중에 새끼 울음소리를 들은 모양인데요.
0: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옹이가 빨아먹거든요. 이걸 다 이제.
1: 새끼들의 배변까지 핥아준다는 옹이. 정말 대단한 모성애네요. 하지만 이런 옹이도 어쩔 수 없이 새끼들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유일한 고민이기도 하죠.
0: 옹아 왜? 왜 옹이 왜? 나가고 싶어? 심하려워?
5: 옹이가 대소변은 방에서는 절대 안 봐요.
0: 예, 네, 절대 안 봐. 절대 안 보고 이렇게 자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응아응아 해요. 이렇게 나간다고. 방에서 넣지. 옹이 화장실 있잖아. 옹이 화장실에 넣자. 응? 싫어?
5: 응. 안 열어주신 적도 있으세요?
0: 있죠. 안 열어준 적도 있는데 안에서 싸게 하려고.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참다가 자기도 지쳤나 봐요. 소파 위에 처음에 깔아놨었거든요. 베드에. 거기다가 쉬를 하더라고요.
1: 결국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열어주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유, 우리 보호사님 마음이 어리시다.
0: 계속 안 가고 밖에 내보내달라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볼일을 보고 집고양이로 키울 수 있을까. 어쩔 때 두셔도 안 되라고 걱정이 되게 생각하는 그때부터. 막 차 돌아다니고 때도 있었거든요. 사고 나진 않았을까.
1: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장 밭으로 향하는 옹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옹이의 외출은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여유롭게 다음 장소로 이동! 팔톱도 한번 가려주고.
7: 풀은 역시 개풀이 최고야.
1: 끝이 없는 육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녀석. 온 동네를 누비는 모습이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묘생이에요. 한편 집에 남은 보호자는 옹이 걱정에 베란다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5: 옹이한테는 더 정이 가시나요?
0: 그럼요. 너무 정이 가죠. 그렇죠. 걔 힘든 걸 아니까 더 정이 가죠. 많이.
1: 한 시간 후 오매불만 기다리던 녀석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3: 얘들아, 엄마도 왔다.
1: 바로 들여보내고 싶지만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0: 너 뭐 무추가니? 진드기가 엄청 커요.
1: 진드기요?
0: 쌀털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저 발이 엄청 많아요. 발이 꽉 물고 있더라고요.
5: 진드기 달고 오면은 새끼한테도 좀 위험하겠어.
0: 당연히 너무 위험하죠.
1: 점검을 마친 후에야 새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밖에 나갔다 오는 것 빼고는 계속 애기랑 이렇게 침대 여기 집 이렇게 여기만 여기서만 해요. 좀 닦을까? 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귀가 꺼뭇꺼뭇한 게 보여서 좀 닦아주려고요. 귀 청소?
3: 뭐가 있다 그러세요? 어머님, 귀찮으시면 시원하네요.
0: 꼬뭇꼬뭇한 게 보인다.
1: 아주 새까맣네요.
5: 이렇게 나갔다 오면 좀 되는 거예요?
0: 네, 나갔다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닦아줘야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1: 집에서만 생활하는 건 무리일까요?
0: 늘 고양이를 잘하는 것보다 집고양이를 잘하는 게 아이한테는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전을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내에서 같이 잘 적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 공동육묘에 지친 초보 집사를 위해 달려온 영신.
9: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3: 우와, 거대 고양이다.
9: 왜 어떤 것 때문에 의뢰를 하신 거죠?
10: 길고양이 해제를 못 버리고
9: 이제 원래 길에서 살던 아이예요? 네.
10: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9: 아, 여기 와서 아기를 낳았다?
10: 네, 6월 1일 날.
9: 6월이네요?
10: 1일 날 새벽에.
9: 지금 4주 좀 넘었네요.
10: 그러니까. 네.
9: 이전에 고양이를 키우신 적은
10: 아니요, 처음인데.
9: 네. 몇 마리가 암컷이고 암컷이신 건 아세요? 아,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랐네.

0: 아니,
1: 본인께
0: 네. 다 안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볼까요, 웅이?
3: 미궁에 빠진 성별의 진실, 제대로 밝혀봐야겠죠?
4: 웅이! 웅이야!
2: 다리? 다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리는 암컷. 그치? 여자애. 오, 루이도 암컷. 오, 여름이도 암컷인데?
3: 우와, 딸부터 집 되는 건가요?
2: 오.
3: 과연 마지막 한 마리는?
2: 포도만 수컷.
1: 예요.
2: 예. 네, 얜 수컷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항문하고 여기 이제 생식기가 이렇게 있어요. 항문하고 생식기가 있는데 이게 길게 좀 간격이 있으면 수컷. 왜냐면 고환이 나와야 돼서. 수컷은 1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수컷. 이게 거의 붙어 있으면 암컷. 암컷은 고환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여자의 네 마리에 수컷 한 마리.
1: 오늘 네.
2: 일단은 아이들을 봤고, 근데 아이들이 좀 약간 건강에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어찌야? 근데 눈곱이 좀 있네, 애들이.
1: 눈곱이 애들 다 눈곱이 좀 조금씩 있어.
2: 어. 허피스가 돈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바이러스.
1: 아.
2: 예. 네. 얘가 아직도 나갔다 오나 보네?
1: 예, 네, 계속 나와요. 화장실을 집에서 못해요. 그리고 바람 쐬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 나갔다 오면은 허피스 같은 게 나가 밖에서 걸려서 올 수도 있거든요.
1: 그래서 진드기도 미쳐서 와요.
2: 그니까.
1: 지금 몇 마리, 여기도 뛰었고, 여기도 뛰었고, 어느 날은 애기한테 진드기도 한번 발견했어요.
2: 그니까. 그런 게 기생충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그거 먼저 보고 같이 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1: 공아 왜?
3: 실외 배변으로 왜? 외출을 해왔던 옹이.
1: 어, 심하려워?
2: 바로 나가네.
1: 네, 바로. 여기 포스예요. 여기 뒤로 나와.
2: 아, 뒤로?
1: 네, 여기 포스예요.
2: 아, 여기 텃밭 옆에. 아, 텃밭에다가. 열심히 했어요. 여기 주로 썼나 보다. 원래 고양이들이 천연 모래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천연 모래에 습성이 있는 애들은 거기 쓸 수가 있죠.
3: 배변이 끝난 후에도 들어갈 기미를 안 보였는데요.
2: 아, 여기다가 또 갑자기 스트레칭 하는 건가? 풀 먹고, 풀도 먹고. 왜냐면 고양이들은 풀을 먹어야지 자기 헤어볼 관리를 하거든요. 네, 소화 입을 구토를 시키던 거 아니면 뭉쳐가지고 같이 내려가게끔 하기. 자연적이고, 스크래처. 밖에서 생활하던 아이다 보니까 밖에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아이한테는 재미가 있겠죠.
3: 녀석의 야생 본능은 보호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 아, 참새를 사냥해 왔어요, 또. 아이고.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막 4주령 정도 되면은 엄마 고양이가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와요. 얘네들 밖에서 생활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집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약간 적당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사냥 놀이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가끔 이제 사냥 먹잇감 같은 것들 보호자 앞에다 그냥 떨고 놓는 경우도 있어요.
1: 쥐를
2: 네.
1: 여기 앞에다가 이만한 줄 티켓도 아니고
2: 뭐 그거 이제 보호한다라고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1: 진짜?
2: 네.
3: 착각은 자유라고.
2: 자기가 사냥 이렇게 했던 거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
0: 네. 설득했어요.
2: 고양이한테 설득했다고?
0: 아, 그 들어오지 말라고. 너 아, 그랬더니 입에 있는 걸 탁 넣고 자기만 들어오더라고요.
2: 아, 네.
0: 그래서 문 닫아주고.
2: 아, 네네.
0: 이제 안녕히 가져왔으면 좋겠죠. 쥐는 아닌 거죠.
2: 그러니까요. 그치, 쥐는 안 되죠. 위험하니까.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녀석의 잦은 외출로 인해 새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1: 또 뭐 무추가니?
2: 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옹이한테, 옹이는 외출하다 보니까 밖에서 뭐 외부 기생충이라고 하는 진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오면 아이들한테 이게 다 옮겨지거든요.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파버리면 확 역병이 돌아버려서.
1: 그러니까 그게 구토라기 시작한 게 맨 처음에 제일 막내, 아까 다리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루하루씩 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2: 맞아요.
1: 네,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2: 맞아요.
1: 전염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네,
2: 전염이 될 수 있어요.
3: 네. 외출에서 비롯된 위험 요소들. 옹이는 완전한 집고양이.

0: 얘기가 될수 없는 걸까요?
1: 더군다나 이게 본능적인 것들이 이제 중성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더욱 강하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반습식 아니면 이제 습식에서 반습식 건사로 이제 먹을 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성화 수술 시키시면 돼요. 그럼 젖도 안 나오고 이게 다 사라집니다.
2: 아, 수술 하면은?
1: 네.
2: 공이 같은 경우는 한 다음 달쯤에 중성화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1: 지금 5주령 됐으니까,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2: 2달
1: 같아요.
2: 지나서.
1: 고양이들이 만약에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 출산을 했는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3주가 지나면 3주 때 아이들을 물어서 옮겨놔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공간에서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간이 제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러니까 집, 고양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3: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도 있으니까
1: 네네.
3: 서로 공존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1: 네.
3: 것
1: 좋은 얘기
3: 같아요.
1: 해주셨네요. 네.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될것 같아요. 공생하는 방법을. 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 밖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죠. 밖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뭐 중성화 수술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본능적인 거야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집 안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고 생활하는 게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옹이를 거둬주신 보호자님도 어떻게 보면 초보집사이기 때문에 둘다다 처음 겪는 경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집사인 보호자님에게 알맞은 사회화 교육, 공이한테 알맞은 처음 겪게 된이 상황에 대한 사회화 교육, 그다음 아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 방 이전에 여기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공이가 화장실 재질 관련돼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벤토나이트, 크리스탈, 두부모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 쓴거 관련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맞은 재질, 그 다음에 화장실 이 사이즈로 해서 두 개를 이제 베란다 쪽 나가는 길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놓고 아이가 원활하게 화장실 쓸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과연 옹이는 어떤 모래를 선택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솔루션은요?
1: 보통 초보 집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접종도 가야 되고, 얘 중성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는 이동장 교육. 그것도 할게요. 그래서 이동장을 줘보시겠어요? 아이고, 이동장. 그래서 보통 이동장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이제 처음에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거를 뚜껑을 열고 반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이 열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담요 같은 거 있네. 제가 좋아하는 담요 이런 것들을 깔아주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즐겁게 있게끔 해주는
2: 아, 그냥
1: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 첫 단계는 그래서 아이가
2: 알게 들어가게.
1: 찾아서 가야 돼요. 좀 익숙하다가 싶으면 이거를
0: 오픈된 이동장에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뚜껑을 덮어주는 것이 핵심.
4: 어렵지 않죠? 쉽죠?
1: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접종하러. 만약에 이 공간이 익숙해지면 밥이나 간식을 이 안에서 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셨다가 편안해지면 치워주고. 그러면 옹이도 먹고 나니까 먹네 또. 또 엄마라고. 옹이도 똑같아요. 옹이도 돌아와서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이렇게 해서 화장이 왔고. 한번 가볼게. 일자로 하시죠. 일자로 접근해서 가주면 됐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담요 같은 게 있으면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넌 이동장이 벌써 이렇게 좋니?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올라갔어?
0: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너무 큰데.

0: 작은 잠이 없네.
1: 어리다고 예쁘지 말라고.
2: 여름이 대단한데. 살아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예, 시야를 좀 가려줘야지. 고양이들은 보통 안정감을 줄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기. 이쪽이야. 자. 아니 그럼 더 들어가. 네. 또 쉬운 방법 뭐냐면은 문을 닫아놓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끔 또 만들어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3: 베테랑 집사들도 힘들어한다는 병원 방문. 이제 걱정 없겠죠? 다음은 집에서 지내게 될 새끼들을 위한 사회화 교육인데요.
2: 지금부터 이렇게 놀면서 사람 손이 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가 관심. 잡으면은 이때 고양이들이 아셔야 될 게 장난감을 안 쓰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놀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손가락이나 발을 자기가 물어도 되는 거라고 인식을 지금 학습해요, 지금 다.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한번 먹어볼까?
3: 쓰다듬은 후에 보상은 필수!
2: 여기 좀 만져주고. 이거를 15분씩.
4: 아, 15분씩?
2: 네. 5분, 15분씩 해줘야.
4: 한 애한테?
2: 네. 그러면은.
4: 한 시간이네요.
2: 그것만 한 시간. 얘네들도 놀고 있지만, 자. 성격도 파악할 수 있을게. 들었을 때 발버둥을 바로 치면은 좀 자기주도적인 아이. 너는? 얘는 약간 소심한 아이. 이렇게. 얘도 약간 소심한 아이. 계속 애들이 부르니까 자기 여기 있다고 치르거리는 거예요. 꾸르륵꾸르륵 거리는 거예요.
4: 걱정하지 말라는 거. 엄마 있다고?
2: 됐고. 이런 것들도 계속 손을 타야 돼요. 발도 만지고. 자, 그래 좀 먹어. 루이? 루이? 루이는 이름도 알아듣겠는데, 얘는? 지금 핵심 사회학이라서, 지금부터 애기 이름 부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3: 이대로만 교육해준다면 집고양이로 잘 지낼 수 있겠네요.
0: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격성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사람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성 교육이 안 돼 있죠.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3주에서 8주 초기 사회학이 아니 8주에서 13주까지 사람 손을 뭐 하루에 15분씩 스킨십을 갖는다던가 뭐 교육에 핸들링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경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화 교육이 쉽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성 부족 공격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옹이의 기생충 치료와 새끼들을 위한 안약 치료. 실내 공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2: 오늘 어떻게 보면 길에서 살던 아이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간택을 당한 경험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같이 했던 것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간택당하신 분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왜 간택을 하는지, 이 장소를 선택하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4: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3: 며칠 후 고부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옹이와 새끼를 모두 집고양이가 다 됐다고요. 이제는 집에서 스크래쳐도 하고 밭이 아닌 화장실에서 배변도 본다네요.
4: 예쁘다. 잘했어.
3: 옹이야, 이제는 밖에 나가지 말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 가 있는 과학을 이 세상으로 소환하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자와 주기율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화학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이고요. 공부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이팅! 여러분, 아마 화학처럼 생활과 밀접한 과학이 없다. 화학은 생활 속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와닿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더 실생활, 밀착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얼마나 화학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비행기 여행. 이젠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실 때 보면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화약, 칼, 라이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딱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런데 배터리, 표백제, 수은 제품 이런 거는 반입이 제한될까요? 여기에도 화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수은 제품, 온도계 뭐 이런 거죠. 수은은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인데요. 물처럼 흐르는 은이라고 해서 수은이라고 합니다. 수은. 예전에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불사의 명약으로 알고 먹었지만 요즘엔 수은이 독극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은은요, 인체뿐만 아니라 비행기 몸체에도 해롭습니다. 비행기 몸체의 알루미늄이 녹슬지 않게 하는 막을 훼손시켜서 비행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력량이 160W를 넘으면 반입이 금지되고 그 이하여도 개수 제한이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대표적인 화학전지인데요. 열과 충격에 민감해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갖고 타실 때 제한이 있는 거죠. 또 표백제는 산화성 물질인데요. 표백제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물건의 색소를 제거하는 제품이라서 불이 잘 붙습니다. 불이. 그래서 비행기에 갖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은요, 알든 모르든 일상의 많은 부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 비닐봉지, 반찬통, 선크림, 감기약, 애들 장난감까지도 전부 다 화학 제품이죠.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생활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죠. 화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자연에 있던 물질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물질이 만나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화학 반응.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물질을 전혀 다른 물질로 바꾸는 마법. 마치 마법과 같은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나마 저희가 좀 익숙한 산염기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산염기, 산화환원. 전혀 익숙하지 않으시다고요? 단어만 그렇지 분명히 들어보시면 낯익은 내용입니다. 먼저 산과 염기. 산과 염기보다는 산과 알칼리.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어릴 때 리트머스지로 산성, 알칼리성, 색깔 바뀌는 거 실험해 보셨을 텐데요. 파란 리트머스지에 산성 물질을 갖다 대면 빨갛게 되고요. 빨간 리트머스지에 알칼리성 물질을 묻히면 파랗게 되죠. 리트머스지는 리트머스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리트머스 이끼로 만든 종이라서 리트머스지라고 부릅니다. 산과 알칼리는 이 리트머스지의 색깔만 다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먼저 산이나 산성 물질은요. 산성비랑 위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산성비, 건물을 부식시키죠.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것도 산이죠. 그러니까 신맛이 있고 철이나 아연 같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염기는 아까 알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염기가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알칼리는요, 타고남은 재에서 나온 말이에요. 타고남은 재. 그래서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양잿물, 알칼리성입니다. 세제

요하네스 브렌스테드라는 분이랑 토머스 롤이라는 분이 정의한 버전이 통용되고 있는데 두 분은 각각 덴마크랑 영국 출신 화학자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같이 연구해서 이름이 같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은 서로 동료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그냥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론을 제시하니까 아, 어떡하지? 합쳐.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브렌스테드 로울이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 거죠. 네, 거의 뭐 타이밍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요. 산은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pH 지수 생각하시면 돼요. pH 지수에서 H가 수소이온의 약자입니다. pH 지수를 잠깐 살펴보면요. 물과 같은 중성물질이 pH 7입니다. 7. 7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수치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에 녹는 물질은 산성, 염기성, 중성 이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중성에서 멀어질수록 산성이나 염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초, 오렌지 주스, 커피 같은 건 산성이고요. 비누, 치약, 세제 같은 건 염기성이죠. 우리 몸에도 산성과 염기성이 있는데요. 위액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강산성 물질이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건강한 피부가 pH 5.5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여드름 피부나 아토피 피부는 그보다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 같은 걸 써서 알칼리성이 더해지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또 사람의 혈액은 pH 7.4 정도로 약한 염기성인데요. 혈액은 좀 특이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가 신음식을 먹을 때마다 산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도 늘 pH 7.4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혈액의 완충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혈액의 완충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혈액 속에 산이나 염기가 그 짝이 되는 염기와 산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pH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에 염기를 가하거나 염기에 산을 가하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중성인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화 반응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리면 우리가 제산제를 먹죠.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로 위산과 반응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산성화된 땅에 염기인 석회를 사용하면 땅이 중화되고요. 생선 비린내 없앨 때 레몬즙을 뿌리는 것도 비린내가 나게 만드는 물질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 물질인 레몬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 물질을 삼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중화 반응을 유도한다고 다른 염기나 산성 물질을 먹는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요. 물을 최대한 섭취해서 몸에 들어간 강산성이나 강염기성 물질을 가능한 한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몸으로 산염기 반응을 실험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안전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산화, 산소랑 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좋은 원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들러붙어요. 이야, 이미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산소랑 들러붙어서 녹슬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들러붙어 있던 산소를 인위적으로 떼어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제련소에서 하는 제련이에요.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구매해서 쓰는 녹제거제도요, 산화된 물질을 환원시켜서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튼 산소가 이렇게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옛날 화학자들이 산화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산소가 워낙 이거저거랑 많이 반응을 하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건데요. 산소가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잘하긴 하지만 불소보다는 못하거든요. 둘이 만나면 오히려 산소가 산화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 산화라고 불러온 세월이 있어서 지금도 산화라는 말을 쓸 뿐이지 더 이상 산화의 정의를 산소랑 결합한다 이렇게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산화를 어떻게 정의하냐 궁금하실 텐데, 물질이 반응할 때 전자를 빼앗기면 산화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자를 얻어오면 어떻습니까? 환원된다고 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자의 총개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는 물질이 있으면 얻는 물질이 있고 얻는 물질이 있으면 뺏기는 물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화랑 환원은 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이랑 산소가 만나면 철에 있던 전자는 산소한테 가고요. 동시에 산소는 철에 있던 전자를 가져옵니다. 철은 전자가 나가니까 산화되죠. 산소는 전자가 들어오니까 환원되는 겁니다. 우리 겨울에 많이 쓰시는 핫팩, 손난로 있죠? 핫팩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철가루가 산소랑 잘 결합하게 도와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을 까면 안쪽에 철가루 파우치랑 산소랑 만나게 되고요. 산소랑 철이 결합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핫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철가루가 산화되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핫팩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흔들 때마다 마찰열 때문에 따뜻해지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흔들면 빨리 따뜻해지는 이유는 산소가 그만큼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완전히 반응이 끝나면 흔들어도 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쇠가 녹슬고 사과가 갈변하고 이런 것들은 산화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요. 하지만 산화 반응이 빛과 열을 내면서 아주 급격하게 강렬하게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소예요. 뭔가 타는 거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소 반응은 가스레인지를 켜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에 있는 메테인이라는 탄소화합물이 산소랑 만나서 강렬하게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산염기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산화 환원 반응도 우리 몸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죠. 이 산소가 체내 흡수된 영양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대부분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끝나면

이번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된다는 건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하거나 쇠붙이가 녹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숨으로 내뱉고요. 물은 어디로 갑니까?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의 일부, 한 2에서 5% 정도가 깔끔하게 이산화탄소나 물이 되지 않고 과산화수소나 초과산화이온 같은 산소화합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바로 문제의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면 그냥 좀 활발한 산소 같은데 정확히는 산소가 아니라 산소화합물인 거죠. 이런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빨리 결합하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의 세포랑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세균도 공격하고요.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우리 몸의 세포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노화라든지 면역 저하, 암 같은 걸 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괜찮은데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생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애초에 덜 생기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뭐 맨날 들으시는 그겁니다. 소식하고요. 비타민 챙겨 드시고요. 적당히 너무 심하지 않게 운동하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고요. 그러면 몸속에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서 활성산소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건강하게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발명품도 산화환원 반응이 중요한 원리로 사용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없이 뭐 아예 불가능한 일상생활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지라고도 부르죠. 암기식 교육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은 뭔가 외우고 기억해야 할 게 좀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압, 구스은백금 이런 거 외우신 기억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전혀 기억에 없으신 분들, 아예 안 외우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는 사실 과학을 멀리 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기억 안 나죠?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가 쭉 있습니다.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는 게 아까 뭐였죠? 바로 산화예요.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되는 금속은 산화가 잘 되는 녀석들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고요. 금이나 백금은 그렇지 않은 금속입니다. 금이나 백금은 이온화 경향이 작다, 산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순금은 산화가 안 돼서 녹이 잘 안 쓸지 않습니까? 금이 다른 금속보다 비싼 이유, 녹이 잘 쓸지 않는다. 결국은 다 과학입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를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최초의 배터리는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습니다. 1800년경 볼타 전지가 나왔는데요. 중성 상태인 두 금속을 갖다 붙인다고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산성 용액 같은 전해질입니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금속은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산성 용액에 넣었을 때 전자를 잘 내놓아서 잘 놓고요. 낮은 금속은 산성 용액에 넣어도 전자를 잘 내놓지 않아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도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아연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어 용액에 녹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산화하면서 나온 전자가 수용액으로 가는 것보다 도선으로 이동하는 게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연이 음극, 구리가 양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볼타 전지는 단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쓰이는 모든 전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기념비적인 발명품이죠. 배터리는 충전할 수 없는 일회성 전지인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볼타 전지처럼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건전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볼타 전지 같은 초창기 전지들이 묽은 황산 용액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수가 안 되게 걸쭉하게 하고요. 종이나 섬유질 같은 데다가 흡수시켜서 마른 것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건전지라고 부릅니다. 건포도 그런 거예요. 건포도 말렸어. 건전지 마른 것 같은 상태. 물론 건포도도 약간 촉촉하죠.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는 볼타전지처럼 음극의 아연을 쓰는데요. 아연이 배터리를 원통형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양극은 건전지의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안쪽에 탄소 막대심이 길게 있는데 이 탄소 막대가 양극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 막대는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양극 역할을 하는 건 탄소 막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화합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전지는 음극의 물질이 전부 산화되면 방전되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2차 전지는 방전이 된 전지를 다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는 역사적으로 납축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크게 3단계 정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납축전지나 니켈 카드뮴 전지는 중금속을 사용하기도 하고 단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리튬 이온 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납축전지는 건전지보다도 먼저 나온 전지입니다. 황산 용액의 음극인 납판과 양극인 이산화 납판을 교대로 세워놓은 구조고요. 방전까지는 1차 전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전된 전지에 전압을 가하면요. 역방향의 화학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방전됐던 납축전지가 충전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방전이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면 충전은 전기에너지를 가해서 역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방전되기 전에 화학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2차 전지인 거죠. 납축전지는 최초로 충전이 가능했던 배터리지만요. 납이 중금속이기도 하고 다른 2차 전지보다 수명이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값이 싸고 요즘에는 단점도 많이 개선이 돼서 자동차 배터리로도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경에 처음 나온 니켈 카드뮴 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서 충전 시간도 짧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납축전지와 마찬가지로 카드뮴이 해로운 중금속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 충전할 때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참 안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중화되면서부터는 많이 쓰이지 않죠.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2차 전지입니다. 이제 많이 상용화된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죠. 리튬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에너지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는 이런 식인데요. 음극에 탄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탄소가 금속만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따로 둡니다. 양극에는 리튬 화합물을 두고 마찬가지로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둡니다. 모든 건전지는 늘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두는데요. 양극,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 과열돼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쇼트가 난다고 하죠. 전자가 전지 외부 회로를 따라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전지 내부로 흘러서 짧은 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쇼트 난다고 합니다. 분리막이 없어도 음극과 양극 사이 거리가 멀면 쇼트가 거의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거리를 멀게 하면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깝게 붙여놓고서 분리막을 치는 거죠. 다른 배터리들처럼 음극 물질이 다 산화하면 방전되고요. 충전은 납축전지처럼 전기 에너지로 배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를 도식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터리가 실제로 저런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해도 모양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원통형 배터리를 씁니다.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김밥처럼 돌돌 말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양의 그 원통형의 배터리가 됩니다. T사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빽빽하게 쫙 깔려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수급이 안정적이고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말랑한 파우치처럼 배터리가 딱딱하지 않아요. 필름처럼 얇은 음극판, 양극판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종이책 페이지 넘기듯이 촤라라락 넘길 정도의 두께예요. 국내 전기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형 배터리인데요.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겹쳐놓은 다음에 접어서 통에 넣어놓은 식입니다. 통에 들어있다 보니까 겉이 딱딱하고 충격에 강합니다.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죠. 이렇게 산염기와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배터리까지 생활 속 화학 지식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생활에서 많이 접하던 것들을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이 아닌 생명과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0: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살려드립니다. 저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물리학, 화학에 이어서 오늘은 생명과학입니다. 예. 요즘 20대 분들 낯설 텐데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물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공학, 생태계 보존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생명과학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생명과학.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겠죠? 물론 저희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긴 한데 제일 재밌는 내용이야. 생물의 진화 그리고 유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물일 것 같으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테오신.

힌트입니다. 생소하시죠? 멕시코에서 자라는데요. 테오신트는 신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물이라고 하기에는 알갱이도 작고 개수도 너무 적죠. 작은데 단단하기까지 해서 먹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테오신트를 개량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저도 옥수수가 이렇게 일부러 품종을 개량해서 나왔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멀리 멕시코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먹는 쌀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자마자 뭐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개량하기 전 야생의 바나나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래 크기가 작고 씨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계속 개량을 해서 씨가 없는 종이 나오고요. 지금의 먹기 좋은 바나나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렇게 개량한 캐번디쉬라는 품종인데요. 전 세계의 바나나 품종은 이 캐번디쉬밖에 없습니다. 단일 품종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바나나를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작고 검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퇴화한 씨앗의 흔적입니다. 바나나가 야생에서 재배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이러한 육종 과정, 다시 말해서 동식물을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육종식품이에요. 다른 작물에 있던 유전자를 삽입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주유모랑은 달라요. 육종은 자기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교배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화라는 건 자연에서 원래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진화 과정을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냐면요. 공식적으로 명명된 것만 180만 종 이상이고요. 와, 실제로는 천만 종에서 1억 종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생물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야,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많으니까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은 생명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원소를 주기율표로 정리하는 것처럼 생물학자들도 이 생물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야, 그런데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겉만 닮았다고 같은 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배도 가능해야 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0만 종 가까이 구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럼 생물을 실제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8개의 단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7단계로 생물을 분류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생물 분류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종. 종의 개념은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종과 생식적으로 격리된 자연 집단을 말합니다. 생식적으로 격리됐다. 야,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같은 종이라고 부르려면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섞인 형태. 그런데도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해서 태어난 라이거. 수컷 호랑이.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에서 태어난 타이곤. 이 생물들은 사자와 호랑이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이 같다고 말하려면 서로 교배에서 태어난 새끼도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 슬픈 일이죠. 내가 생식 능력이 없다니. 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배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라이거나 타이곤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거랑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말티즈, 아우 자꾸 귀여운 말티즈랑 시베리아노스키 아시죠? 크, 막 늑대 같아. 겉으로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티즈와 시베리아노스키가 같은 개로 분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둘은 교배를 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티즈와 시베리아노스키. 네,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다? 네, 믹스견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믹스견, 또 다른 강아지와 사랑에 빠진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에는 정말 요만한 말티즈와 이만한 시베리아노스키, 혹은 정말 요만한 포메라이안, 이만한 시베리아노스키, 다 생식 기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개라는 겁니다. 말스키, 폼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다 생식력이 있다. 아시겠죠?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지 같은 종입니다. 종은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종, 그 위가 속, 과, 목, 강문, 개, 역 이렇게 됩니다. 종, 속, 과, 목, 강문, 개. 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계, 식물계 같은 건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개를 가장 큰 단위로 배우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개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린네라는 과학자가 만든 분류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역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역이라는 개념은 1990년에 칼 워즈라는 과학자가 추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균과 구분되는 고세균이 발견되면서 추가된 단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류는 진핵, 생물력, 동물, 개, 척추동물, 문, 포유, 강, 영장, 목, 사람, 과, 사람 속, 사람 종에 속합니다. 사람 종은 영어 학명이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윗단계인 사람 속에 속하는 생물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같은 호모라는 글자가 붙은 지금은 멸종한 인류가 있습니다. 그 위인 사람과에는 침팬지, 고릴라 등이 속하고요. 영장 목까지 올라가면 여우원숭이, 안경원숭이도 인간과 같은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유강,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생물체들, 개나 고래, 말, 곰이 추가되고요. 척추동물 문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도 우리 팀입니다. 동물 개까지 가잖아요. 지렁이 거미 들어오고요. 진핵 생물 역으로 가잖아요. 식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우린 하나예요. 싸우지 마. 어? 우린 하나예요. 아시겠죠? 식물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지가 갈라지면서 현재 많은 생물종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면 그 갈라져 나온 분기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갈라져 나온 지점이 서로 가까울수록 두 종의 유연관계가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연관계를
어떻게 따지는지.

실제 예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몇 년 전 새우와 바퀴벌레가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았죠. 당연히 사촌은 아니겠죠. 하지만 데이비드 조지 고든이라는 사람이 바퀴벌레라는 책에서 바퀴벌레 맛이 새우랑 비슷하다고 쓰기도 했고요. 새우가 육지로 올라와서 바퀴벌레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새우랑 바퀴벌레 둘 다 느낌은 좀 비슷해요. 다리가 많고 뭔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새우가 빠른 건 우리가 못 봤죠. 하지만 왠지 느낌이 민첩한 느낌이잖아요, 먹을 때 보면. 그래서 새우랑 바퀴벌레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매우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둘 다 동물계 절지동물 문에 속하지만 새우는 연갑강에 속하고요. 바퀴벌레는 곤충강에 속합니다. 아까 사람이 어떤 강에 속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흔히 우리 포유류라고 할 때의 그 포유강입니다. 포유강. 곰이랑 말도 사람이랑 같은 포유강에 속합니다. 그런데 새우랑 바퀴벌레는 같은 강조차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랑 곰. 네. 사촌지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랑 곰보다도 개통학적으로는 새우와 바퀴벌레가 더 관련이 없다는 뜻인 거죠. 네. 새우랑 바퀴벌레는 사촌지간이라는 거는 루머입니다. 둘은 유연 관계가 가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전복이랑 조개는 둘 다 껍데기가 있고 바다에 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복은 조개보다 육지에 있는 달팽이랑 더 가깝습니다. 조개는 임해패강에 속하는데요. 여기 속하는 생물은 껍데기가 양쪽에 있어요. 임해패. 껍데기가 두 장이란 뜻입니다. 임해패. 전복은 복족강에 속합니다. 그리고 달팽이도 복족강에 속합니다. 복족은 뭐냐? 복에 족이 달렸다는 거예요. 배에 발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복과 달팽이는 둘 다 껍데기가 한쪽에만 있고요. 껍데기에 나선형 무늬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전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넓은 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달팽이랑 좀 비슷해요. 한마디로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랑 유연 관계가 가까운 거죠. 지금까지 생물의 분류체계와 유연관계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분류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존하는 모든 생물종이 처음부터 다 같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후로 아무 우여곡절 없이 지금 상태로 쭉 이어져 왔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죠?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앞글자만 따서 루카라고 불렀는데요. 루카는 가상의 생명체입니다. 이 가상의 최초 생명체가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고 다양하게 진화했다는 거죠. 루카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진짜 우리의 공통조상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39억 년 전쯤에 지각이 안정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원시 지구,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의 지구, 초기 지구의 모습은 지금이랑 환경이 전혀 달랐어요. 목성처럼 대기에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같은 게 많았고 산소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바다는 뜨겁고 운석과 혜성도 계속 충돌하고요. 한마디로
생명이 태어날래야 태어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인 거죠. 이런 원시지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는지 사실 관찰을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알렉산드르 오파린이라는 러시아의 생화학자가 제안한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파린은 대기 중에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 같은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그게 비와 함께 내려와서 바다에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인 유기물이 진하게 축적되면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되고 이게 아마 원시세포로 진화했을 거라는 얘긴데요. 오파린은 실험실에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코아세르베이트, 라틴어로 함께 쌓여있는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코아세르베이트가 진짜 최초의 생명체에 가까운 물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그때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다만 1950년대 초반에 스탠리 밀러와 헤럴드 유리라는 두 명의 화학자가 메테인이랑 수소 같은 걸 용기에 넣고 전기 방전을 일으켜서 무기물에서 단순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시드니 폭스라는 과학자가 아미노산을 그보다 복잡한 유기화합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가설이 없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뭐가 됐든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화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없던 새롭고 특이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라는 개념도 그 돌연변이랑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로 그 녀석, 나쁜 녀석,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SARS-CoV-2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야, 완전 패닉이었어요. 평생 마스크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지냅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입니다. SARS-CoV-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긴 건데요.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랑 다르게 입자 표면에 단백질이 튀어나온 게 왕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튀어나온 단백질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바닥이 뾰족뾰족한 축구화를 스파이크화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감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평소에 보던 느낌이 아니야. 이 뾰족뾰족한 게. 그러니까 면역계가 빨리 알아채고 대응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몇 가지 변이가 더해져서 더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되면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백신 개발을 했습니다. 다들 1차 접종, 2차 접종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백신으로 대응하기 힘든 돌연변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이름도 정말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불과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화는 이런 변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일어납니다. 원래 유전이라는 건 자신의 유전 정보를 100%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100% 오차 없이 복제되지가 않고 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이에는 어떤 목적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종이를 한 장 복사해요. 똑같이 복사하겠죠. 하지만 똑같습니까? 조금씩 뒤틀린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복제가 되지 않는 거. 요게 변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시면 변이와 자연 선택이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마치 백신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새로운 돌연변이로 진화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는 그냥 100% 정확하게 복제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면 계속 개발되는 백신에 당하지 않는 변이가 결과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세종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입니다. 예전에 진화 얘기 나오면 자주 눈에 띄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린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으려다가 목이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 사용하면 발달하고 불용, 안 쓰면 퇴화한다. 그런 뜻인데요. 용불용설은 현재 기준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가설입니다. 우선 후천적으로 목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런 건 유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변이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운 좋게 높이 있는 나뭇잎을 잘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잘 먹고 잘 지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배도 잘해. 그럼 또 목이 긴 기린들의 자손들이 또 살아남겠죠. 얘네도 목이 길어. 얘 또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선택 개념에 맞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상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만 보면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천적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록 나비는 주변 색에 묻혀서 개구리가 사냥하기 힘들어요. 빨간 나비가 나중에 초록 나비로 진화했다고 할 때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1번. 한 세대 한 세대 차츰차츰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2번. 갑자기 변이된 초록나비가 나타나서 그 나비가 우세종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선택은 2번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는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고요. 각각의 환경에 유리했던 변이종들이 자연선택을 받으면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체로 진화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진화론과 관련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원숭이는 인간의 직계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독립적인 진화를 해온 거죠. 이 말은 뭐냐? 원숭이도 이미 끝까지 진화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원숭이도 이미 스스로 공통 조상으로부터 끝까지 진화한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동물원의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환경에 맞게 끝까지 진화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은 것이다. 야, 이거 좀 애매한데요. 먼저 우월하다라는 걸 정의해야겠죠. 우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월하다고 정의할 것인가?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월하다는 걸 정의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이 세계 최강인 사람이랑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가 우월하다, 절대적으로 무언가가 우월하다 라고 하는 특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월한 방향이 아니라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그 결과야, 그 결과인 분들, 그 결과인 모든 생물체는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각자 우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은 거겠죠. 또 바퀴벌레는 완벽한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 바퀴벌레는 인류가 멸종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생명력이 매우 끈질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죠. 네, 물론 현재 기준 바퀴벌레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해 있는 생물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고, 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해가 없는데요. 간혹 어린 친구들이 캐릭터가 뿅! 진화했다! 이런 진화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때문에 진화를 정말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진화했다! 그 게임, 그 만화, 걔네 진화 아닙니다. 오히려 변태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진화가 아니라 걔네는 변태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진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일부 환경에서 빠른 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천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무언가로 변하는 것은 변태에 가깝고요. 진화는 거대한 어떤 장기적인 흐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물 분류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고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 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 얘네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화만큼이나 헷갈리는 유전에 대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과학의 재미를 되살려내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유전입니다. 유전은 진화처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헷갈리는 게 많은 분야죠. 또 뭐 키나 머리숱, 당뇨, 아토피 같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유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샌 우리 몸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보기보다는 유전이야 라고 퉁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과학적 사실들, 오해와 진실 알차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가진 외모나 성격상의 특징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라는 건 눈꺼풀, 보조개, 주근깨처럼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 형질을 특별히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건 획득 형질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요.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 수술로 만든 쌍꺼풀, 이런 건 획득 형질에 해당합니다. 또 유전이랑 관련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 개념이 우성열성인데요. 예, 학교에서 멘델 유전 법칙 배울 때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전에서는 우성열성은 뭐가 더 낫고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왠지 우열반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성이라는 건 대립하는 형질, 예를 들어서 쌍꺼풀과 외꺼풀이 있다고 하면 이 대립하는 형질 중에서 다음 세대에 더 자주 발현되는 형질을 그냥 우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더 좋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쌍꺼풀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우성입니다. 2번, 흰 피부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답은 열성입니다. 3번,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탈모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아, 제발 우성. 아니야, 열성이야. 우성이면 안 되지. 아, 제발 열성. 답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탈모가 우성이고요. 네. 남성은 그냥, 네, 탈모입니다. 여성에게는 탈모가 다행히 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면 우성, 열성에 별 뜻이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1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우성, 열성 대신 눈에 띄는 성질과 숨어있는 성질이라는 의미로 현성, 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전 워밍업이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유전의 핵심 개념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유전자 염색체 DNA. 혹시 이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전자를 영어로 하면 DNA 아니야? 네,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정말 많아요. 예, 억 단위를 넘어서 조단입니다. 어디서는 뭐 60조개라고도 하고요. 어디서는 100조개라고도 하고.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많아요. 실제로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최근 연구 논문을 보면 한 30조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포에는 세포핵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핵에 들어있는 게 바로 DNA입니다. 데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이죠. 복잡한 분자 구조인데도 많은 분들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리기 나름인데 이렇게 사다리를 비틀어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 DNA 구조가 발표된 게 1953년인데요. 우리가 DNA 구조를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이런 DNA가 세포핵마다 46가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다 합치면 세포 하나당 보통 2m 정도라고 하죠. 이 DNA에 생물 유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DNA 전체가 다 유전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만 관여해요. DNA가 책이면
유전자는 거기서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빠진 게 하나 있죠? 염색체. 염색체가 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조개의 세포가 있죠? 이렇게 몸에 있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그리고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세포인데요. 생식세포는 간단하게 정자, 난자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피부세포, 뭐 신경세포, 비만세포, 근육세포 이런 게 다 체세포예요. 그런데 이 체세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을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몸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생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보다 어른이 세포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더 커질 일이 없으니까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생각해보시면 커다란 세포 하나보다 작은 세포 여러 개가 사방의 넓이를 다 계산했을 때 표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에서 물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좋으려면 표면적이 넓은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세포도 너무 커지기 전에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 세포가 어느 정도 주기로 분열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24시간 주기로 분열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부지런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분열을 하다 보면요,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아까 세포마다 세포핵의 DNA가 46가닥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핵이랑 세포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핵이 반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죠? 원래 세포에 들어있던 DNA보다 새로 생긴 세포의 DNA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뭘 하냐면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 개수를 정확하게 두 배로 늘립니다. 야, 대박이죠? 네, 이게 진짜 인체의 신비입니다. 실가닥처럼 있던 DNA가 46가닥에서 92가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잖아요. DNA도 분열할 때 그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응축됩니다. 그게 바로 염색체예요. 특정 염색약의 염색이 잘 돼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약간 X자같이 생긴 이런 거 교과서에서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원래 있던 DNA 46가닥과 새로 복제된 46가닥이 뭉치고 응축되면 염색 분체 두 개가 X모양의 염색체가 됩니다. 야, 이거 다시 봐도 신기해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둘로 찢어져서 각자 새로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실처럼 풀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세포 말고 생식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식세포는 체세포 분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DNA가 엄마 세포 46개, 아빠한테도 4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세포의 DNA가 46개가 있어야죠. 더 있거나 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엄마 아빠의 세포가 합쳐졌을 때 46개의 DNA가 나오도록 딱 맞게 설계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난자에 23개, 아빠 정자에 23개의 DNA가 들어가게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합쳐지면 자식 세포의 DNA가 46개가 되겠죠. 간단한 수학입니다. 23 더하기 13, 46. 그래서 생식세포는 체세포보다 DNA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받은 23개, 아빠한테 받은 23개의 DNA로 내 세포에는 총 46개의 DNA가 있습니다. 얘가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하나씩 복제가 돼서 46개의 염색체가 돼요.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랑 아빠한테 받은 23개 염색체를 하나씩 보면 모양이랑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어? 어떻게 하나는 엄마한테 선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선 건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 궁금하실 수 있죠? 같은 종이면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쌍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고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6개 염색체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되겠죠? 이제 46개 염색체가 아니라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되는 거죠. 뭔가 개수를 줄이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세포 분열하면서 나뉘어지는데요. 체세포는 46개 염색체가 46개 염색 분체로 찢어지면서 세포가 분열했잖아요. 사실상 새로 생긴 세포 둘이 내용상으론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생식세포는 46개 염색체가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이 된 다음에 양쪽으로 분리될 때 염색체가 하나씩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두 세포의 내용이 서로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른 세포로 나뉠 때 랜덤으로 엄마 표염색체, 아빠 표염색체가 찢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조합이 되고 저렇게도 조합이 돼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정자, 난자가 생깁니다. 똑같이 복제되는 체세포랑 다르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생식 세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수 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까 그 상동 염색체 쌍이 랜덤으로 찢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를 닮으면서도 또 똑같지는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빠 정자에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고 엄마 난자에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데 이 다양한 조합에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서 또 랜덤으로 조합이 돼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배우긴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DNA, 염색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감수분열까지 하니까 왠지 유전을 다 배운 느낌인데 지금 유전의 아이콘과도 같은 이름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나와야 돼요. 멘델입니다. 멘델! 멘델이 완두콩 실험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멘델이 완두콩으로 뭘 했는지, 왜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멘델 유전 법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 멘델은 19세기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수도사입니다. 과학자인 줄 아셨을 텐데 본업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원래는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소작농이셨거든요. 17살 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가세가 기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를 합니다. 완두콩 실험도 수도원 정원에서 했는데요. 추정이긴 하지만 유전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완두콩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유전학의 밑거름이 되는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멘델이 왜 하필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냐? 그건 일단 완두콩이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빨리 알 수 있고요. 또 대립형질,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이 뚜렷해서 둥그런 콩, 찌그런 콩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교배가 쉽고요. 그래서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어요. 멘델은 둥근 콩, 주름진 콩, 노란 콩, 초록콩, 보라색 꽃, 흰색 꽃, 뭐 이런 식으로 총 7가지의 대립형질을 연구했는데요. 수많은 실험을 해서 유전에 작용하는 두 가지 법칙을 알아냅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독립의 법칙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요. 둥근 콩, 주름진 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순종의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만듭니다. 둥글다는 걸 영어로 round라고 하니까 앞 글자를 따서 순종 둥근 콩 유전자 쌍은 대문자 RR이라고 하고 순종 주름진 콩 유전자 쌍은 소문자 RR이라고 할게요. 완두콩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대문자 RR 유전자 쌍은 대문자 R과 대문자 R로 분리되고요. 소문자 RR 유전자 쌍은 소문자 R과 소문자 R로 분리됩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간단합니다.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대문자 RR과 소문자 RR이 자식 세대로 가면요. 이렇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지는 조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잡종콩이 나오는데 이 콩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둥글면서 주름진 콩이라는 건 있을까요? 키 크면서 작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대립형질을 둘 다 갖고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실제로 발현이 됩니다. 그때 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죠. 완두콩에서는 둥근 콩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서 둥근 콩 유전자, 즉 대문자 R이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잡종 1세대 콩, 믹스콩이죠. 믹스콩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합쳐진 녀석은 어떤 잡종 2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분리의 법칙, 즉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대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대문자 R 조합, 소문자 R과 소문자 R 조합,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대문자 R이 하나만 있어도 둥근 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둥근 형질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종 2대에서는 둥근 콩이 3, 주름진 콩이 1의 비율로, 즉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배우니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데 멘델은 엄청 많은 개체수로 실험을 해서 형질이 3대 1로 발현되는 걸 보고 역으로 이런 유전 법칙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델 멘델 하는 거예요. 왜냐? 이름이 멘델입니다. 네. 어쨌든 본업이 과학자가 아닌 이 멘델, 수도사였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인정을 못 받고 돌아가신 지 16년째 되던 1900년이 되어서야 성과를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후대 과학자들이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자.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서로 사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뭐냐? 그러니까 둥근 콩이 나오면 초록콩 확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둥근 콩, 주름진 콩, 대리평질은 그냥 걔네대로 가고, 초록 콩, 노란 콩, 대리평질은 그냥 걔네대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독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게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순종 둥글고 노란 콩은 대문자 RR과 대문자 YY. 여기서 Y는 옐로우죠. 이 조합이고요.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은 소문자 RR, 소문자 YY 조합입니다. 얘네를 교배시켜 볼게요. 우선 분리의 법칙 때문에 생식세포에 각각 대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 형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조합만 나온다는 거죠. 즉, 둥글고 노란 콩만 나오게 됩니다. 둥근 콩, 노란 콩이 우성인 거죠. 네, 그럼 2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둥글고 노란 콩이 9, 둥글고 초록색인 콩이 3, 주름지고 노란 콩이 3, 주름지고 초록색인 콩이 1의 확률, 즉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완두콩이 나옵니다. 대립형질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서 조합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립형질이 많이 추가돼도 똑같아요. 그냥 다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니까 다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유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맨델 유전 법칙 두 가지로만 전부 설명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유전자만 써도 환경의 영향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델 법칙이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맨델 이후 유전 연구를 한 과학자들도 맨델처럼 한 가지 생물, 예를 들면 초파리나 옥수수 같은 생물 하나를 골라서 실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 봐도 맨델이 후대 과학자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델의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콩이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이죠. 그래서 이번엔 사람의 유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혈액형. 사람의 경우에 대립 유전자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혈액형인데요. 맨델의 실험에서 사용된 완두콩의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각각 두 개였는데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특이하게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고요. 각각 AB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ABO 중에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되죠. 대립 유전자 O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고요.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면 A형이 되는 거고요. BB이거나 BO면 B형, AB면 그냥 AB형, OO면 O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각각 A형과 B형이어도 유전자형이 AO와 BO인 경우라면 자식이 O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미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A형이 가장 많고요. 또 혈액형이 성격이랑 관련 있다고 하는 얘기 있죠? 혈액형 성격론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샘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만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MBT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이제 혈액형 얘기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유전이라는 게 다른 과학적인 개념들에 비해서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전에 대한 정보를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우선 지능은 유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지능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 같은 건데요. 타고나길 긴 고무줄이 있고 그보다 짧은 고무줄이 있을 수 있겠죠. 긴 고무줄은 지능이 높고 짧은 고무줄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라고 치면요. 환경에 따라서 긴 고무줄도 느리지 않으면 길이가 안 늘어나고요. 짧은 고무줄도 길게 느리면 자기보다 좀 더 길었던 고무줄만큼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무한한 고무줄입니다. 늘리세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도 늘리세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또 암은 유전병이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전병이라는 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요. 몸의 색소가 결핍돼서 몸의 모든 털이 하얘지는 알비노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처럼 100%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게 유전병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이런 유전병도 환경에 따라 늦게 나타나거나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에는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고려되긴 하지만 유전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힘든 거죠.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보셨을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유전자 가위는 현재 유전공학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가위지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특정 부위의 DNA를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위처럼 이렇게 탁 잘라내는 느낌인데 실제 가위는 아니라는 거. 유전자 가위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이거를 엠마누엘 샤르팡티에라는 분과 제니퍼 다우두나라는 두 분의 과학자가 개발해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의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걸로 난치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특별히 없겠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인체를 개조하는 건지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정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2023년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유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삶이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야, 역시 과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의 전문 분야죠. 지구과학. 제가 전문 우주학 전공입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똑같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1: 지금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나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아플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왜 이제 왔냐고, 이제 안 와서 수술 해야 된다고.
3: 그럼 누구나 다 인공관절 치환술 바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4: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는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5: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치료 결정을 이뤄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6: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도와줘서
0: 삶의 질도 높아지고 훨씬 좋죠.
2: 쇼르라더 때문에 진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68세고요. 뛰어갈수록 가있나 계단을 내려와도 뭐 빨리 내려올 수가 다 짚고 내려오고 짚고 올라가고 다 하니까 이거 지하철에 보면 난간이죠. 그전에는 그런 건 눈에 띄지도 않았지. 저거 뭐하러 해놨지.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 아예 난간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지. 다 짚고 올라가고 짚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7: 같이 산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금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같이 다 완주도 하고 같이 다니고 이럴 정도였는데.
0: 에베레스트도 갔다 왔어요, 저는.
7: 그거는 이제 등산은 아니고 누가 들으면 당신 어몽길처럼 간 줄 알잖아요, 사람하고.
0: 그래도 갔다 왔죠. 그냥, 5천 아니, 네팔 미터까지.
7: 그냥 옆에 그냥 높은 5천
0: 미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7: 아,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는 좀 굉장히 당황했죠, 이제 이 사람이.
0: 아이고, 바닥이 안

0: 이렇게 기대고. 아이고.
1: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재봉틀 작업을 해왔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죠.
0: 힘들어서 못하겠다, 바닥에서.
1: 문제는 통증뿐 아니라 아예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2: 그렇겠나?
0: 네.
2: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다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0: 아휴.
1: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그간 치료는 안 받으셨나요?
0: 아휴, 됐어요.
1: 사실 명숙님은 이미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졌기 때문인데요. 조명숙님이 받은 수술은 반월상 연골 봉합술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자리한 반달 모양의 연골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완쾌가 안 되니까 그게 더 이제 좀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아주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죠, 이제.
0: 아니, 같이 이번에 같이 똑같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뭐 뛰어다닐 정도로다가 괜찮대. 근데 저만 또 이렇게 계속 좀 완쾌가 안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술도 잘 되고 아플 이유가 없대는 거예요.
1: 아픈 무릎이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 손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돌보려니 걷고 뛸 일이 좀 많아야죠. 그런데 걷는 게 이 모양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요.
3: 진짜 힘드시겠어요.
4: 아이고. 보람은 있어요. 힘들게 직장 들어가갖고 애들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본 거지.
3: 몇 명이나 이렇게 돌봐?
4: 세 명.
3: 3명?
4: 예, 외손주들. 셋 다.
1: 이 아이는 둘째 딸내 손주입니다.
4: 같이 내려가야지. 내려가. 먼저 내려.
3: 게임은 계단으로 안 가세요?
4: 예, 저는 이거 타고 내려가요. 예. 계단이 힘들어갖고. 될 수 있으면 계단 이용을 안 하려고. 예.
1: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계단입니다.
5: 가자. 학원도 재밌었어?
1: 가자. 손주들이 다 크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겨우 66인데 이럴 땐 아픈 무릎이 야속합니다. 그간 재활 운동은 안 했느냐고요? 아니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가 같이 한강공원을 수시로 찾아 이런저런 운동을 해봤습니다.
0: 계속 아프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좋대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들도 저기 도수 치료할 때 권하고.
1: 그런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2: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 때 뒤에서 보니까 당신은 온전하게 걷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뒤에서 보면 조금 한쪽으로 아주 심하진 않은데 조금 그래도 기울려서
0: 그래?
2: 걸어요.
0: 아직도?
2: 아직.
0: 당신이... 나는 그게 최대한으로 다 똑바로 걷는 건데.
2: 그러니까. 그래도 좀 외소에도 옷맵시도 있고 좀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여성인데 굉장히 또 본인은 더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이제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 이목을 더 의식하게 되고.
0: 움츠려들어.
1: 그렇다면 명숙님 무릎은 대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무릎 관절 상태를 알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 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골밀도 검사,

0: 나오시군요.
1: 예, 이렇게 뻘겋게 나오거든요.
2: 수술이 잘 됐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걸까요?
1: 수술이 이래저래 잘 끝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관절염 진행은 막았는데 예. 정작 본인 다리는
0: 예. 아파.
1: 예, 이제 근육의 약화가 이제 같이 온 거가 되겠죠. 예.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 네.
1: 예. 통증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근육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 지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근육이 없어서 약해 있을 때 아파요.
2: 사실 진단에 앞서 명숙님은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근력검사를 받았는데요.
3: 근력평가랑 보행능력평가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6m 걷는 거, 마지막으로 6분 보행검사 할 겁니다.
2: 이 검사들은 무릎과 주변 근육의 근력을 측정해 일상생활 속 보행 능력을 알아보는 평가입니다. 일어나기 반응 속도, 걷기 속도 등을 통해 근력을 평가하는 거죠. 명숙님의 근력은 또래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 이런 유해 통증은 특징적으로 약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근육 감소에 의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그런 치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던 뭐 다시 뭘 손을 보던 간에 그리고 근력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나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아플 수 있는 거죠.
2: 그래도 근육만 강화하면 호전될 수 있다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4: 생각보다 그래도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네, 그런 희망을 네, 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아주 전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1: 네.
0: 마음이 많이 안심이 돼요. 항상 걱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만 안 낫지, 안 낫지. 다른 사람은 뭐 뛰어다닐 수도 있대는데 그렇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걱정은 이제 덜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2: 우리가 잘 걷기 위해선 무릎 주위 여러 근육들이 작용해야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으로는 먼저 허벅지 앞 뒤에 대퇴사 두근과 슬골 곡근, 엉덩이 쪽에 굴곡근과 균근, 종아리에 비복근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사 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거나 뒤로 꺾이고 무릎이 흔들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5: 대부분 통증 호소하시는 부위가 일치하세요. 뭐냐면 무릎 관절보다는 그 대퇴슬개관절이라 해서 무릎 앞쪽, 무릎 전반부 쪽에 불편감과 어떤 경우는 통증 호소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체중이 굉장히 왜소하시고 근육 자체가 너무 약하신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딱 튼튼한 근육이 형성이 되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 무릎 통증으로 고민이 많은 두 번째 사례자 문복래님입니다. 복래님은 요즘 들어 부쩍 무릎 통증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1: 연골의 간격이요. 뭐냐면 관절 사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릴 때 저기 사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좌측 무릎은 완전히 관절면이 다 소진했다는 거죠.
2: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4기. 오른쪽도 2기에서 3기 사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닳게 되는데 이때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남아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 돌기의 뼈가 울퉁불퉁해지고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우리 몸이 치유를 위해 윤활액을 분비하면서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관절이 다른 정도에 따라 1에서 2기는 초기, 2기에서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4기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6: 앞으로도 일을 절대 못해요.

0: 인대 강화 주사 맞아가지고 멍들었어요.
1: 인대 강화 주사요?
0: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아, 지금도 막 아프다.
1: 어떻게 아파요?
0: 쏙쏙쏙쏙.
1: 쏙쏙쏙쏙?
0: 쏙쏙쏙 안 아파서 모르죠. 쏙쏙쏙 애려요, 쏙쏙쏙.
1: 약간 쑤시는 거예요?
0: 네. 난 그냥 애리다고 표현해요, 쏙쏙쏙쏙. 아프다고.
2: 파스만으로는 힘들어 하루 24시간 무릎 보호대는 필수. 진통제도 빠질 수 없죠.
0: 이제 무릎 인대 강화 주사 하면서요. 이거 약
1: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0: 네, 하루에 두 번씩요.
2: 마음대로 다니질 못하니 그것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통증입니다.
1: 약간 점수로 치면은 가장 아플 때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0: 9점 정도. 9점 정도. 9점.
1: 9점이요?
0: 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애 낳는 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많이 너무 아파요, 아주 그냥. 지금 애 낳는 잠깐이지만 이거는 계속 아프잖아요. 날씨가 진짜 좋다. 화창해.
2: 멀리 떨어져 사는 딸내 부부는 그런 복래님이 걱정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운동도 열심히 시켜보는데요.
0: 아니, 소리 나는 것 같아.
3: 위험해, 위험해.
2: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파진다니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운동을 하자니 통증이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0: 아이고.
4: 영차해.
5: 밀어드릴까? 안 아프게?
0: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냐?
5: 평지 걸을 땐 괜찮아.
0: 응, 평지 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내려갈 때가 제일 힘들어.
5: 아니, 저번보다 더 걸음이 느려진 것 같아.
0: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금자가 그러더라니까. 언니, 그전에는 잘 따라다니더니, 언니 걸음 이상해.
2: 문제는 증상이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0: 괜찮아질 거야. 다 나을 거야.
2: 퇴행성 관절염 4기에 이 정도 통증이라면 수술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요번에 또 많이 아프면서 엄마가 또 제가 막 정말 빨리 병원에 얘기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이후에 저한테 말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아 엄마가 정말 이런 마음이구나 저한테 더 숨기는구나 그러니까 다그치기지도 못하겠고 좀 걱정이에요.
2: 한때 복례님은 알아주는 등산 마니아였습니다.
0: 다리가 아파도 못 버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언젠가는 있겠지 하고. 산을 그래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안 버리고 놔뒀어요. 갈 수 있겠죠?
1: 못 가면 어떡해요?
0: 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리, 입으려고 이렇게 놔뒀잖아요.
2: 수술은 어떻게든 미루고 싶지만 심해지는 통증에 복례님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0: 거의 다 수술하라고 그러죠. 지금 다니는 병원에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직은 뭐 70이나 되면 몰라도 아직은 70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내 생각이 그래요. 맨날 70이나 되면 몰라도 아직은 조금 하지 있지 않나.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면 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2: 복례님이 그토록 미루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말 그대로 내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먼저 마모된 연골판과 비정상적인 뼈를 제거하고 안쪽과 바깥쪽의 골 간격을 똑같이 조절한 뒤 인공관절을 넣게 됩니다. 그 사이 구조물을 삽입하면 무릎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인공관절 치환술도 유한한 수술이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에 하실수록 빨리 파손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또 시작 나이를 늦추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변형이 이미 와버린다든지 예를 들면은 구축 그러니까 관절이 안 펴지고 그냥 어떤 상태에서 굳어버리는 것 내지는 그 운동 범위를

0: 수술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진행을 해버리면 인공관절 치환술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기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복례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2: 이 상태에서는 그럼 누구나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바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제가 봐서는 4기까지 다한 분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잘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좀 지연시키는 경우는 많이 봐요. 네, 생각지도 않게 몇 년씩 지연하는 경우는 많이 보고. 네, 그러려면 기본 조건이 다리 근육이 튼튼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관절염을 지연시키고 내지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뭐 불가피할 때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허벅지 다리 근육들을 아주 강화를 잘 시키고 계셔야 되거든요.
1: 수술을 미뤄도 된다고요?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도요?
2: 그다음 저희가 그 골밀도를 좀 봐봤어요. 아주 좋으세요.
3: 진짜요?
2: 너무너무 좋아서
3: 생일이
2: 네, 저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까지 좋게 잘안 나오거든요. 척추는 거의 지금 뭐 20대 최고치에 다다라 굉장히 뼈는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1: 또 수술을 미룰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보행하시는 건또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으시고요, 아직은요.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시고 본인이 아직 좀 수술하기가 좀 그렇다고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실 경우에 저 생각에는 다른 거 비약물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보고요. 한 6개월 정도 선에서 해본 다음에도 안될때 결정하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1: 그래서 뭐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을 개선하기. 임상 영양사, 운동 전문가, 그리고 주치의 고인준 교수까지. 이 정도면 어벤져스급 아닌가요? 우선 제작진이 준비한 사전 영상으로 일상 속 습관을 살펴봅니다.
2: 이분이 제일 그 운동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4: 네.
2: 그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것도 못하신 지 계단 내려가는 건 물론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허벅지 근육이 매우 약하신 게 그냥 본인이 피하시잖아요. 이렇게.
4: 맞아요.
2: 못하시는 게 아니라 피하시는 정도가 됐고.
1: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운동과 식단 개선입니다.
0: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것이 저희 1차 목표고요. 그러려면 하중을 최소한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첫째는 체중이죠. 근육이 튼튼해야 되니까 적절한 운동. 그두 가지는 인공관절 하시던 뭐 퇴행성관절 있든 없든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 필수인 것이고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따라가는 게 체중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이죠. 식단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우 뭐랄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죠.
5: 사례자분들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6: 저는 아무거나 있는 대로 다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먹는 거는 고기 종류, 삼겹살, 뭐 고기는 가리지 않고 다잘 먹어요.
5: 네. 조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6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물성 지방, 좀 기름기 많은 육류, 그리고 튀긴 조리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그런 조리 방법이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식품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시고.
1: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린다. 명숙님의 솔루션이고요.
5: 문봉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높은 9점 드렸어요. 굉장히 사진으로 보기에도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채소, 신선한 채소 잘 드시고 계신데 조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두부를 좀 섞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 봉래님은 하루 3끼 일정한 단백질 섭취가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섭취해야 할 단백질 적정량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하죠?
5: 보통 그 몸무게당 한 1g 정도. 그래서 두 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60g 정도를 드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제 손바닥만한 크기 두배 정도 한 끼에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선도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 근육을 만드는 데는 운동만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자, 아직 50대인 양찬수님입니다. 잔수님 역시 다른 살이 저만

0: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요.
1: 시작.
0: 보기엔 아픈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죠. 검사 결과도 정상치. 진짜 퇴행성 관절염 맞으세요?
2: 저는 부산에 사는 53세 양찬수라고 합니다. 2018년 봄에 많이 심해졌고요. 네, 그 이후에 나름 이제 견디려고 했는데 통증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진통제 같은 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6월 13일경에 병원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0: 통증이 갈수록 심해진다는데 일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 저기 앉아볼까?
4: 뭘?
3: 아니면 저기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저기 앉아볼까?
4: 앉아야 되겠다. 일로와. 아이고 토리 일로. 자기 왜 안 앉아?
3: 불편해서. 낮은 의자는 조금 앉기가 불편해요. 앉을 때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네, 낮은 의자는 잘 안 앉으려고 해요.
4: 지금 저도 일어나야 돼요. 같이 못 앉으니까.
3: 네. 이제 딱 여기서부터 아파요.
4: 아파요?
3: 네. 딱 여기가 아파요. 요 각도가 되면 너무 아파요.
4: 아리요?
3: 너무 아파요. 아리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쑤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딱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텁석 앉아야 돼요.
0: 5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 무릎이 걸림돌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5: 가장 심한 건 10점이라고 치면은 0점에서 10점까지 지금 통증은 몇 점일까요?
2: 정말 걸을 수 없는 수준을 겪었기 때문에 못해도 한 8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대학 교수로 일하는 찬수님은 일단 관절염 공부부터 시작했다죠.
2: 2018년 6월 30일에 이제 제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기록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네, 블로그도 있습니다.
0: 세상에, 정말 꼼꼼하게도 정리해놓으셨네요.
2: 붙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0: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검색해가며 혼자서 나름의 운동법을 찾았다는 찬수님.
2: 그래서 10개를 세고 내리고
0: 병원은 왜 안 가셨을까요?
2: 다시 올리고 이제 사실은 병원에 의존하면은 좋기는 한데 병원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소염제와 이제 진통제 성분의 처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6: 1시, 2시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2: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죠.
6: 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참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심해지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0: 현재 찬수님 무릎 상태가 궁금합니다.
7: 오늘 촬영하시는 엑스레이거든요.
2: 네.
7: 해놓으신 거 보면 그때 이제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2: 네. 네.
7: 퇴행성 관절염은 0에서 1? 뭐 이 정도의
2: 초기 단계.
7: 매우 초기인 거죠.
0: 실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이 다른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픈 거죠?
7: 심장이 좀 빨리 뛰거나 땀이 좀 난 정도로
2: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7: 한 적은 네. 없으시고?
2: 네,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7: 너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걱정이 앞서셔갖고
2: 근데 그 공포감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걷지 못하는 상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 퇴행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계시고 이제 네.
7: 앓고 계시다고요?
2: 네, 수술을 전부 다 해서
7: 인공관절로
2: 전부 다 하셨거든요.

0: 워낙에 집안에.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하시면 오히려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1: 아, 네. 그렇네요.
0: 네. 더 익기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좋거든요. 많은 객관적인 지표가 괜찮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더 세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1: 알겠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언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소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 했던 거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게 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 세 분은 다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근육 부족이 지적됐는데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맞춤 운동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3: 자, 지금 이 소개시켜드린 운동은 무릎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 때 거의 대부분 이 기본적인 동작들로 운동을 시작한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2: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부터입니다.
3: 그래서 일단은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살살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계 크기 정도만한 이런 동그랗고 넓적해 보이는 이런 뚜껑뼈가 이렇게 있어요. 좀 만져지나요?
4: 네네.
3: 약간 엄지손가락 이렇게 두 개로요. 이 슬개골 위쪽에 살짝 갖다 댑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죠? 그럼 얘네들을 아래로 쓱 눌러주듯이 밀어줍니다. 누른 상태로 지그시 그냥 밀어주세요.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자, 아래쪽에 여기에 있고요. 얘를 쓱 위로 들어 올립니다.
2: 슬개골 스트레칭은 본격적인 무릎 운동 전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인데요. 슬개골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무릎의 가동성이 좋아져 근육을 더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엉덩이에 힘을 주면 몸이 아주 살짝 올라갈 거예요. 자, 힘을 한번 줘볼게요.
2: 이걸로 운동이 된다고요? 됩니다.
3: 자, 제 몸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셨을까요? 자,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이 아주 살짝 올라왔다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5초씩 10번 반복해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힘이 잘 들어오죠?
2: 다음엔 아까 주치의가 강조한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3: 느껴보고 집중시켜주시면 돼요. 발을 바깥으로 열어서, 자, 여섯,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황에서 허벅지 안쪽 힘이 또 혹시 느껴지는지 한번 체크해봅니다. 힘이 잘 들어오는지요. 허벅지 앞쪽을 골고루 이렇게 만지시면서 오늘 이 운동들의 그 포인트는 그래서 무릎 주변에 근육들을 깨워주고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잘 되게 해서 최대한 통증이 나오지 않는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2: 이번엔 무릎 상태 단계별 맞춤 솔루션입니다.
3: 우리가 앞으로 쭉 차내던 이런 레그 익스텐션 동작에 좀 저항을 더 추가할 건데요.
1: 네.
3: 천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무릎의 어떤 퇴행 단계로 치면 아직 초기나 좀 경증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단계를 조금 더 올려서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 띄워주시고 앞으로 한번 차볼게요. 쭉 차서 힘 버티기 3초. 그리고 천천히 버티기.
2: 천수님은 운동의 부하를 높이기 위해 밴드를 사용합니다.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는 동작입니다.
3: 주고 여기 한번 다 느껴보세요.
1: 네, 느끼고 있습니다.
3: 맞아요. 내측관근뿐만이 아니고요. 가운데 직근, 바깥쪽에 해서 이 네 가지 근육을 다 써야 돼요.
1: 네.
3: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1: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를
3: 느꼈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1: 네, 네. 다양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 아, 그래요? 이 새로운 자극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3: 더 넓은 면적 혹은 어떤 부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자극.
1: 네,
3: 이렇게 위에 6시 방향도 한번 터치.
2: 운동의 부하는 높이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추가됩니다.
3: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버티는 다리는 계속 힘을 주는 지구력 운동을 해주시고 이 움직임은 고관절, 무릎, 발목을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시 방향.
2: 찬수님, 이제 솔루션대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3: 3시 방향으로 한번. 일단 그런 운동들에 좀 도움이 돼요.
2: 관절염 중기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3: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먹을 놓은 상태에서 5초 동안 꾹 안으로 이렇게 쪼아주는 힘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주먹을 놔두고 허리는 좀 펴주시고. 자, 시작합니다. 5초 동안 꾹 쪼아주기. 5, 또 살짝 풀어주시고. 쭉 띄워주세요.
2: 명숙님은 현재 무엇보다 몸의 축과 균형 감각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3: 배가 쓰여야 지금 허리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들 올리고 버팁니다. 무릎이 쫙 펴지고
2: 말기 관절염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동작들이 더 쉬워집니다. 근육강화 더불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동 솔루션의 목표입니다.
3: 앞뒤로 체중 이동을 보냈다 왔다 갔다 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계속 깨어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게 좋죠. 자, 오늘의 운동, 자, 이 강철 무릎 운동 화이팅!
2: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 질문에 귀하신 몸 주치의가 대답해드립니다.
4: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17년 됐어요. 그런데 이 관절을, 이 인공관절 한 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5: 우리 환자분들이 늘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쓸 수 있는 걸 넣으셨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관절이 많이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수십 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쓰시는 분들은 몇 년 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년이 지났으니까 자동으로 뭐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우선 환자분들이 제대로 잘 쓰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100명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은 한 90명 내지는 95명이 잘 쓰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생존율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6: 골다공증이 심해진 후 무릎 통증이 생겼는데요.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이 관계가 있나요?
5: 관절염이 심하셔갖고 그런 어떤 통증 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런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두 질환 자체에 관련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질환인 것이고 치료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4: 무릎 아픈데 주사를 무슨 주사를 맞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5: 이렇게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염증이 확 이렇게 활동도 커져 있을 때 한번 딱 이식을 놔드리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연골 주사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 구조식이 좀 다를 뿐. 근데 기본적인 특징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해되는 그 저 속도만을 좀 조절한 어떤 결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무릎에 들어갔을 때 통증 완화 효과, 그다음에 관절염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걸 주사를 맞음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그 시점을 좀 뒤로 늦출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의 치료의 하나의 큰 옵션 중에 하나로 그냥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3: 만약 이 동작이 좀 잘 안 나올 경우에는
2: 본격적인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영상 통화로 지도를 받았고요.
3: 오, 너무 좋은데요?
2: 각자에게 주어진 맞춤 솔루션을 매일매일 인증해가며 세 명의 사례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식단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복례님에게서 뜻밖의 SOS 요청이 왔습니다.
3: 한번 계단 직접 올라갔다 한번 내려가는 거 한번 보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2: 아직도 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이 든다는 것인데요. 복례님의 계단 오르기를 보면요. 우선 발끝으로 계단을 짚고 올라가면서 무릎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내려올 땐 반대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요.
3: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포인트는 이 허벅지, 대퇴사두도 많이 쓰지만 엉덩이가 이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에 좀 차이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허벅지가 많이 도와주고 엉덩이가 이제 같이 잘 쓰였는데 내려올 때는 이 엉덩이가 조금 잘 많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허벅지 혼자 쓰려다 보니까 다시 무릎이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바닥을 전부 다 계단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근처에 있는 그런 각도 정도로 살짝 앞으로 쏠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좀 도와주고 쭉 밀면서 다음 발로 스텝을 옮겨줘요. 당겨주고 이 무릎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건데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듯이 힘을 써주시면 엉덩이를 더 잘 쓰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지금 아직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계단 한 칸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7: 자, 이쪽 버텨준 엉덩이 힘 쓰라고 하고, 이쪽 발로 그냥 살짝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다시 돌아.

0: 돌아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버텨주고 이쪽 발은 살짝 내려가는 연습. 다시 발 모아주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아래로 터치해주세요.
1: 네, 엉덩이가 좀 두 개 있으면서
2: 관절염도 있었지만 오르내리는 방법 때문에 아팠던 거였네요.
3: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아니 나도 모르게 통증이 아하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재 걸음이 나오는데 그냥 그게 아소리도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게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명숙님, 어딘지 모르게 좀 밝아지셨어요.
4: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표정도 그렇고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은 이렇게 들고요.
5: 제가 생각해도 네. 잘 걷는 것 같아요.
4: 그러세요?
5: 네.
6: 가시고
2: 솔루션 전 시행했던 근기능 검사를 그대로 다시 받아봤습니다. 보기에도 확실히 달라졌죠? 모든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4: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다소 향상이 되셨어요. 대체적으로 30% 이상 다 향상을 하셨어요. 워낙 처음부터가 낮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요령은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근력 강화하고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5: 진짜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갖고요. 근육량을 많이 좀 키울게요.
4: 네, 근데 이제 향상될 여지가 많이 있으세요?
5: 네네네.
4: 다른 분에 비해서.
5: 그리고 이제 선생님 더 안 봤으면 저는 좋겠네.
4: 물론이죠. 예. 예.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2: 찬수님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누구보다 솔루션을 열심히 해온 찬수님. 이 무릎 보세요. 누가 이걸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래도 정상치와 비슷했던 검사 수치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4: 통증 같은 건 좀 어떻게 되셨어요? 통증.
7: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계단 내려갈 때 조금 자신감이 좀
4: 생기시고.
7: 네, 네. 붙었고. 네. 뛰기를 못 하는데요. 뭐 빠르게는 아니어도. 네. 근데 얼마 전에 뜀박질을 조금 했는데 네, 뭐 통증이 없어 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4: 그 호전되는 속도치 굉장히 짧았거든요, 시간은.
7: 네.
4: 굉장히 단시간이었어요.
7: 네.
4: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호전을 보신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가 않은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네. 정말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행스럽게 또 반영이 되셔서 네.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네. 더더욱 본인한테도 네, 축하를 드리고.
7: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향상이 됐을 거라고 기대는 못했는데요. 네.
2: 내사친지하던 찬수님, 웃음을 부인이 좋네요. 세 명 중 증상이 제일 심각했던 봉래님.
4: 어떻게 달라졌어요?
3: 저 그전에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는데 네.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4: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6: 자.
2: 무엇보다 봉래님은 무릎 주변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음걸이가 훨씬 힘이 있어진 거 보이시나요? 솔루션 전으로 근력 역시 많이 향상됐습니다.
4: 엄청나게 향상을 하셨어요. 거의 걷는 거리도 향상하셨고 그다음에 걷는 속도도 빨라지셨고 한 절반 정도 빨라지셨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거의 50%가량 다 향상이 되셨거든요. 60% 정도가 이제
3: 걸음 좀 내 자신에도 네. 걸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4: 엄청나게 향상을 하셨어요. 운동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향상된 것도 느끼시고 숫자가 또 특히 이걸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향상을 보이신 정말
2: 열심히 정말, 그리고 네. 제대로 해온 결과입니다.
4: 잘하신 거고
3: 또 이제 솔루션으로 식단도 네. 다 이것저것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식단도 신경 많이 썼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4: 아주 잘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무릎 통증이 없는 강철 무릎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4: 무릎에 생기는 노화예요. 노화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병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뭐 머리가 빠지고 이런 식의 그 노화 과정이

0: 무릎에 발생을 한 거죠. 무릎에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부터 하시고 이 수술이 필요한 건 어떻게 큰일 났다고 막 말씀. 그런 것보다는 근력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최대한 지연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극복해 나가시는 건 극복을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얼마 뒤 설악산 둘레길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계단을 오르는 이 사람 바로 복례님입니다.
2: 걸을 이렇게 걸을 때는 괜찮아?
3: 응, 괜찮아.
2: 지금은 괜찮아.
3: 지금 괜찮아.
2: 야, 용됐다, 용됐어.
3: 지금 계속 이대로 더 좋아지겠지.
2: 어디 움직이고 이러는 거 잘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뭔가 하긴 했나 봐?
3: 어? 수술은 안 했어.
2: 근데 너무 좋은데?
4: 상태는 너무 좋아요.
1: 둘레길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5: 물어봐, 공중 살아줘라, 공중 살아줘라.
3: 그래, 그래, 고마워.
1: 이왕이면 내 무릎으로 살아야죠.
3: 여행 오래 다니고 싶다.
1: 모두의 강철 무릎을 응원합니다.
5: 고마워.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0: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0: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판소리 공연하면 남녀 명창들 구성진 소리로 공연 펼치는 모습 다들 떠올리시게 되죠. 그런데 이 판소리를 접해서 인생이 바뀐 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판소리를 만나고서 하던 공부에 전공을 바꿔서 판소리와 국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요. 직접 판소리를 배워서 대회에 나가 수상도 하고 공연도 펼치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악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 영국 국적의 외국분이세요. 네. 안나 H 교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독일, 영국 양쪽 국적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일 분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영국
0: 아,
1: 분이십니다. 네.
0: 그럼 어려서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1: 저는 뮌헨 근처의 작은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0: 독일에서 자랐군요.
1: 네, 맞습니다.
0: 공부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1: 그래서 대학 때부터는 제가 영국으로 가서 저쪽 문화도 좀 경험하고 싶어서, 네, 저기로 이동해서 공부는 거의 다 영국에서 했습니다.
0: 대학은 뭘 전공하셨죠?
1: 그래서 일단 학부 때는 제가 인류학,
0: 인류학.
1: 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문화 정책에 관심이 생겨서 석사 때는 정치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반수리를 만나서 반수리에 관심이 생겨서 박사 과정 때는 인류음악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꿔서 반수리 위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0: 인류학을 공부하다가 문화정책 다루려고 정치학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1: 네.
0: 판소리를 만났다.
1: 그렇습니다.
0: 그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만났습니다.
1: 어떻게 만났어요, 판소리를?
0: 제가 처음에 청치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점을 채워야 했으니까 제가 그 동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
1: 아니,
0: 사실
1: 정치학 공부하는데 동아시아 전통음악 수업을 왜 들어요?
0: 그 사실은 그 전에는 그전 학기에는 대중음악과 정치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 이어서 들을 수 있는
1: 알겠어요.
0: 수업은 전통음악에
1: 네.
0: 관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수업 도중에 반소리를 접했지만 수업에 들었을 때도 그렇게 큰 관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음원이나 영상으로 들으면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1: 직접 공연을 본게 아니고,
0: 그렇죠. 근데 딱그 타이밍에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일단은 뭐 판소리를 좀더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가서 봐라 이렇게 제안하시니까 뭐 일이 없어서 일단 가봤는데 너무 매료되어서 그때는 제가 그때 한국어를 뭐 조금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뭐 판소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 소리의 표현력 이 너무 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소리 낼수 있지? 나는 한국어는 아직 못하지만 왜 뭐가 공감되고 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소리만으로 아니면 몸짓, 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꾼의 몸짓 한 부채로 이렇게 뭐가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예, 그때는 나머지 과제는 다 판소리에 대해서 했고 결국은 그것만으로 제 궁금증이 뭐가 풀리지 않아서 전공까지 바꾸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처음 딱 들을 때 공연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0: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명예의 보유자로 계신 그 판소리 적벽가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송순섭 선생님 그리고 그의 제자이신 그 같은 적벽가, 반소리 적벽가 이수자이신 이자람 선생님이 같이 공연하셨는데 송순섭 선생님께서 적벽가 중 세타령을 하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새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데 왜 새소리 나오지? 에 대한 그 새소리를 통해서 이게 죽었던 군사들의 서러움을 표현 그리고 원한을 표현하는 그런 곡인데 그때 처음에 뭐가 감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자람 선생님 부르신 곡은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라고 있는데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배도 타고 서로 쫓아가고 막 화도 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부채로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1: 한 사람이
0: 네.
1: 목소리와 몸짓, 부채로
0: 네.
1: 표현력이라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0: 네,
1: 거기에
0: 맞습니다.
1: 매료됐다.
0: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잖아요. 북반주에 딱한 사람만 있는데, 뭐, 어떤 대단한 반주 음악도 없고, 뒤에서 뭐, 무대 배경도 없고,
1: 그렇죠.
0: 그런데,
1: 고수 한 명이죠, 고수.
0: 네. 유일하게 고수 북반주만 있는데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리의 표현력에 저는 한국어 못해도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뭘까? 저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박사과정부터는 아까 인류음악학?
0: 네, 맞습니다.
1: 인류음악학이란 게 따로 있어요?
0: 네, 그래서 저 처음에 학부 때는 인류학을
1: 인류학,
0: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인데, 인류음악학이라고 하면은 이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문화와 음악의 상관관계,
0: 네.
1: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인류 음악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음악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음악성은 뭐가 뛰어난 연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듣고 즐기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은 모든 인간한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1: 물론이죠.
0: 하니까 이 과연 그러면 이 음악성이 뭔지 를 이해하기 위해 좀
1: 알겠습니다.
0: 생기는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1: 문화
0: 됩니다.
1: 현상, 대중이 즐기거나 뭐 그냥 평상시에 응원을 하는 그런 문화 현상 가운데 음악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판소리를 처음 만난 게 그게 몇 년도라고요?
0: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1: 2013년. 인류음악학으로 그냥 학문적으로만 공부하면 되는데,
0: 네.
1: 판소리를 왜 직접 배우셨어요?

0: 그래서요.
1: 네.
0: 언제부터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웠습니까?
1: 그래서 뭐 사실 영국에서는 판소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0: 그렇죠.
1: 그래서 박사과정 1학년 동안은 제가 북을 칠수 있는 사람을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기본 장단이라도 일단 배워놓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현장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1년 동안 2014년 9월부터 딱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0: 예.
1: 제가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한국 그 판소리를 또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판소리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한 스승만 모시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막 소리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판소리 배운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0: 예.
1: 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배우는 맥락을 경험도 해야 하니까 제가 각 선생님께도 양해 구해서 이게 지금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국립극장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단체 수업도 다녔고 한국인을 위한 아마추어 단체 수업도 들었고 그때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위한 동아리 수업도 같이 들었고 그리고 다음에 개인 레슨은 지금까지도 그 민혜성 선생님 흥부가 이수자이신 민혜성 선생님께
0: 예,
1: 배우고 있습니다.
0: 배워보니까 뭐가 제일 재밌고 또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1: 근데 일단 어려운 것이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0: 예.
1: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희 선생님 학원에 그 학원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항상 학원에 가 있었는데 한번 갔는데 어떤 초등학생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면서 부르니?
0: 무슨 뜻인지 알면서 부르니?
1: 네, 이렇게 물어봤다 보니까 몰라요.
0: 모른대요.
1: 네,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인도 판소리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고어가 많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니까.
0: 예.
1: 그 일단은 해석풀이 그다 그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누구든 어렵고 막 발음에도 많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저에게 스스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감정이든 맞는 대목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기분이 안 좋을 때 부를 수 있는 대목 하나, 기분이 좋을 때, 흥이 넘칠 때, 정말 뭐가 화를 불고 싶을 때, 다 이렇게 그한 대목씩이 있다 보니까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0: 인생의
1: 이렇게.
0: 희노애락을 모두 담고 있는 판소리.
1: 네,
0: 그
1: 그렇습니다.
0: 점이 재밌었다.
1: 네.
0: 근데 어렵죠, 배우기가. 판소리는 무슨 악보도 없잖아요.
1: 네.
0: 그냥 이렇게 듣고 따라 하는 거잖아요.
1: 뭐 사실은 지금 사서의 집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다 이렇게 적혀 놓는데 그 위에서는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으으으으 이렇게 하면 이 선이 으으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게 외우기에 도움 주는 역할만 하고
0: 그러니까요.
1: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게 판소리에 워낙 없으니까 네 그게 뭐 서양 클래식 음악과 좀 살짝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죠.
1: 네.
0: 그리고 이 소리 내는 방법에서 서양에서는 참 찾기 어려운 아주 그된 소리,
1: 네.
0: 이런 거 내기 어렵잖아요.
1: 근데 저는 이 서양 발성에 훈련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뭐가 좀 없애야 될 그런 뭐 관습이나 뭐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제가 뭐 다른 개념이 없어서 그냥 선생님 하신 대로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으니까요. 네.
0: 그래도 우리 그 판소리를 제대로 공부하는 명창분들도
1: 네.
0: 폭포 앞에 가서 목청에 막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이른바 득음했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런 거를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1: 근데 사실은 이피 토하는 것이 오해가 좀 있습니다. 사실 피 토할 때까지 하면은 이게 좀 위험하고 완전히 목이 나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예고요. 근데 이 폭포 앞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꾼 목 안에 보면은 흉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보통 버디빌딩 하면은 이 근육을 잘하게 하면은 사실 훈련하면서 여기

0: 근육이 찢고
1: 찢어지면서
0: 그래서
1: 또 커지고.
0: 내 거지는 그런 게 하는데 그게 성대가 똑같이
1: 예.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긴 소리 이 최대 기록이면 중량가는 8시간 동안 할
1: 맞아요.
0: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형계에 있으려면 성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역할을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한계까지 갔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계까지 갔다가
1: 조금씩 상처를
0: 쉬었다가
1: 내는 거죠, 그러니까.
0: 조금씩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이 그래서 사실은 목 관리 제일 진지하게 하는 것이 소리꾼들입니다.
1: 그런데 딱 그렇게 1년을 배우고 2015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지역 판소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고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유럽 지역에 판소리 대회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지금 거의 15년 동안 이렇게 프랑스어권에 특히 그래서 프랑스나 벨기에 가셔서 이렇게 매해 한 2주간 워크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 민혜성
0: 네,
1: 선생님이? 오.
0: 판소리도 가르치시고 민요도 가르치시는데 그거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분들을 위해 뭐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K-박스 페스티벌이란 것이 그 한국 소리를 소개하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운영하신 분들을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이 대회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한 30명 정도가 같이
1: 참여해서.
0: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사실은 좀 불공평은 했죠.
1: 왜요?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생님 학원을 살다시피 1년 동안
1: 그렇죠.
0: 지냈는데 그 분들은 1년에 딱 2주 동안만 배웠다가 혼자서
1: 혼자
0: 계속
1: 연습하신 분이고.
0: 연습하시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0: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이겼다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정말 1년에 2주, 딱 2주만 이렇게 반소리를 접하는데 혼자서 1년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연습했다는 것이 그
1: 대단하네요.
0: 열정이 더 대단하죠, 사실은.
1: 민혜성 선생님 및 유럽의 판소리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0: 네, 그래서 잠깐 코로나 때 이렇게 빼고 정말 매해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다니셨습니다.
1: 그 2015년 1등한 게 춘향가 가운데 이별가 한 대목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계속 궁금해하고 계세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판소리를 얼마나 잘할까? 조금 좀 들려주시겠어요?
0: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 부담이 되시네요. 네. 와사!

0: 소디나 한잔 잡수시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잘하시네요. 한민족의 한의 정서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0: 네.
1: 살아보니까 그런 게 표현돼요?
0: 아이고, 저는 사실 코로나를 겪었으면 누구든 사실 지금 한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한이란 것이 당연히 뭐각 나라마다 특유의 정서가 있지만 한과 좀 비슷한 정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 부르는 블루즈나 뭐 포르투갈에 있는 전통 음악의
1: 파도.
0: 파도가 있는데 사다즈란 그런 감정이 있는데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네.

0: 자, 이제 그렇게 실기적으로도 레슨 쭉 하시면서 동시에 학문적으로 인류음악학 공부를 판소리를 쭉 하셔가지고
1: 네네.
0: 2017년에 오늘의 판소리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창조성을 조화시키면서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네.
0: 오늘의 판소리,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창조성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박사 논문이지만
1: 네네네.
0: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좀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1: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보통은 전통과 장조가 좀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통이란 것이 처음부터 즉흥성도 들어가 있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바꾸고 있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은 이미 전통에 존재하니까. 이, 당연히 지금 뭐 저희 손반소리도 존재하고, 뭐 퓨전도 있고, 장극도 있고, 여러 가지 판소리에서 유래한 그런 예술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다 사실 반소리의 한 측면으로 보면서 이 반소리에 대한 좀더 완성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그래, 지금 현대사회에서 판소리의 어떤 창조적 재해석이 가능하다?
1: 그쵸. 이 사실은 처음에 그 판소리에서는 그이 득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기서 더늠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0: 무슨 놈?
1: 더늠. 그래서 더 넣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0: 터눔.
1: 더늠이란 것이 있는데 명창들이 더늠 다한 명씩 다 있다고 이렇게 그 지금 역사에서 전달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에서는 자기 식대로 아니면 새로운 대목을 하나 놓고 그런 식으로 이 원래 좀 단순했던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지금 8시간까지 갔잖아요.
0: 아,
1: 그래서
0: 처음에는
1: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0: 추가되고
1: 네, 추가되고
0: 추가되고, 오.
1: 하는 그런 게 사실 역사 속에 이미 존재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더늠을 하나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분도 계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0: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몇년 있다가 서울대학교 국악학과의 교수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서울대학에서는 왜 우리 안나에이지 교수를 뽑았을까요?
1: 뭐, 그거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뭐, 이 국악도 하면서도 이렇게 연구하시는 그 외국인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여러분도 계시긴 하고, 저희 선배님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주변에도, 지금 이 자리가 나왔으니까 뭐 한번 신청할 만하다, 뭐 이렇게 소문도 이렇게 났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저를 왜 뽑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참 감사하죠.
0: 지금 판소리나 이런 거 실기를 직접 가르치시진 않죠?
1: 네, 저는
0: 주로
1: 아직까지.
0: 담당하는 과목은 그럼 인류음악학적인 과목들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전 지금 소리를 10년 동안 배웠던 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0: 물론이죠.
1: 다른 소리꾼들에 비해서 한 15년 정도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저는 인류음악학, 그건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교양 수업, 세계 음악을 소개하는 교양 수업, 아니면 지금 듣기 저희 학생들이 국악의 국제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0: 물론이죠.
1: 그래서 이 국제화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탐색하는 수업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학생들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 뭐제 앞에서는 예의 아주 바른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 앞에서는 일단 다 좋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0: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들에 대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슬슬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1: 아, 영어로 강의를 해요?
0: 네, 거의
1: 오.
0: 대부분은 뭐 한국어로 강의하는 수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외국.
1: 지금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0: 네.
1: 아마 일부러 영어로 강의하도록 학교 측에서 그렇게 시키고 유도하는 모양이군요.
0: 그렇죠. 저희
1: 그죠?
0: 학생이 사실 국제적으로 엄청 많이 활동하니까 영어는
1: 그러니까요.
0: 연습을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좋은 점이 혹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제가
1: 한국말로.
0: 네, 일단 그뭐 처음에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했는데 질문 많이 던지는 걸로 지금 많이 훈련시켰고
1: 예.
0: 그래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손 들고 제가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국어로도 할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 수업 내용을 첫날 하는 것에 이렇게 도움 많이 되죠.
1: 한국어를 이제 정말 잘하시네요.
0: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거 소리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선생님 특히 발음에 정말 이렇게 집중 많이
1: 중요하죠.
0: 하시니까.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도 이렇게 많이 연습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한국어 배우기는 했어요.
1: 어떤 이상한 한국어?
0: 제가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사
1: 예.
0: 때부터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1: 예.
0: 시작했는데, 그래서 판소리를 연구하겠다 마음 먹고 나서 제가 좀더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판소리 위조, 판소리 단어 위조로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번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봉사하고 싶다.
1: 봉사.
0: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흔하게 알고 있는 봉사는 제가 그때 몰랐고, 제가 알고 있었던 봉사는 신봉사밖에
1: 신봉사.
0: 없었으니까, 아니, 그걸 왜? 이해를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나는 좀 너무 한쪽에서만 한국어를 배웠구나라는
1: 네.
0: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류음악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공부하고 전통과 창조성 연구로 박사하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된그 과정을 이제 풀어봤고 동시에 정말 실기 체험으로 시작한 게 레슨을 쭉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 후로 이제 다양한 공연 활동, 일종의 판소리 연주자로서의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거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저기 있더라고요. 2021년 국악 콘서트. 이건 어떤 공연이었죠?
0: 2021년에는 그 다다음 아마 그 국립국악원에서 저희 남도에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 기억이 나는데,
1: 예.
0: 다다음이란 개념이 이야기도 나누면서도 소리도 이렇게 하는 공연이었는데, 저기서는 저희 선생님, 민혜성 선생님하고 같은 선생님 제자이신 마폴로를 지금 카메룬 출신 그 소리꾼이 따로 계시는데, 저희 세명 같이 이렇게 공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1: 그리고 바로 2002년 후인 2023년 마이 판소리 공연에는 국적이 서로 다른 네 명이 함께 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혜성 선생님이 정말 그 지금 외국인을 제자 좀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소문이 좀 나서 그런지는
1: 아무튼
0: 모르겠지만,
1: 판소리 국제화 하면 민혜성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독일, 영국 국적, 뭐 마프로리 씨는
1: 카메룬.
0: 카메룬 출신. 뭐그 다음에는 그 가랑스 카샬이란 분이 계신데 프랑스 출신이고, 같은 프랑스 출신이신 빅토린 블라보 씨까지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공연
1: 네 명이서.
0: 또 저희 사실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어떤 구성으로 하는지가 매번 살짝은 바뀌기는 하지만
1: 예.
0: 저희 네 명도 있고, 뭐그 다음에는 뭐그 다음 해에 공연했을 때 마호르 말리셰프르까지 그 이란 출신 제자도 이렇게 생겼고, 최근에 작년부터 그 지금 새롭게 시작하신 뭐 말라이시아 출신, 중국 출신, 미국 출신, 영국 출신 이렇게 새로운 제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외국 분들 가운데 우리 민요나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판소리 배우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졌군요.
0: 저희 뭐 모르겠어요. 저희 너무 이렇게 티나게 즐겁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도 좀그 즐거움 같이 느끼고 싶은 사람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 2년 전에 그 세계 반소리 협회도 생겼거든요.
1: 세계 판소리 협회.
0: 네,
1: 하하.
0: 그래서 반소리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긴 그런 그 단체인데, 저기서도 아주 활발하게 뭐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수업도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뭐
1: 예.
0: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0: 알리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 올해 초에 안나 예이츠가 해설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 이런 공연을 하셨어요.
0: 네.
1: 우선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이 뭐예요?
0: 그래서 보통은 지금까지 전해왔던 판소리 이야기는 다섯 개, 뭐, 흥부가, 심청가, 수군가, 접벽가, 춘향가, 이렇게 지금 전제하는데, 원래는 12바탕이었는데, 뭐, 지금 그게 사라졌고, 전해온 게 다섯 바탕인데, 그 중에 제일 뭐, 임팩트 있는 신들이, 뭐, 오페라의 아리아, 개념처럼 눈대목이라고 이렇게
1: 그걸
0: 하는데,
1: 눈대목이라고 불러요?
0: 네. 그래서
1: 오.
0: 그런 눈대목, 그 다섯 바탕 다 사실 성격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도 직접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저 스스로한테 과제를 주면서 하나씩은 배워보자. 그렇게 해도 시작은 했고 그래서 그런 성과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1: 그러니까
0: 이렇게
1: 간단히 오페라
0: 기획했습니다.
1: 아리아랑 똑같은 말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다섯 바탕의 눈대목은 딱 하나에 대해 하나씩 있어요? 아니면
0: 아닙니다.
1: 몇 가지씩 있어요?
0: 근데 그건 다 다르게 있긴 한데, 한 4, 5개 정도는 적어도
1: 한 바탕에
0: 한바탕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1: 한
0: 같습니다.
1: 바탕당 네다섯 개면 합하면 한 20개, 25개가 눈대목이 있는 거군요.
0: 네.
1: 안나 예이츠가 해설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에서는 한번 공연할 때몇 대목 정도를 하게 됩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다섯
1: 다섯
0: 바탕이니까
1: 바탕이야?
0: 딱 다섯
1: 하나씩,
0: 대목,
1: 하나씩.
0: 하나씩만, 네, 했습니다. 네.
1: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0: 근데 그것도 기분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1: 인생
0: 같습니다.
1: 희노애락이 다
0: 네,
1: 있으니까.
0: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 대목도 이렇게 꼽는 이유는 뭐 제가 사실 그 앞에 그 부제가 있었거든요. 상상 속 그림을 찾아서.
1: 상상 속 그림.
0: 그림을 찾아서. 그래서 저희 지금 반소리를 들으면 현대 관객들이 그 들으면 사실 이해가 잘안 돼서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상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뭐좀 시각적인 요소가 강한 눈대목을 좀 선곡을 했고, 저도 사실은 지금 10년밖에 안 배웠으니까 제 능력으로 가능한 눈대목을 선택했으니까 다시 더 좋아하는 대목은 제가 못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2: 그때여 흥부가 셋째 박을 한번 다 보내니. 또한 통을 들여

0: 그러니까 그 판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만한 그런 대목. 그걸 이제 공연하신 건데,
1: 네, 맞습니다.
0: 그 중에 한 대목도 조금 들려주셔야죠. 뭘 고르셨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서 고수분도 안 계시니까 아주 짧게만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흥보가 중 셋째 박. 그래서 사실 박을 저희 널리 알고 있는 박은 돈과 쌀이 나오는 그 박인데 그 뒤에선 두 번째 박에는 여러 가지 비단이 나오는 게 있고 셋째 박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흥부집을 완전히 좋은 집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까 제가 그 부른 그 이별가는 좀 느린 진양조 장단이었으면 그 반대로 여기서 판소리에서 제일 빠른 희머리 장단.
0: 휘머리 장단.
1: 좀 차이 보이게 좀 한번 선택해 봤는데.
0: 그러니까 흥부가 중에 세 번째 박타는 장면. 예, 휘머리 장단.
1: 시렁시렁시렁시렁 박이 번쯤 벌어진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근수근. 대짜고 된 놈, 소짜고 된 놈, 끌뜬 놈, 호미 뜬 놈, 멍치 뜬 놈, 가래 뜬 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 나오더니 흥부집을 지난 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아유, 소리가 좋으시네.
1: 아닙니다.
0: 이제 그 안나 예츠가 해설하는 이런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1: 이번에 그 처음으로

0: 또 발표해 했는데 준비 시간은 총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로 일하다 보니까
1: 예.
0: 본업에 그래도 일단 집중을 해야
1: 그렇죠.
0: 되고 이 눈대목은 아리아인 만큼
1: 네.
0: 배우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1: 제일 어려운 대목.
0: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안식 학기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하나는 준비할 수 있었고요.
1: 아.
0: 그래서 천천히
1: 천천히
0: 준비되는 대로는
1: 도입혀서.
0: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1: 네,
0: 걸로
1: 알겠습니다.
0: 네, 합니다.
1: 기대하도록 하고요.
0: 맞습니다.
1: 자, 학자로서 지금 판소리의 어떤 세계적 위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0: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판소리와 국내에서 바라보는 판소리에 좀 차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뭐 국악이 올드하다, 촌스럽다,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없거든요.
1: 없겠죠.
0: 그래서 그냥
1: 신선한 새로운 음악 그런 거겠죠.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이 판소리 워크숍도 다니고 아니면 그냥 즐기면서 듣는 관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 정말 15년 동안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 K박스 페스티벌이란 곳에서는 그 운영하시는 에르베 페조디에하고 한유미 부부신데 뭐 번역도 하시고 막그 연구도 하시는 분이신데 저기서 항상 공연 전에도 판소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도 같이 넣으신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저기 프랑스에서 지금 공연을 판소리 공연 보러 가면은 추임새가 서울에서 보는 판소리 공연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1: 추임새가 더 좋아요?
0: 추임새. 네.
1: 더 좋아요?
0: 그 즐기는 방법을
1: 하하.
0: 훈련 받아서 10년 넘게 훈련을 받아서 이
1: 예.
0: 판소리를 즐길 줄 알고 좀이 특히 판소리는 좀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즐길 만한 예술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뭐 보통 한류도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그 한국의 대중매체를 이렇게 일단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유일한 관객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반소리를 들으면 특히 유럽에서 듣고 싶으면 한 대목씩만 듣고 싶진 않고 아예 완창으로도 듣고 싶고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 8시간 다 듣고 싶다.
0: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문화
1: 예,
0: 즐기고 싶은
1: 알겠습니다.
0: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1: 물론 수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죠?
0: 근데 많지는 않은 만큼은 열정적인
1: 그러니까
0: 분들
1: 소수의 매니아층은 매우 열정적이다.
0: 네.
1: 그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훨씬 판소리를 즐기고 열정적으로 또 이거는 아주 고루하다라는 인식 없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건 해외다.
0: 네.
1: 국내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적다.
0: 그쵸. 뭐, 요즘은 확실히 이 국악에 대한 팬층도 요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 국악의
0: 그래서.
1: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악인들도 많아지니까요.
0: 그쵸. 뭐, 특히
1: 네.
0: 창극을 보면은 인기가
1: 예.
0: 엄청나고, 저기서 지금 국립 창극단 공연을 보고 싶으면 적어도 한두달 전에
1: 맞아요.
0: 예약을 해야,
1: 매진됩니다,
0: 네,
1: 매진.
0: 매진되니까, 두달 전에 뭐가 예약을 해야 뭐가 공연을 볼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이 많은 국악인들의 노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성과가
1: 그럼요.
0: 보이고, 예, 있고, 근데 해외에서는 일단 그 선입견 한번 극복해서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이 또한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0: 싶습니다.
1: 독일, 영국 양쪽 국적이니까 독일이나 영국의 전통 음악들의 역사적인 어떤 그 흥망성쇠, 부침도 또좀알거 아니에요?
0: 네, 저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저도 이 판소리 연구하고 나서 제가 저 스스로의 문화도 다시 뒤돌아보게
1: 그랬겠죠.
0: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뮌헨 남쪽의 작은 농촌에 자랐는데 저기서 그 전통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담겨 있거든요.
1: 독일의 전통 음악도 있어요?
0: 네, 그뭐 사실 독일 전체로도 독일이란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뭐한 200년도 안 되는 그런 역사다 보니까 바이에른이란 지역, 제가 자랐던 지역에서는 그 원래 따로의 나라였고 바이에른의 문화가 좀 특이하고 이 바이에른의 음악이나 뭐 사투리 아니면 그 전통 의상 이러한 것이 그

0: 그 농촌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예수님의
1: 예.
0: 탄생을 극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경연으로 사투리로 또 했고,
1: 일부러 사투리를 써서,
0: 일부러 사투리를 써서 그것들 귀에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1: 예.
0: 했고, 뭐그 저기서 부른 노래도 이런 그 전통 민요의 성격도 이렇게 담아 있는 민요도 부르게 되고, 뭐그 마을 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저기 가면 모든 마을 사람들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음악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1: 사투리도
0: 네,
1: 하고,
0: 사투리도 하고,
1: 일부러 부흥시키는 거군요.
0: 그 일부러가 아니라 제가 자랐을 때는 이미 기념당연한 그런 요소가 되었는데, 제가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2차 세계 대전 때는 뭐 나치들이 전통 문화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이 나치의 개념을 이렇게 좀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걸, 네,
1: 홍보수단으로.
0: 홍보 수단으로 전통 문화를 이렇게 많이 활용했다 보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통 문화를 외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문화를 즐기면 너는 나치다란,
1: 나치가
0: 네,
1: 떠오르니까.
0: 그런 개념이 있었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예 완전히 단절됐었다가, 그 70년대 때 뮌헨 올림픽이 있었는데, 72년에. 근데 그때는 브랜딩이 필요해서, 아, 그럼 우리 지금 뮌헨에 있다 보니까 이 바이에른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전통 의상도 이렇게 다시 입게 되고, 그때부터 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전통 문화를 긍정적인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1: 알겠습니다.
0: 생겨서, 뭐그 30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다 보니까 제가 자라면서 이게 이미 너무 당연한 그림이
1: 알겠어요. 아,
0: 되었습니다.
1: 독일의 또 독특한 역사네요.
0: 네.
1: 전통 음악, 나치, 그래서 한동안 없어졌다가
0: 네.
1: 뮌헨 올림픽 계기로 다시 부활.
0: 네,
1: 아,
0: 그래서
1: 재밌네요.
0: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 전통 문화가 아직 많이 단절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입견이 아직 존재하지만, 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활이
1: 그러니까요.
0: 있었으니까
1: 있었으니까.
0: 한국에서도
1: 할수 있죠.
0: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1: 그리고 아까
0: 싶습니다.
1: 얘기했듯이 요즘 국악인들이 그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0: 그쵸, 그럼요.
1: 자, 이 판소리를 조금 낯설어 하는 분들한테
0: 네.
1: 판소리 즐겁게 즐기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0: 일단은 현장에서 봐야,
1: 현장에서 봐라.
0: 네, 그 관객과의 시너지가 아주
1: 그렇죠.
0: 중요하거든요. 뭐 춤새는 직접 넣지 못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춤새 넣는 것을 보면은 그 에너지 전달이 같이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거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사실 소규모 공연장이 제일 좋습니다.
1: 작은 공연장에서
0: 네,
1: 직접
0: 작은
1: 봐라.
0: 저기서는 그 가까이에서 볼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춤새를 넣고 싶다, 근데 아, 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은 한 문장이 끝날 때쯤 이 소리꾼들이 보통 뭐 이렇게 보채를 들거나 뭐 다른 손을 올리거나 양손을 올릴 그런 발림이 있거든요. 딱이 타이밍에 춤새를 넣으면 얼쑤 좋다, 뭐그 시간이 모자라면 어이, 그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쥔새를 억지로 넣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넣으면 좀더 즐겁게 반소리를 경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냥 감상이라기보다 체험해 봐라는 뜻이네요.
0: 그쵸.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이 정말 반소리를 아는 관객들이랑 같이 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느끼고,
1: 알겠습니다.
0: 네. 정말 좋습니다.
1: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안나 예이치 교수를 국악을 판소리를 접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이렇게 소개했는데
0: 네.
1: 본인에게 있어서 판소리란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과제.
0: 과제입니다. 네. 저는 궁금증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궁금증이 사실 뭐 현대 판소리에 대해 뭐 어느 정도로 이해됐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계속 다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깊이 팔수록 더 이렇게 알고 싶은 게
1: 그렇죠,
0: 많으니까
1: 그렇죠.
0: 끝날 때까지,
1: 알겠습니다.
0: 네, 연구할 것 같습니다.
1: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기적으로도 그렇고.
0: 네, 실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연구할 만한 주제가 더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한테는.
1: 평생의 과제가 됐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 과제, 숙제, 다 잘 해내.

0: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좋은 공연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판소리를 더 고루하다고 생각하고 낯설어한다. 이 대목이 저의 귀에 꽂히는군요. 한 번쯤 작은 판소리 공연장 찾아가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들길 넣었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0: 차오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웅입니다. 한국이 낳은 걸출한 산악인이 참 많죠. 근데 오늘 초대한 분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만 18살 때부터 히말라야 8000m 넘는 고봉들을 등정했는데 특히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새로운 암벽 루트 이런 걸 또 개척한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8개를 잃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에는요 패러글라이딩으로 무려 2400km 히말라야 횡단 세계 최초로 또 성공하신 분이기도 하죠. 작년에는 장애인 청년 2명과 함께 5500m가 넘는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등정에도 성공하셨다는데요. 자, 박정헌 산악대장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작년에 갔다 오신 그 칼라파타로
1: 네.
0: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저도 갔다 왔거든요.
1: 네네. 어휴, 대단하십니다.
0: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 한, 그, 또, 저, 올라갈 때는 한
1: 네.
0: 세 걸음 걷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1: 마지막 100m가 제일 힘들잖아요,
0: 그죠?
1: 거기 바위 지대가.
0: 예.
1: 네,
0: 거길
1: 고생하셨습니다.
0: 장애인 청년과 갔다 오셨어요?
1: 네네.
0: 어떤,
1: 시각장애가 있는 은채라는 친구하고 태연이하고 이렇게 이제 두 친구인데요. 뭐 지체장애가 있긴 한데, 태연이라는 친구는 이제 수영 선수기 때문에 그나마 되게 잘갈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근데 은채는 워낙 시각이 한20% 정도? 뭐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힘들게 올라간 건
0: 그렇죠.
1: 사실입니다.
0: 옆에서 누가 계속 잡아줘야
1: 네,
0: 되잖아요.
1: 그럼요.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특히 이제 빙하지대를 지날 때가 가장 이제 힘들고,
0: 미끄럽고.
1: 예, 그 바위들이 이제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힘들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생긴 대로 밟아라.
0: 생긴 대로
1: 네.
0: 밟아라.
1: 이제 지면이 이렇게 울렁불렁하면 사람들은 막 피해가려면 힘을 더 들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생긴 대로 밟아줘라. 이렇게 해서
0: 예.
1: 정상까지 무사히 갈수 있었죠.
0: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만들어 성사가 되게 됐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1: 거기
0: 등정하기로.
1: 이제 그 단장님이 계신데요.

0: 그 단장님이 원래 계속 그 행사를 진행해 온 거예요.
1: 장애인과
0: 예,
1: 함께?
0: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좀 맡아서 이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1: 예.
0: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지리산도 천왕봉까지 갔다 오고, 천왕봉을 가면 저는 정상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갈라파타라를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1: 알겠습니다.
0: 예, 갈수 있었죠.
1: 뭐, 그 정도 준비했으면 비장애인들보다 더잘 갔겠네요.
0: 예, 그럼요.
1: 자, 제가 만 18세 때부터 히말라야 8,000m 넘는 고봉을 등정하셨다.
0: 네.
1: 만 18세 때첫 번째 올라간 게 어디였습니까?
0: 첫 번째 초유라는 이제 8,201m의 산인데요. 사실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울면서 돌아왔던 산 중에 한 곳입니다.
1: 정상 성공 못했어요?
0: 네네. 처음 갔던 원정이었는데, 제가 보는 눈앞에서 세르파 사다라 그러죠. 이제 죽는 모습을
1: 아이고.
0: 못 깨겠고요. 사실 저희 친구도 한명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저희가 정말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첫 경험이었는데 되게 아픈 경험이었죠.
1: 근데 만 18살짜리를 그 팀에 누가 껴줬어요?
0: 그때
1: 산하고
0: 이제
1: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된
0: 저희
1: 겁니까?
0: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일찍
1: 중학교
0: 시작을 했죠.
1: 어디서요?
0: 와룡산이라는 저희 이제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었지만은 삼천포에 있는 바로 저희 집 뒤에 있는 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암벽장이 저희 집 뒤에 있는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시작을 할수 있었고 좀 그때 호기심이 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정을 캐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산을 올라가는 바위를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인간이 저런 곳을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넌지시 한 말을 건넸다가 완전 꼬임에 빠졌죠, 뭐.
1: 어떤 꼬임이에요?
0: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거죠.
1: 그건 이제 그냥 산 오르는 게 아니라 암벽 등반.
0: 예, 첫 시작이 전 암벽 등반으로 시작했고,
1: 중학교 때부터.
0: 예.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지리산에 있는 칠성 계곡이나 백무동 계곡에서 빙벽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설악산까지 와서 또 클라이밍을 할수 있었죠.
1: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원정대 팀한테도 저런 젊은이가
0: 네.
1: 있다. 이게 이제 알려진 거군요.
0: 그러면서 이제 뭐 선배님들이 세 가지 조건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1: 뭡니까?
0: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서는. 그때 저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발탁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1: 네.
0: 예. 네. 그게 저희는 뭐 리더면 돈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대원은 기술과 그러니까 자기 체력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당연하죠.
0: 예.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서 내가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는
1: 그럼요.
0: 제가 팀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1: 물론이죠.
0: 발탁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매일 사실은 뭐한 20km? 뭐 기본으로 하루 20km 정도씩을 뛰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발탁이 되게 된 거죠.
1: 대원으로 뽑히게끔.
0: 네네.
1: 그럼 8,000m 넘는 봉우리 정상까지 첫 성공은 어디예요?
0: 첫 성공이 이제 안나푸르나라는 산이었죠.
1: 안나푸르나. 한국인 최초였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앞에 있는 기록도 있다고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정상에 갔다는,
1: 그죠.
0: 예,
1: 어몽길,
0: 공식적인 기록으로
1: 어몽길
0: 봤을 때.
1: 대장보다 더 먼저. 그죠?
0: 네. 안나푸르나는 상당히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선배분이, 제가 같이 다닌 선배분이 제대하기도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갈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또 제대하기 전에 또 운동을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참 행운이었죠. 제첫 8,000m였지만은 안나푸르나 남벽은 히말라야는 남쪽 벽들이 되게 힘들어요. 에베레스트 남쪽, 남서벽, 그다음에 뭐 로체 남서벽 이런 벽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고 보면 돼요. 평균 경사도가 그런 곳이 한 70도 정도 되는 이런 벽이거든요.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노말적으로 봤을 때한 35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벽들이 남쪽에 위치한데, 그래서 그 안나푸르나 남벽을 저희 이제 그때 경남사랑연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첫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탁이 돼서 가게 되고, 아쉽게도 저희가 그때 12명이었는데, 제일 막내였던 제가 결국 정상에 가게 된 거죠.
1: 혼자만?
0: 그것도
1: 나머지는
0: 이제
1: 다.
0: 세 명의 세르파와 같이 그때 제가 뭐 이런 글들을 썼었는데.

0: 너무 많이 봤고 이렇게
1: 네.
0: 가는 그 산행 자체가 사실은 아, 이런 산행을 좀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첫 원정이어서 사실은 그 원정이 끝나고 그세 명의 세르파도 첫 8,000m였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랬어요.
0: 세 명이 사실은 너무나 참 환상적이고 즐거운 산행이었지만은 저는 그때도 좀 동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1: 아.
0: 빨리 내려오게 됐는데 산이 멀어질 때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낙석에 맞아서 안경이 날라가 버려서 매일 밤새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1: 예. 근데 그 안나푸르나를 그러니까 암벽으로 가신 거예요?
0: 네, 이런
1: 그냥 걸어서가
0: 계곡들은,
1: 아니고?
0: 네, 걸어서는 갈수 없는 곳이죠. 평균경사도가 한 70도
1: 글쎄요, 아까
0: 이렇게
1: 그러셨잖아.
0: 나오니까요.
1: 그리고 그게 이제 94년이고.
0: 네, 그때도 제 나이가 불과 뭐 20대 초반의
1: 그죠?
0: 나이였으니까요.
1: 그다음 바로 그다음인 95년에 에베레스트도 아까 말씀하신 남서벽으로 도전하셨다.
0: 네. 그 이제 세개 프로젝트 중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95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어우, 그것도 끔찍했어요. 마지막 8,350에서 캠핑을 하는 마지막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남서벽은 완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에요.
1: 그렇겠죠.
0: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져다가 로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8,350 밑에 있는 힘든 크랙이라는 아주 90도에, 90도도 넘죠. 그 벽을 올라가야 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남들이 내가 잘려 그러면 장비하고 산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원조들은 짐만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8,350 텐트 사이트도 텐트가 쳐지는 게 아니고 텐트를 걸쳐놓은 거예요. 로프에 매단 상태에서 걸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힘든 크랙을 통과하지 못해서 대부분 원정이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그때 시도였던가 그랬거든요.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남서벽 8,350에 텐트를 치고 아, 운이 그때는 또 따랐어요.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었는데 운이 따른 건 이제 그 전에 시도했던 일본 팀이 있었거든요. 일본 팀을 초청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제 이뭐 노래방까지 가게 됐는데 노래방에서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브리핑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래방에서 마지막에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야 거기 우리 두고 온 산소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딱그 생각을 하고 파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산소통을 옮길 수도 없어요. 아주 누굳거든요. 네 통이 하나도 쓰지 않은 산소통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면할 때 보통은 산소가 많이 못 찌고 가니까 0.5 정도밖에 틀어놓지 않거든요.
1: 근데 이제 많이
0: 완전히 3, 4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밤에 이제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어우,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걸 그때
1: 그렇군요.
0: 느꼈습니다.
1: 아니, 근데 남들은 다 걸어서 가는데 왜 그렇게 벽을 도전하십니까?
0: 근데 그게 제가 초유부터 시작해서 항상 벽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곳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1: 하지만 몇배 힘들잖아요.
0: 그럼요. 근데 테크닉한 기술을 이제 구사하는 그 자체가 약간 묘미가 있는 거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1: 그리고 아까 안나푸르나를 그세 명의 그 셀파 도움을 받은 걸 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셀파 도움 없이 97년에 난가 파르바 도전하셨죠.
0: 네.
1: 그땐 진짜 셀파 아무도 없었어요?
0: 네, 그때는 세르파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반도 제 혼자 했어요.
1: 혼자?
0: 네, 단독으로 했었는데, 난가파르바에서 이제, 그때 제가 또좀 심취했던 게 문나이트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는데, 달을 보면서 밤에만 등반하는
1: 호호.
0: 아주 이색적이죠. 뭐 남들은 보면, 어우, 너무나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 적막 속에 혼자 그, 이 쇠소리가 나잖아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들. 아, 이 소리가 너무나 밤에 울리는 경쾌하고, 그리고 이 별을 보면서 걷는 것 자체가 너무 몽환적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1: 글쎄.
0: 사람들은 낮에 움직이지, 밤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저는 밤에는 자요, 낮에는. 밤에만 움직이는 거죠. 그때 잠깐 제가 문나이트 클라이밍에 매료돼서, 근데 그때도 마지막 캠프 7,400에서 정상 공격을 출발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제가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그래서 혼자서 난가파라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했었는데, 근데 시도할 때 출발하려 그러면 바람이 샥 불면 텐트에 팍 눈보라가 치거든요. 막상 그 눈보라가 너무 겁난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결국 두 번을 실패하고 세 번째 제가 갈 때는 그때 이제 충대의 난가파르밭 원정대의 멤버가 경수라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둘이서 이제 가니까 참 이게 혼자 가는 거하고 둘이 가는 거하고 세명 가는 거하고 네명 가는
1: 아니,
0: 거하고
1: 우선 그 짐을 드는 수 있는 양 자체가
0: 정상을
1: 제한이군.
0: 갈 때는 짐을 안 가져가요. 물만
1: 아,
0: 가져가니까.
1: 마지막 도전
0: 네,
1: 때는?
0: 마지막 도전 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가니까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혼자는 등반이, 단독 등반이라는 게 되게 심적으로
1: 예.
0: 많이 힘들어요.

0: 이 산악 용어에 등로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등로주의가 뭘 말하는 겁니까?
1: 산을 어떤 개수로 계산해서 이제 등정을 목적으로 가는 걸 등등주의라 그러고요.
0: 예.
1: 정상에 오르는 목적으로 가는
0: 그렇죠.
1: 걸. 근데 등로주의는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루트로 정상에 올랐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0: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루트 이런 거.
1: 예. 그렇죠.
0: 뭐 그 암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1: 네, 네. 그런 곳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걸 이제 거기 빠지면 사실은 헤어나오기가 좀 힘들죠.
0: 그 그냥 일반 등정주의보다는 훨씬 위험하지만 그러나 훨씬 쾌감도 있는.
1: 네, 쾌감은 이런 뭐 말할 수도 없지만 마약과도 같은 건데.
0: 그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새롭게 개척하신 그런 루트도 많이 있죠.
1: 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약간 이게 이제 산을 그런 쪽으로 이제 추구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길을 만들고 싶어 해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의문 선배님들에게 많이 던졌던 질문이 한국의 히말라야는 어디 있느냐?
0: 한국의 히말라야.
1: 네.
0: 코리안 루트. 이제,
1: 네.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인들이 첫 등정을 하잖아요. 그다음 뭐 K2는 이태리가 등정하고 뭐 마나슬루는 일본이 하고 이러면서 그 기념 뭐 50주년이 된다든지 100주년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마치 자기네 산처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세울만한 산이 역사는 많은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한국의 코리안 루트를 8000m에 그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하나를 내야 되겠다고 몇 년 동안 좀 고심을 했었어요. 그 루트를 찾았고.
0: 그래서 어디를 도전하셨어요?
1: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항상 정말로 천정에 붙여놨거든요. 누워서도 보이게끔.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좋은 기회에 제가 2002년도에 도로공사에 있으면서 시샤팡마라는 티벳에 있는
0: 시샤팡마.
1: 예.
0: 예.
1: 8000m 봉우리 중에 제일 낮은 산이에요. 근데 그게 또 남서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남서백에 루트가 되게 많은데 딱 중앙에 라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라인이. 그 비어 있다는 건 제일 어려운 루트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0: 남들이 못 가는.
1: 예. 너무나 매력적인 루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쫙 꺼서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2년도에 출발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때가 5월 5일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제가 오랫동안 파트너를 했던 이제 죽은 후배가 있거든요. 그 후배하고 같이 마지막 캠프에서 잠을 자고 사실은 마지막 캠프에서 잠을 잘 때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갈 때는 잠을 못 자요.

0: 두려움이 내일 과연 내가 다시 이
1: 성공할
0: 텐트로
1: 수 있을까?
0: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밤을 설치한 다음에 아침에 다행히도 길을 찾아서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상에 도달을 했죠.
1: 코리안 루트 성공.
0: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코리안 하이웨이라고 이제 이름을
1: 코리안 하이웨이.
0: 예, 그때 이제 도로공사 이름을 붙여서
1: 도로공사에 재직하고 계실
0: 네네
1: 테니까.
0: 그래서 코리안
1: 바로 요
0: 하이웨이.
1: 사진이
0: 예,
1: 그때
0: 맞습니다.
1: 그죠?
0: 이게 이제 그 가장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 바위 구간을 이제 이 굴라를 올라가면 강년용이라는 후배와 같이 이 코리안 하이웨이를 이제 개척한 거죠. 지금 여기 로프 있죠?
1: 네.
0: 저기 있던 로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가다다란 로프에 생명을 맡기고 올라가는 거죠.
1: 등로주의라는 게 특히 또 새로운 루트로 성공했을 때가 더 기념비적인 거로군요.
0: 그건 이제 자기만의 산을 가지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발자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또 거기에 또 코리안 그 이름을 붙여줘요.
1: 그렇죠.
0: 그건 이제 가면. 그래서 그게 한국인의 또 숙제였기도 하고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그 운명의 촌라체.
0: 네.
1: 정상등정은 성공하셨죠?
0: 네, 촌라체는 성공했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그 증표를 남길 수가 없었죠.
1: 어쨌든 성공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0: 네.
1: 후배 한 명과 오다가 크레파스에 빠졌다고요.
0: 네.
1: 그 촌라체 사진이 이겁니까?
0: 네,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촬영하면서 재현했던 곳인데요.
1: 아, 요건
0: 알프스에서.
1: 재현.
0: 예, 실제로
1: 크레파스 재현.
0: 네, 이제 촌라체의 크레바스는 K2에 있는 발토르 빙하가는 깊이가 한 250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상부기 때문에 한 여기가 5,800 정도 가까이 되는 높이인데 이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한 2m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넘어온 다음에 이제 후배 강식에게 야 조심해 이 순간
1: 떨어졌어요.
0: 네, 크레바스 속으로 이미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추락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밝혀진 건 아이젠 밑에 이게 스노우볼이라 그러는데 눈이 차거든요. 그걸 이제 털어줘야 되는데 피켈로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데
1: 안 털었구나.
0: 귀찮으니까 너무 힘들죠. 뭐 사실은 촌라체를 3박 4일 동안 오른다는 건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산이죠. 뭐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제가 촌라체라는 산을 택했던 이유도 그동안에 제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안나푸르나를 오르고 단독 등반을 하면서 했던 제 경험들을 어딘가 이제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후배와 둘이서 이제 이 촌라체 북벽을 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착오라는 게또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하나를 간과하지 못한 건 겨울에 그 벽을 보지 못한 거였어요.
1: 겨울에
0: 예, 그렇지만은 저는 또 겨울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1: 하하.
0: 겨울에 해가 들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해가 들지 않으면 촌라체 북벽은 실제로 겨울에 3개월 동안 해가 안 들어요. 예.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15도 정도 더 낮는 거죠.
1: 그렇겠죠.
0: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1: 그런데 아무튼 그걸 뚫고
0: 예,
1: 정상을
0: 그렇게
1: 갔다고
0: 해서 이제
1: 했어요.
0: 3박 4일 동안 뚫고 내려오면서 후배가 이제 23m를 추락하고 그 순간 추락할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피켈이라 그러는데 얼음 지팡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얼음 바닥을 내리쳤죠.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끌려가면서 제동이 된 거고. 근데 그것도
1: 아니었으면 둘다 빠지는 건데.
0: 그건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죠.
1: 그렇죠.
0: 눈을 떴을 때 제가 너무 놀랬던 건제 자리가 이 크레바스 지금 선생님과 제 정도의 간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머리가 전부 다막 하늘로 솟는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1: 그러니까 또 자일로 연결돼 있는
0: 네,
1: 거예요. 그리고
0: 23m를 연결돼
1: 후배는
0: 있고,
1: 23m 밑에 떨어져 있고
0: 네.
1: 그 체중을 자일 하나로 버티고 있고.
0: 네, 그 순간 사실은 저는 5번 척추의 3분의 2가 다 함몰돼 버렸고요.
1: 아이고.
0: 오른쪽 어깨가 탈골됐고, 여기는 뭐 머리는 깨진 상태였고,
1: 하하.
0: 후배 강식도 떨어지면서 그 불규칙, 크레바스는 불규칙하잖아요. 떨어지면서 참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한 다리가 부러 뜬 걸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배도.
1: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0: 예.
1: 부러졌군요.
0: 그러니까 이 그때 사람의 상태라는 건 정말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걸려서 그 크레바스를 탈출할 수 있었죠.
1: 어떻게 끌어올렸어요?
0: 제가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그 등간기라 그러는데 로프를 타고 오르는 기구가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씩 움틀대면서 위로
1: 후배가 올라온 거예요.
0: 된 거죠. 근데 제가 피켈로 그 로프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갈비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 자체도
1: 와.
0: 예, 정말 고통이죠. 안전벨트는 또 조여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크레바스를 탈출한, 탈출하면 뭐예요?
1: 아니, 그러니까요.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어떻게 와요?
0: 2박 3일 동안을 기어서.
1: 예,
0: 다시 민가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1: 자, 정말 구사일생이었네요.
0: 예,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아마 제 혼자였다면 그냥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나를 놔버리면 죽어요. 나를 놓는다는 그냥 아, 나 그냥 여기서 잘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체온증에 와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정말로 2박 3일 동안 폭설 속에서 기어서 민가에 도착을 할 수 있었죠.
1: 자, 바로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 8개?
0: 예, 저는 이렇게 이제 8개 손가락과 24군데의 상처를, 이런 상처들, 막, 안 뗀 데가 없잖아요.
1: 예.
0: 이런 24군데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후배는 아쉽게도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전부 드만이 28군데의 상처를 남기게 되죠. 뭐, 이게 수직에서 수평으로 제가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저는 계기가 됐다고
1: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손가락 뭐 잃고, 그 다음에 이제 8,000m 이상 고봉, 그, 특히 암벽으로 오르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0: 네, 그,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제 노멀 루트로, 그냥 쉬운 루트로 8,000m 14개봉을 해라. 근데 저는
1: 남들 이미. 가는데요.
0: 네. 근데 이미 저는 제 DNA가 뭐,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고 이후에 2년 동안 되게 좀 힘들었어요. 상실감이라는 게 이런 말을
1: 이제 뭘
0: 없었고.
1: 도전해야 하나?
0: 예, 그것보다 이제 제 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노말루트로 산에 가기는 싫고, 이러면서 이제 한 2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죠.
1: 그러다가,
0: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실크로드를 횡단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실크로드를 횡단했던 이유는 몸이 완전히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 곤도고라 패스라고 올라가면 히말라야가 보여요. 파키스탄 히말라야. 거기서 히말라야를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바로 내려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히말라야로 간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히말라야를 다시 복귀해 볼까를 생각했는데,
1: 예.
0: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비행하는 독수리들을 보면서 저 독수리들은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그렇죠. 그 무동력 있기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사용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제가 이제 그걸 94년도부터 이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패러글라이딩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한 상태였어요. 이제 우리가 할공비라 그러는데 할공비가 뭐 거의 10을 넘을 정도 있으니까.
1: 그게 10을 넘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0: 100m를 올라가면 1000m를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1: 아.
0: 근데 결국 지금은 뭐 20대 1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글라이드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죠.
1: 히말라야를 횡단해보자.
0: 네.
1: 그게 이제. 2,400km.
0: 네. 간단한 논리예요. 이제 새들이 어떻게 보면 대륙간 횡단을 하잖아요.
1: 예, 예, 예.
0: 히말라야도 그런 열기둥이 8,000m 이상까지 생겨 올라가요. 그럼 그 속에 그 열기둥을 이용해서 다음 열기둥으로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러면서 할공비를 이용해서.
1: 예.
0: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비행할 때는 실제로 108km를 날아가요.
1: 한 번에?
0: 네. 직선으로 그것도. 그러면 그날 비행한 거리가 200km가 넘어요.
1: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0: 보통 많이 걸릴 때는 5시간.
1: 한 번 떠서 5시간?
0: 네, 상상할 수 없죠.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비행하면서 그냥 바나나 까먹고. 비행은 좀 재밌어요, 되게. 예. 위험하기도 하지만.
1: 그래서 아무튼, 패러글라이딩, 또 바이킹, 저,
0: 네, 그 이제, 자전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히말라야 횡단은 패러글라이딩으로 했고요. 걷고 패러글라이딩. 그렇게 하늘에서 또 보니까, 아, 이 지상의 길들을

0: 또 다녀보면 물기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겠다 해서 두 번째 히말라야 횡단 때는 이제 강을 탐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지금은 이제 그걸 그레이트 히말라야 루트라 그러거든요. 그 루트를 통해서 히말라야를 걷고 강들을 탐험했죠.
1: 그러면 그때는 걷고 자전거 타고 카약하고
0: 네,
1: 이런 거는?
0: 카약도 하고 또 높이 올라갈 때는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근데
1: 다 동원해서.
0: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죽을 고비를 가장 많이 넘긴 건 카약이에요.
1: 물.
0: 네, 그건 제 전공도 아니지만은 이제
1: 예.
0: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 바부라는 에베레스트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온 후배가 있었어요. 그 네팔 현지인. 그 친구가 이제 카약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1: 예.
0: 친구의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위험한 길을 제가 한 100번 정도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네.
1: 그랬겠죠. 아,
0: 죽을
1: 그런데
0: 고비도 한
1: 아무튼,
0: 3번 정도 넘겼어요.
1: 그러니까 히말라야 2,400km 횡단이 모두 두번한
0: 네, 두분한
1: 거네요.
0: 거죠.
1: 그게 다 세계 최초인 거죠.
0: 근데 그한 사람은 없죠.
1: 그러니까. 자, 그 패러글라이딩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0: 두 탐험이 다 6개월이 걸렸어요.
1: 한 번에 6개월?
0: 예.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1: 와.
0: 이 힘든 탐험이에요. 6개월 동안을 텐트 생활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오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멤버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가장 힘든 건 사람이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오지라는 것들은 그때 제가 오지를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우리는 오지 카메라맨 그다음에 오지라는 많이 쓰잖아요, 말을. 근데 오지는 이런 거예요. 그 마을에 외부인이 아직까지 단한 번도 침범하지
1: 맞아,
0: 않은 곳.
1: 맞아, 맞아.
0: 예. 그걸 오지라는 걸 그때 알은 거죠. 제가 가는 곳이 다 그런 곳이었어요. 내리면 비행을 하다가 이거 떨어지잖아요. 산골에, 히말라야 산골에. 사람은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어떤 산골이든지. 근데 떨어지면 하늘의 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1: 거기
0: 네,
1: 원주민들이.
0: 원주민들이. 정말로 사방 5km 내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전히 어떤 사람이, 이거 신이 어떤 신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가장 귀한 손이면 뭐 콜라를 주거든요. 비행하고 내리면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럼 그 콜라를 주면 콜라를 촥 먹는데 재밌죠, 되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그런 맛에 또 히말라야를 또 가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 패러글라이딩 다녀오신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카루스의 꿈?
0: 예, 어마어마한 뭐 그랑프리상 3개를 수상했죠.
1: 아,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때는 드론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그 모든 화면이 직접 카메라를
0: 예,
1: 이렇게
0: 그때가 이제 항공 촬영의 시작이죠. 이게 이제 우리 파일럿이 한 명의 카메라맨을 태워서 촬영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보통 카메라가 한 3개 정도는 달고 다녔으니까요. 머리에 달고 그다음
1: 그렇죠,
0: 앞에
1: 그렇죠.
0: 달고 뭐 비행체에 달고 이러면서 정말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하라 그런다 그래도.
1: 맨날 암벽으로 8,000m 이상 이 수직의 세계로 가다가 그렇게 수평의 세계로 가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0: 사실은 이제 그 수직의 세계보다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렇지만 이제 색다른 경험이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다음 인간이 와, 이 인간이 창조해내는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들. 하늘을 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약간 3D예요.
1: 3D.
0: 예, 비행을 하다 보면 그 계곡과 이런 산들을 만날 때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 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참 신비롭죠, 그것들이.
1: 힘든 거로 따지면 수직 등반이 힘들어요? 수평 횡단이 힘들어요? 종류의 차이가 있겠지만.
0: 등반은 되게 힘들죠.
1: 그렇죠?
0: 예.
1: 수직이 더 힘들죠,
0: 예,
1: 사실.
0: 수직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반을 할때 이렇게 하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수직벽을 등반할 때는. 바위하고 대화하고, 그 얼음하고 대화하고. 근데 그러면서, 야, 이, 지금 우리가 피톤을 박는다 그러면, 야, 이거 들어가겠니? 이거 박고 나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바위, 이 벽에게.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등반을 할 때는 사실은 자연과 그 대화하면서
1: 그렇죠.
0: 그게 약간 심심하지 않아요. 행위 자체가. 어렵기는 정말 힘들죠. 그건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촐라체 같은 경우는 이 저는 구백강식도 마찬가지지만 동상이 되게 심한 경우거든요. 타박동상이라고 있어요. 타박동상. 타박상을 입은 상태에서 혈관이 소

0: 손상되고 그걸 얼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동상이에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손상되게 된 거죠. 벽은 이렇게 계속 이제 찍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죠. 얼음에 바위에 부딪히고
1: 타박상이 곧 생기는 네네네. 거죠.
0: 그래서 많이 절단을 하게 된 거죠.
1: 네. 그동안 올랐던 무수히 많은 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촐라침 삼박사입니까?
0: 네, 그럼요. 어디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1: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보니까 또 이게 세계 산악인들은 다 그 뭐 쓰리피크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의 제일 높은 봉우리 세 개를 하루 만에 오르는 거.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잖아요.
0: 네네. 그걸 챌린지예요.
1: 그걸 24시간 내에 다 올라갔다 내려온다고요?
0: 네.
1: 그게 가능해요? 한 사람이?
0: 예, 네, 가능하죠.
1: 어떻게 하셨어요?
0: 저는
1: 처음 시작이 어디서?
0: 사실은 이제 뭐 그 챌린지를 시도했던 건 그러니까 서양에 사는들하고 동양에 사는 좀 틀려요. 우리는 약간 도교 사상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산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도전적인 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챌린저들이 좀 유행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했던 이유는 이제 그때 그 영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어떤 방송사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여러 번 다니고 알프스를 가고 하면서 이 탐험을 할 때는 항상 누가 했는지 그 기록들을 찾아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때 이제 이 세 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제가 한국으로 이제 두 번째 히말라야 횡단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국을 탐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히말라야 이제 너무 많이 갔고 다 했고 그래서 바다로 카약으로 일주하려고 한국을 딱 찾아보니까 영국인 두 명이 한 거예요.
1: 아 이미.
0: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안 종주를 한 인물이에요.
1: 그 영국 사람이에요.
0: 예. 근데. 근데 또 이 기록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 쓰리피크가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그걸 제가 생각하고
1: 그때 TV 프로그램에 도전한 네,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0: 예, 예. 이제 그때 다른 어떤 프로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정상대 정상으로 한 거예요. 산은 내려올 때까지거든요.
1: 정상대 그러니까
0: 한라산 정상에서 설악산 정상까지 시간을 계산했던 거예요.
1: 24시간?
0: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산은 원래 하산할 때까지가 전부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출발해서부터 내려올 오색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23시간 그때 한 십몇 분 걸렸는데
1: 진짜 쓰리피크는 그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누군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역사를 그냥 남긴 거죠. 그렇게 해서.
1: 처음에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0: 한라산에서 출발해요. 근데 한라산이 땡 하면 이제 겨울에 이제 열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좀 일찍 열려요. 근데 겨울에 시즌에는 늦게 열리기 때문에 겨울이 그때 5시인가?
1: 새벽 5시.
0: 예, 그렇게 이제 열리면은
1: 어디서 출발했어요?
0: 저는 성판악이요.
1: 성판악.
0: 네, 성판악에서 출발해서 백록담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같은 곳으로.
1: 그 성판악에서 백록담까지 갔다 오는데 몇 시간?
0: 3시간 반 정도 걸리죠.
1: 아, 그게 돼요? 거의 뛰어다니시는 건데?
0: 네, 거의 뭐 트레일러닝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친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공항으로 태워주면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그때는 여수 와서 다시 여수에서 또 중산리까지 와서 중산리에서 천왕봉 오르고 다시 내려와서
1: 중산리에서 천왕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한 3, 4시간?
0: 네, 거기도 한 3시간?
1: 말이 됩니까? 아니, 저도 사실 성판악에서 백록담 가봤고요.
0: 네.
1: 중산리에서 천왕봉 가봤거든요.
0: 네.
1: 저는 한 6, 7시간, 한 8시간 이렇게 막 걸리는데 올라가기만 하는데도
0: 네.
1: 그걸 2시간 만에 뛰어간다고요? 인간으로서 그게 됩니까?
0: 가능해요.
1: 와.
0: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트레일러닝이 많이 유행하니까.
1: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오색으로 와서 오색에서 또 대청을
1: 대청봉 찍고 갔다가 네, 다시 내려오니까 네,
0: 23시간 십몇 분. 근데 그때 제가 촬영을 한 2시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 21시간
0: 네, 21시간 정도 소요가 됐죠.
1: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좀 드셔가면서
0: 네, 그건 가면서 이제 간식은 먹는 거죠.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사실 예. 앉아서 먹는 경우는 없고요.
1: 예. 예.
0: 움직이면서 이렇게 먹죠. 그것도 참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0: 사람들이 도전하는
1: 많아졌어요?
0: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 아니, 그 8,000m 이상의 암벽 등반 그러면 그냥 경이롭기만 하지 저는 저랑 무슨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백록담, 천안봉 이런 거는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가봤으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의 철인이네요, 철인.
0: 아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건좀 어렵게 하는 거죠.
1: 예. 왜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래.
0: 그건 제가 DNA가 좀, 제 DNA가 그렇게 좀 맞춰지는 거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딘가 계속 뭔가 탐험하고 행위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다음번 도전 목표는 뭡니까?
0: 제가 원래 한국의 그레이트 코리아를 탐험하고 싶었었거든요.
1: 그레이트 코리아 탐험이 뭐죠?
0: 이제 한국이 크다는 걸 이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 올해 이제 시작하려고
1: 좀
0: 제가
1: 구체적으로
0: 준비를
1: 어떤
0: 하고
1: 겁니까?
0: 있는데요. 마라도에서 이제 카약을 타고 제주도 본섬으로 와요. 그리고 한라산을 오르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무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카약 타고 제주도 해안가에 도착해서
0: 네.
1: 거기서 걸어서
0: 예, 이제
1: 한라산
0: 런닝해서 한라산을 갔다가 한라산을 넘어서
1: 내려서
0: 다시 함덕에 와서 함덕에서 다시 카약을 타고 이제 진도로 오는 거죠.
1: 카약만으로
0: 예.
1: 와, 그리고요.
0: 그리고 진도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시 지리산으로 올 거예요. 그럼 지리산을 오른 다음에 예, 다시 또, 뭐 그때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동쪽으로 동해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울산바위 아시죠?
1: 네,
0: 예,
1: 설악산에
0: 거기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오색으로 넘어서 대청봉을 찍고 울산바위를 오른 다음에 클라이밍으로 이제 오른 다음에 독도는 이제 카약으로 안 가요. 독도는 너무 큰 바다라서
1: 깊기도
0: 거기는
1: 깊고
0: 이제 세일링을 해서 요트로 이제 갔다 오는
1: 요트요.
0: 거예요. 예. 그 독도는 이제 카약으로 돌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요즘 그 휴전선 쪽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서해로 오는 거죠. 이제 서해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는 서해는 카약을 타고 이제 밑에 제가 출발했던 집으로 남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1: 마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왔다가 동쪽으로 쭉 돌아서
0: 예, 한
1: 독도까지
0: 바퀴 도는 거죠.
1: 갔다가 그다음에 휴전선 DMZ로 넘어가지고 서해를 쭉 따라서 한 바퀴를
0: 네,
1: 돈다.
0: 도는 거죠.
1: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0: 그건 그렇게 많이 안
1: 그렇겠어요,
0: 걸,
1: 그렇겠어요.
0: 한, 저는 일주일은 좀더 걸릴 거라고 보고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그다음 궁극적인 목표는?
0: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구를 이제 대탐험하려고 한 3년 전에 제가 계획을 세웠고요.
1: 지구 대탐험이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360도로 이제 도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북극과 남극을 걸어서 건너야 되는 숙제가
1: 북극,
0: 있기도
1: 남극을 돌아가지고
0: 하고. 예.
1: 집에서부터.
0: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이걸 걸어서 탐험하려고 그러면 무동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장 매혹적인 보통 보면 이제 제 책상에 있는 책들이 보통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곳들 지정된 곳들을 이제 탐험하는 거죠. 거기서 카약을 탄다든지 스키를 탄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탄다면 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에 도달을 해서 그 액티비티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1: 알겠습니다.
0: 떠나는
1: 지구의 360도를 돌면서 좋은 포인트까지는 뭐 차량 이동도
0: 거죠. 네,
1: 하고,
0: 그렇죠.
1: 그러나 그 포인트마다 어떨 때는 산에도 가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카약도 타고, 뭐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하면 북극, 남극을 다 걷겠다.
0: 네, 그거는 이제 걸어서 건너야 될 것들이니까.
1: 정말 도전이 끝이 없군요.
0: 아니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구는 그래도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1: 한 번은
0: 예,
1: 돌아야지.
0: 한 번은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1: 다 성공하실 겁니다.
0: 좀. 고맙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0: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산불이 커질 수 있으니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천혜의 황금어장을 품은 남해의 푸른 바다. 철마다 귀한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맘때의 터줏대감은 따로 있답니다.
1: 문어가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2: 자기 집인 줄 알고.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0: 번지수 잘못 찾았다가 무트로 올라온 돌문어. 남해 돌문어가 유독 맛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3: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0년을 넘게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0: 베테랑 어부를 반하게 한 돌문어입니다. 남해 최남단에 있는 미조항.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산물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고깃배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봉철 선장도 이른 아침 바다로 나섭니다.
3: 문어 잡으러 조금 나갑니다.
2: 문어요?
3: 예.
2: 문어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3: 네, 원래 아침에 날씨가 더우니까 일찍 갔다 일찍 와요. 섬들 앞에 이제 잡으러 가요. 멀리 안 가고.
0: 금어기가 풀린 7월부터는 돌문어가 제철. 10분을 달려나오자 크고 작은 섬들이 수를 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돌문어는 남해와 제주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데요.
4: 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0: 이틀 전 내려둔 줄을 당겨 올립니다. 그런데 문어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 단지만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1: 문어는 이렇게 똥말로 잡는 거예요?
2: 네, 단지로
3: 잡는 거예요. 옛날 전통. 이게 옛날 전통이라.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사기로가 만들었어요. 사기로. 고무가 아니고.
1: 이 단지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2: 자기 집인 줄 알고.
0: 전통 돌문어잡이는 미끼도 바늘도 없이 문어의 습성을 이용하는데요. 좁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기 좋아하는 문어에게 단지는 더없이 아늑한 은신처.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먹이를 먹으러 제 발로 쏙 들어가 자리 잡으면 단지째 건져 올리는 겁니다. 문어가 제 발로 찾아들 만큼 이곳 바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선생님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3: 네. 고향입니다. 고향. 이 앞에 서도 여기 문어가 노래 종류가 많아가지고 문어들이 맛이 있고 부드러운 곳이야.
2: 물 조류도
3: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곡 생선들도 만든다. 조류가 많은 거예요.

0: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사기 단지가 고무 단지로 바뀌었을 뿐 잡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험을 눈치챈 걸까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바늘로 꿰어 잡는 게 아니다 보니 올라오다 달아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1: 이게 내 인생 고민입니다. 30년 이렇게 문어만 잡고 있습니다.
0: 바닷속에 내려둔 문어 단지는 모두 12줄. 한 줄에 무려 400여 개가 달려있다는데요. 하루씩 번갈아가며 6줄씩 걷어올린답니다.
2: 하루에 단지를 몇 개 수거하시는 거예요?
1: 하루에 2,500개.
2: 2,500개요?
1: 1kg 넘는 게 잡는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한 1kg 넘는 것도 좀 많이 약이 나오고.
2: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1: 가격도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요즘은 판매가도 키로에 한 2만 원 이상 나가죠.
2: 2만 원 이상?
1: 네. 그렇게 엄청 매고 괜찮지 지금.
2: 오늘 그럼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1: 한 60kg. 한 7, 80만 원 뽑으면 되겠다. 팀도 일당도 많거든요.
2: 어, 저희 일당을 챙겨주시나요?
0: 문어를 빼낸 단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걷어올릴 테죠.
1: 같은 장소에 자꾸 놓는다 보면 다른 사람들 의장이 있으니까.
2: 아, 그럼 매번 같은 장소에 다시 놓는 거예요?
1: 네. 없으면 이제 이동하고.
0: 요즘 바다 사정이 신통치 않다지만 돌문어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위험을 느끼면 재빨리 달아나고 먹물까지 뿜어내는 영리한 녀석. 먹물을 품고 있어 글깨나 아는 물고기라 여겨 그럴 문자를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오늘 조업도 이만하면 성공. 잡은 문어는 다음 날 아침 위판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봉철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1: 손님들이 찾으시면 그때 미리 주문하면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때
0: 기력 보충에 그만이라는 해신탕. 닭 한 마리에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3: 아, 이치 맛있는 거
4: 진짜 그만
3: 제주도는 하나 하면 7만 원, 8만 원
4: 맞아.
3: 문어가 물불하고 물꾸락. 방안이 물꾸락.
2: 여기 원래 알던 집이에요?
3: 모르지.
2: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3: 예. 어? 아니, 3일째.
2: 3일째?
3: 그저께 와가지고 처음 만나서 밥 먹고 계속 여기서.
2: 어디서 오신 거예요?
3: 예?
2: 어디서 오셨어요?
3: 우리 성포. 날씨 잡으러 왔다가 바람 불고 오니까 이걸로 피양이죠, 피양.
2: 아, 피양
3: 오신 거예요? 피양이가지고 예, 인연이 되니까 여기서 밥 먹고 하고. 3일째.
0: 제주에서 온 갈치잡이 선원들이었군요. 바다가 쉬어가라 붙잡은 김에 든든하게 기력부터 채웁니다.
5: 맛있어요.
6: 거의 맛 먹어.
7: 빠져 있다. 됐어.
8: 이름은 찍어야 돼요.
6: 네, 저번에 봤잖아요.
8: 아, 맛있네. 아, 그 집에서 하나 먹고 가시오.
0: 며칠째 바다에 나가지 못한 선원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위로도 없을 것 같네요. 미조항에서 뱃길로 10분 남짓.

0: 알았어. 응?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1: 이 비생수 삶에.
2: 3년 전 미조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틈날 때마다 바다를 건너와 고향집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0: 여기 사시는 거예요?
1: 저는 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형제들이 전부 다 심해는 여기 아시고 아는 사람도 오면 그래 와서 뭐 전기세 만 원만 주면 자고 가.
0: 아 그럼 여기는 옛날 사시던 데
1: 옛날 우리 모친이.
2: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추억 깃든 집을 살뜰히 챙긴 덕에 옛집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반겨주는 이웃도 있어 언제 와도 푸근한 고향집.
3: 사람 세 사람이네. 아이고 세지 한 대가 없긴데 그거 뭐.
2: 이웃 간의 정이 담긴 추억의 맛.
0: 선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3: 요 내 집 와서부터 오래됐어요. 집 와서부터 20살에 계시고 온게 오래됐어요. 내가 22살에 와갖고 80이 돼.
0: 80이었어요? 크시는 거 다 보셨겠네.
3: 우리 형님이 동서 잘그 잘했대. 야무지 잘했어요. 배들 뭐 이런 거만 흥미 잘했어요.
0: 여기 호도 좋아요?
3: 네, 호도 섬에 좋냐고. 물 좋아요. 네, 일시만 사는 게 물 좋아요. 한번 저런 사람 좋다 그지.
4: 신이가 와서 배했다 배.
3: 아, 배도 하고 물에 잡았지, 짱에 잡았지, 메기 통발 했지, 보대구리 했지, 자망 했지. 아는 게 어장이 아는 게 없다. 그래도 우리 어미가 네 시집 와갖고서 이 동네에서 제일 어장깎게 한 건 입구이다. 알아본 게 있거든. 할머니가 다 했거든.
2: 고향에 올 때면 바다에서 잡은 것을 늘 이웃과 나누는 봉철 씨.
0: 원래 문어 손질은 밀가루로 막 딱딱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우리 여기는 뻘문어가 아니라서 잘 필요가 없어.
2: 남해 도울문어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내기만 해도 된답니다. 크기는 아담해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도울문어.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무언가요?
1: 대패 삼겹살하고 문어하고 같이 문어 볶으면 한 번.
0: 보통 문어는 삶아 먹거나 데쳐 먹거나 그러잖아요.
1: 그래 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렇지 않고 문어를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 문어 튀김을 해도 맛있고 조림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엄청 맛있겠어. 고추 사는 거 있어?
3: 그거를 주소 내 담아올게.
2: 이웃집 부엌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이.
3: 고추장 필요해요. 마늘.
1: 마늘.
3: 마늘 까는 그때
1: 좋고.
3: 다른 건 없고.
2: 조용한 일상에 찾아온 이들이 내심 반가우신 것 같죠.
3: 내 딸 오는 것 이걸 낳고.
0: 네. 어머님은 그러면 여기서는 농사 같은 거 지으시는
3: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농사 뭔지 아니 팔색 그 제가 생활비 다 대줘요.
0: 여기가 집이세요?
3: 네. 한테 새끼는 반찬도 생산해갖고.
2: 말씀과 달리 냉장고를 여니 하나둘 나오는 손맛들.
3: 여기 매튀김 튄거, 까침 튄거. 이 김치를 잡신 건가 모르겠다. 까침 튄데 내가 먹는데.
2: 반가운 마음에 맛부터 보여주십니다.
3: 기름 다 나올 거 아이가. 네, 손 씻고 왔대. 잡사 봐요. 잡사 보고 입에 이어봐요. 손대지 입먹고. 잡사 보고 무만 넘어가가고. 괜찮지요? 괜찮지요?
0: 맛있게. 엄청 잘 익었네요.
3: 나 아침 이마 되면 내가 고치겠다 안 먹대.
0: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3: 네. 같이 사다가, 여기 남의 입에 가서 사다가 단지 해놨다. 내 김치 담

0: 막 푹 살짝 묶고 이 사가지 뭐 이거 묶고 이런데 늦간데 또 담아놓고 끈다입니다. 푹 살짝 이 맛이 있거든 이거나.
1: 없는 건 서로 채워주고 있는 건 기꺼이 나누는 이웃사촌.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걸음이 불편한데도 필요한 것들을 야무지게 챙겨오셨습니다.
2: 그 씨를 좀 먹게.
1: 매콤한 양념장을 붓고 자글자글 볶아내면 돌 문어 삼겹살 볶음 완성. 서로의 손맛을 더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양파를 많이 넣으시면 되겠네.
3: 양파도 많이 넣었다.
0: 여기야, 단어가 됐겠네.
3: 오, 진짜 맛있다.
0: 고추장 매콤해, 맛있다.
3: 아, 물어가 여기서 또 잘하셨어.
0: 너무 맛있어요. 더 문에 대해서. 돼지고기 삼겹살 애쓰기보다 어찌 문에 맛있네. 설아 맛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설아도 제목구 내 맛있을 거다, 제목처럼. 무에도 또, 해갖고, 끼다가, 이 꽁지만 있지만, 삶아 해갖고, 뭐, 머리 흙으면 죽도서는 맛있어, 머리, 무에도. 그리고 매일 참기름 볶아갖고.
3: 그 촬영 팀인데, 배고프.
4: 냄새가 죽이네요.
0: 예, 해갖고, 잡혔습니다. 안 그래, 뜯고 잡다.
1: 서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 이보다 든든한 보물이 또 있을까요?

이야, 진짜 우아한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신성이 살고 있는 수목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후난성은 고로가 뚫리기 전까지 아주 오지였던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0: 신비한 마을이 있습니다.
1: 어? 여기도 있어요. 어? 이게 이렇게까지 흔할 일일까요, 이게? 와, 진짜 바위에서 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0: 건강해지는 마을도 있죠.
2: 약초물로 피로를 쫙 푸는 느낌은 전 중국 와서 처음입니다.
0: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놀라운 마을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친구가 되는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3: 또 만나요.
0: 후이저우에서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마지막 여정, 후이저우의 남다른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중국에서 전통 촌락이 가장 많은 땅은 후이저우성입니다. 개성 넘치는 마을이 많은데요. 최근 이런 마을을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촌스러워 매력적인 첫 번째 마을은 신기한 절벽이 있는 산두 소이족 자치현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후이저우의 하늘은 사흘 이상 맑은 적이 없고 땅은 3리 이상 평탄한 곳이 없다. 그만큼 험준하고 열악한 산악지역이란 말이죠.
1: 와, 멋있다.
0: 보고 또 봐도 천혜의 절경입니다. 후이저우는 개발이 더딘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멋진 수묵화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묵화는 세미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꾸이저우입니다.
0: 살아있는 수묵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만 산을 타고 도로가 나 있어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고로체에 가기 전에 잠시 시내에 들리는데요. 후이저우에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중국의 서남쪽을 여행하실 때는 매운맛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후이저우에 매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후이저우에서 매운맛도 있고 또 다른 하나, 신맛, 새콤한 맛이 아주 두드러진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0: 본토에서 먹는 맛 정말 기대됩니다.
4: 我们想吃这个贵州的特色的菜那就酸汤鱼呗酸汤鱼好的好谢谢再给您配两个菜就好了啊先焖酸汤鱼吧先酸汤鱼好酸汤鱼谢谢
1: 여기서 酸汤 위에 酸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酸은 시다, 시큼하다, 새콤하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탕 국물이 있는 요리, 그리고 위는 물고기, 생선 어짜를 써서 물고기가 들어가는 새콤한 탕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수안탕 위는 꾸이저우의 전통 요리인데요. 소금 대신 발효된 재료를 사용해 깊은 풍미와 자연스러운 신맛을 냅니다. 주로 토마토가 들어갔는데요. 잉어 같은 민물 생선으로 요리합니다. 보기엔 우리가 아는 매운탕인데 토마토가 들어갔다니 맛이 그려지십니까? 수안탕 위는 묘족과 동족의 전통 요리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후이저우 음식은 대부분 소수민족의 문화에서 시작된 거라죠. 드디어 나온 수안탕 위 설렙니다.
1: 아, 이 향기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 향기. 이 아,
2: 쌈탕은 먹어본 사람만 그 진가를 알아요. 처음에 먹으면 이게 이렇게 신 걸 굳이 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국물을 떠먹다 보면 아, 왜 뒤에서 이 침이 막 고이면서 이 국물 맛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0: 정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2: 아, 그 진짜 딱 한 모금 살짝 입안에 물었는데 요 뒤침샘에서부터 군침이 싹 도는 느낌.
0: 한국에선 찾기 힘든 맛이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태국의 똠얌꿍과 비슷합니다. 새콤하고 매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1: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 두부의 담백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 우청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0: 생무청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는데요.
1: 왜 무청을 주는지 알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히는 맛하고 이 새콤한 맛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0: 마지막은 밥이죠. 하얀 쌀밥에 국물을 얹어서 먹으면 정말 끝내줍니다. 오랜만에 먹어도 그리웠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쉬고 제대로 맵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 最后真的好吃了我那个大概八年左右那种没吃过的那个酸辣酸汤鱼啊哦那很久很久没吃过了下一次我可以的话再来这里面多吃那个酸汤谢谢你啊谢谢谢谢谢谢好再见
0: 특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2: 再见.
0: 구이저우에서 만날 수 있는 새콤함 한 번쯤 맛보세요. 도심에서 2시간을 달려 깊은 산속에 있는 목적지로 갑니다. 신비한 절벽이 있는 마을인데요. 후이저우 남부의 작은 마을 고로체입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저를 맞이합니다.
1: 자, 여기 이정표가 보이네요. 찬단야 행산할 때 산, 계란단, 그리고 절벽에

0: 풀어서 쓰면 계란이 나오는 절벽. 계란? 뭐 조금 돌려 생각하면 알 낳는 바위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알 낳는 바위. 그런 바위 보신 적 있나요? 바위가 알을 낳는다. 뭐 설사하니 바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뭐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알처럼 떨어지는 건가?
1: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절벽으로 들어간 입구도 특이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여기저기 적혀 있습니다.
0: 글씨가 굉장히 독특하죠. 마치 중국 고대 문자인 전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수족, 수이수라고 하는 수족의 문자입니다. 영산 단경, 영험한 산의 단아 환경, 뭐 단아 지형, 뭐 이런 건가?
1: 수족은 고유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인데요. 꾸이저우에 주로 거주합니다. 혹시 알을 낳는 절벽은 수족이 제사를 지냈던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0: 아, 여기구나. 오! 오호! 오, 신기하네.
1: 높이 6m, 길이 20m의 암석 절벽에는 올록볼록한 모양의 돌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 알을 절벽에 박아놓기라도 한 걸까요? 이 돌이 절벽에서 만들어졌다니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0: 와, 진짜 바위에서 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1: 알 모양의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절벽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온 거랍니다. 누군가 산에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지 관광객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이랍니다.
2: 上次那个这个石头，然后四个人抬，还不动，就像这种，他就会滚下去。传说这边的老人，传说是三十年，下一次，但是像这些它是基本上都是从下面滚下来，但是三十年以后，但是基本上没有人看到过。那它主要成分是什么呀？石头啊，石头它可能就是说用科学的角度说，可能是风化，但是。 我们用水族的这种传说，但是下蛋。啊，下蛋，石头蛋。
1: 많은 전문가들이 절벽과 알 모양 돌의 성분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건 아닐까 추측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벽에서 500m 떨어져 있는 마을, 고로체는 오래전부터 수족이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0: 오, 돌 알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흔한 건가? 어, 여기도 있어요.
1: 어찌 된 일인지 알 모양의 돌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요.
0: 어이구, 이거 어떻게 옮겨왔지? 니하오. 니하오. 아, 我问一下, 我们那个来到这里那个看看那个餐单呀.
3: 中国有凳子坐，我有凳子坐，他有要，他有解开里面解了坐凳子坐，就简单，在我家的情况只有多多的在那边。
1: 생각보다 비싼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0: 可以吗?
3: 可以,也是。好的。
0: 우바이치님은 500근이 500근?
1: 약 300kg인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0: 你好。啊，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是在这里那个土生土长的人吗？啊，是的，我是土生土长的水族人，我就是这个村上的人。啊，是吗？我看那个每个家都有那个石头，我看见了。
3: 我们祖祖辈辈在这里生长在这里，就是说这个时代有着这个灵气，这个灵山秀水，它会有灵气的地方，它就会有这个时代嘛。有个灵石，这个镇在这个地方，它就会吸取天地之间的这个灵气，它会有这个吉祥的寓意嘛。
1: 수족은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요. 고르체 주민들은 돌 알이 하늘에서 내렸고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여깁니다.
0: 수이주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설화와 신비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미신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여행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신화와 전설을 통해 상상력도 키울 수 있고요. 주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쉽다죠. 여기는 신비한 절벽을 가진 마을 고로체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해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후이저우 남부에 있는 고화유체입니다. 산속에 숨겨진 마을, 고화유체. 요족이 주로 살고 있고요. 2005년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려진 게 없었고 찾아가기도 힘들었다죠. 요족은 대부분 남부의 산악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요족이 사는 곳에는 항상 풀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집에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는데요. 아무 풀이나 쓰는 건 아니고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요족 문화와 아주 밀접한데요. 그 비밀은 마을 입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초로 목욕을 하는 건데요. 수세기 전부터 이어진 요족의 전통 문화입니다.
0: 와, 잘 돼 있네. 우.
1: 고화유체에선 관광객들을 위한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누구나 요족의 방식으로 약초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산에서 미리 약초를 채취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을 주민이자 직원인 샤오리 씨와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해봅니다.
4: 네, 샤오리.
0: 아, 샤오리.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약초를 캐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 분이 뒤에다 요걸 가지고 다니시는데, 这是镰刀?
4: 对，这是镰刀。镰刀还有镰刀龙。
0: 독특하게 생겼죠? 마치 우리 버선처럼 생겼어요. 앞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1: 고화유체는 요족 목욕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0: 오! 오! 这是什么呀？
4: 这个是我们用来冲米呀、啊、这些。
0: 哦，你们叫什么名字？
4: 水队。
0: 水队。
4: 对。
0: 哦，为什么你们做这样呢？
4: 因为是以前我们都还没有通电，这些我们的传统都是用这个来冲米。
0: 哦。
1: 실제사용하고있는물레방아입니다한국의농촌에서는이제보기힘든모습이죠마을을둘러보는것만으로도공부가되네요살아있는책을보는기분입니다
0: 어네네와향이되게좋아요이안에
4: 这个都是我们冲的香粉，我们拿
0: 香粉
4: 对拿来，然后回去还要爷爷去做那个制香，我们叫制香。
0: 制香
4: 对。
1: 가루를내서막대향을만드는건데요제사나명상할때사용하는겁니다약초는마을뒷산에서캡니다고립된산악지역에살았던요조기조상들은야생식물을이용해치료법을찾았답니다약초목욕도그렇게시작된거죠
0: 这是你们养的吗
4: 我们种的对以前都是这些药都是在山上都是在那个石壁上我们都是到山上去现在因为有些地方都是很远就可以
1: 목욕에는30여가지의약초가사용되는데요요종만의비법이지만몇가지알려주십니다이건반풍하아인데요잎이단풍잎을닮아서붙여진이름입니다중국남부에서자생하는식물로중의학에서오래전부터쓰이고있죠요족은관절염이나류마티스성질환에효과가있다고믿고있습니다
0: 这样可以吗
4: 可以
1: 저도일손을돕기위해낫을들었는데요생각보다단단합니다겨우하나성공합니다그런데말이죠장인은도구를탓하지않는다더니쉽게베어냅니다정말대단하지않습니까
4: 용力一点
0: 用力一点아네진짜아
1: 사람은역시배워야합니다
0: 네낫질스킬을플러스1획득했습니다와
1: 약초를찾아산을돌아다니다보니보물찾기하는기분도듭니다
4: 我拿去就把它煮
0: 煮
4: 对、
0: 啊、
4: 煮药水来泡澡
0: 아
1: 이제목욕하러가볼까요요족은집에서목욕을하며하루피로를푸는데요그래서집마다욕조가필수품입니다저같은여행자에게는마을에서운영하는목욕탕이딱이죠약초를가지고어딜가시나따라가보니2층에따로공간이있네요최대한전통방식을따라약초물을만든답니다약초는가마솥에들어갈크기로다듬어서깨끗한물에한번헹궈줍니다그리고본격적으로끓이는데요선어시간은불앞에있어야합니다
4: 就是鱼的它有水管鱼每个房间都有
0: 啊
4: 这样我们就不用拿手来提以前都是用手来提的
0: 아那非常方便的
4: 对
1: 2층에서진하게우린약초물에찬물을섞어서온도를맞추고요1층에있는욕조에물을채우는겁니다적당히섞어주며목욕하기좋은온도로맞춘다죠

0: 한약 같아요.
1: 한약방의 그 한약 냄새가 아니고 진짜 생약에서 우려낸 그 약효의 향이, 와, 약재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
2: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욕 시간입니다. 찬바람 불면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싶어지잖아요.
1: 뜨거운데 좋아요. 와.
2: 욕조가 작은 게 아니라 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30분가량 반신욕을 즐기는데요. 요족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면 매일 약초로 목욕을 해라. 직접 해보니 그 말이 이해됩니다.
3: 아, 개운합니다. 아우, 이 느낌은 여행 중에 요렇게 약초물로 따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피로를 쫙 푼 느낌은 전 중국 와서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짠아, 칼실라. 아, 칠실, 짜이젠.
2: 마을에서 며칠 머물면서 매일 목욕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에겐 아직 남은 여정이 있으니 떠나야 합니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특별한 목욕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고화유채를 추천합니다. 누구라도 건강해지는 마을이거든요. 세 번째 마을은 가장 꾸이저우답고 놀라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이저우에선 직선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데요.
4: 정말 물어봐. 꼬불.
2: 산을 따라 지형을 살려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구불거리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멀미도 날 것 같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을, 당안동체입니다. 꾸이저우를 대표하는 풍경, 계단식론이 유명한 마을입니다. 해발 약 1000m에 자리 잡은 당안동체는 전통적인 동족마을이고요.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 꾸이저우는 전체 90%가 산지지형입니다. 그만큼 필연적으로 계단식론, 우리가 흔히 다랭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계단식론이 쫙 모여서 펼쳐진다면 정말 아름답겠죠.
2: 마을의 계단식론을 당안제전이라고 합니다. 흙이 아닌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꾸이저우는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입니다.
1: 전동카가 있어요. 카트라고 부르는 거. 근데 뭐 이게... 师傅我问一下我们盖那个坐这个吗是吗 아, 무조건 타야 되나 봅니다. 요걸 타고 가야 아마도 이곳의 다랭이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비롯하겠습니다.
2: 당안동체는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6: 와, 출발!
2: 주차장에서 마을 입구까지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1: 오, 멋있다.
2: 당안제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1: 요.
2: 이 과정 자체도 여행이네요.
3: 때로는 논두렁 이제 태워가지고
2: 추수가 끝난 논에는 불을 놓아 태우고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다랑눈이 연기와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한 지 전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0: 강안동체는 동족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전통이 잘 보존돼 있고요. 계단식론에서 농사를 짓는 꾸이조어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마을입니다.
1: 니하! 굉장히 이국적이죠? 중국인데 뭔가 중국보다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모습도 좀 있고.
0: 계단식론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젊은이에게 강안동체는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데요. 단체 여행부터 자유여행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꾸이저우 농촌 문화를 경험하기도 좋아서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죠.
1: 여기 앞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고루라는 겁니다. 저 고루가 있다는 건 여기에 동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0: 동족은 고루부터 세우고 마을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중요한 마을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산기슭에 있는 마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입니다.
1: 이 탕안촌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밑에 한층 내려가면 요 밑에서는 채소를 씻고요. 그리고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또 흘러나온 그 밑에서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0: 강안동체에는 이런 우물이 여러 개 있는데요. 돌과 대나무로 수로를 만들어 마을과 연결하고요. 수로를 통해 지하수를 끌어와 우물을 만든 겁니다. 동족의 지혜가 엿보이는데요.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준 생명수입니다. 채소를 씻거나 빨래하는 장소를 단계별로 만들어 허투루 버려지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은 다락론으로 흘러가 농사에도 쓰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흥미로운 마을입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동족어라 가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동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은 몸을 살찌우고 노래는 영혼을 살찌운다. 그만큼 노래 부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죠.
1: 지무是什么?就是木头做啊。木头做啊。
2: 아. 一把一把的，琵琶都是用木头做，啊，钢弦用钱买。
0: 동족의 전통 악기입니다.
2: 是呀，是吧？用两根头弦，两根中弦拿。
0: 제 연주가 마음에 드신 걸까요?
2: 어, 회전다. 이 지신 나래 하지 회라.

0: 亏了吗？
1: 还没完呢。
0: 哦，谢谢谢谢谢谢，谢谢。아, 재밌다.
2: 재미있는 마을 여행은 계속됩니다. 당안동체의 하이라이트를 보러 갈 차례. 계단신도림입니다. 논에선 나달말리기가 한창인데요.
0: 지금 이 다랭이논은 한참 농번기예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바쁠 때 왔더니 이 다랭이논에서 추수를 하고 하는 이 농부들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니하!
2: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0: 아, 워커이진취마?
3: 아예.
0: 아.
3: 제가 한 대한 반만.
0: 아, 젠단다.
3: 네.
0: 아, 뭐 거의 빵주니마?
3: 거의.
0: 아, 뭐 일단
3: 경제가
0: 아.
3: 경제가 빨라 빠질라에 태양.
0: 쟤야.
2: 수분을 없애기 위해 말리는 건데요. 혹시나 제가 폐를 끼칠까 봐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바닥 덮기 작업인데요. 땅을 보호하고요. 잡초가 자라는 것도 예방합니다.
0: 자, 테마.
2: 처음에는 체험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0: 네? 진짜요?
4: 커디님한테 들은 거.
0: 아, 여기에서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 밥을 준답니다. 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2: 농사일을 돕는 것까지가 프로그램인데, 집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0: 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뭐 흩뿌려 놓는 게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허리가 아프고요.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2: 그럼 이제 저녁을 먹으러 마을로 돌아가 볼까요? 오는 길에 식당을 들러 채소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0: 어디? 아, 씨씨. 아, 짜이짐.
2: 가벼운 발걸음으로 리시엔 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0: 와, 멋있다.
2: 해가 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0: 아, 멋있네. 아, 나 꾸이 정상 와가지고 또 이런 또 장관을 보냈 또.

0: 후이저우에 네 번이 나와봤지만 늘 흐리거나 비가 내렸는데요. 일몰을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Longer if I can. 기적과도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놓칠 수는 없죠. 노을을 담기 위해 분주합니다. 저마다의 인생에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1: 꼭 이 채소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꼭 찍고 그래요, 뭐.

0: 간절히 바랄 때는 오지 않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 아닐까요? 위시엔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1: 민가, 我来了.
2: 你好.
0: 노을을 볼 수 있게 해준 채소를 건넵니다. 심부름도 임무 완수.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온갖 고기가 총출동하는데요. 닭고기에 소고기에 돼지고기까지 있습니다. 잔치라도 벌이는 걸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1: 네, 香炉可以吗? 아, 谢谢.
0: 밥은 2층에 있는 거실에서 먹는답니다.
1: 와, 와, 非常好.
0: 알고 보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답니다.
1: 와.
0: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3: 지금은 이치 식판.
0: 인원수가 많은 만큼 음식도 푸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절인 콩깍지 볶음도 있네요. 제가 사온 취나물도 있습니다. 위신 씨의 친구의, 형님의, 아버지의. 시간이 맞으면 다 같이 먹는 게 식사 문화인데요. 오늘은 저까지 포함입니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절인 콩깍지 볶음.
3: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심지어는 해주신 반찬 하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0: 정말 행복합니다. 중국에선 음식과 함께 술이 빠질 수 없는데요. 손님이 오면 집주인에 주도록 건배를 합니다. 동족의 경우 건배 후에 손님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주는데요. 제작진도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3: 동족의 풍속이 있대요. 이 풍속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리고 안주까지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풍속이 있대요. 근데 손님이 이 동족 사람, 그 주인에게 이거 먹여주는 건 또 그거는 예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0: 환영주는 보통 세 잔씩 마시는데요. 서로의 잔을 들어 건강이나 행운을 빌어줍니다. 중국에서 접대의 기본은 손님이 마음껏 즐기게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친구가 되어갑니다.
1: 我肯定再来跟我朋友们一起。那个，那个，哎，司机，韩语的再见怎么说？
3: 안녕.
1: 안녕.
3: 안녕 줄게요.
1: 下午요. 下午下次再见怎么说?
3: 또 봐요. 또 만나요.
4: 또 만나요.
3: 또 만나요. 또 만나요.
0: 일일이 감사함을 전하다 보니 인사도 길어지는데요.
3: 谢谢。啊，好，谢谢。恭喜，生日。啊，谢谢，谢谢，谢谢，谢谢，再见。啊，再见。都满了，都满了哟。 제가 떠나려고 작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장면이었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쉬웠어요, 나오기.
0: 정 많고 유쾌한 마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반겨주었던 따뜻한 마음은 잊지 못할 겁니다. 빛나는 인연을 선물해준 중국 남부. 또 만나요.

0: 간단한 경기입니다. 얼굴도 뒤집었어. 근데 이거 뭐야?
1: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청색이 나?
2: 1, 2, 3 茄子.
3: 笑了。
2: 一二，好的，再见，
3: 再见，
2: 再见，拜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12번째 시간에서는요, 마음을 함양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가 마음 심자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다스림에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대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군쟁편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다스림으로 혼란해질 때를 대처하고 차분함으로 들썩거릴 때를 대처하니 이것이 마음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의 원문이 다스릴 치자 마음 심자입니다. 고로 이 치심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이 활동에 대해서 손자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구절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울면서 마속이라는 장수를 참하다. 참한다라는 건 이제 죽인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 마속과 관련된 전투는 가정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인데요. 이 가정이라는 전투는 제갈량의 총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위나라,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령을 해야만 되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습니다. 이 요충지를 이제 제갈량이 마속이라는 장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마속이요, 왕평이라고 하는 부하 장수랑 더불어서 가정으로 이제 출동을 합니다. 가정에 출동해서 보니까 가정에 산이 몇 개 있고 그 산 밑에 여러 고을로 이렇게 뻗어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딱 보고는 왕평이라는 부장이 마속한테요, 이 길목에다가 영체를 세우고 지키면 설사 위나라 군사가 10만 명이라도 우리가 너끈히 감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언을 합니다. 근데 마속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높은 산 위로 그렇게 올라가서 산에다가 영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이었던 왕평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산에다가 영체를 세우면 만약에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인 위나라 군사가 와서 산을 뺑 둘러싸고 물길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속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손자병법을 들고 나옵니다. 높은 곳에 의지해서 아래를 보고 용병하면 병사의 형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적군의 움직임이 훤하게 시야에 들어오니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속은 왕평의 진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우고 산 위에다가 영체를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평이 걱정을 했던 10만 대군이 산을 삥 둘러싸고 물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거에 대해서 또 손자병법을 또 갖고 옵니다. 병사들은 매우 위험한 지형인 전멸되는 지형에 투입된 다음에 살아남게 되고 죽게 되는 지형에 빠뜨린 다음에 생존하게 된다. 구지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생즉사, 사즉생과 통하는 그러한 관념인데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 군대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살아남게 되고 생존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 구성 가능한 답변은 결국 마음인 거죠. 이렇게 마음에 주목했다라는 것은 손자가 보기에 마음이 뭔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구절을 들면서 마속이 왕평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로 적군이 우리의 물길을 끊으면 우리 군사들은 아, 좀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에 그렇다면 죽기로서 싸워가지고 물리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각오를 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당백으로 위나라의 10만 대군을 당해낼 수가 있다.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마의의 10만 대군이 와서 이 산을 삥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하는 모습을 산 위에 있던 이 마속의 군사들이 보고는 역효과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군사들이 너무 질서정연해요. 그야말로 사기도 굉장히 왕성하다라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속의 군사들이 싸울 의지를 상실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병법 중에 병법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에서의 병법도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속의 군대는 대패했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 나온 마속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갈량이 자식처럼 아끼던 마속도 어찌됐든 실패했으니까 군법에 의거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면서 죽였다라는 읍참마속의 고사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죠. 역으로 마음을 얻으면 전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춘추시대 때 얘긴데요. 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기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손자병법이죠. 그런데 오자병법이라는 그런 병법서도 있어가지고요. 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이 병법서 중에 병법서로서 이 병법서의 세계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기라는 사람이 바로 이 오자병법을 썼던 위대한 병법가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전략가였고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오기라는 오자병법을 썼던 이 대장군은 군사 훈련을 할 때면 대장군 막사에서 자기 혼자 밥을 먹고 또 잠을 잤던 게 아니라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에서 그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고생을 같이 나누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마음을 확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병사들의 고름을 빨아준 겁니다.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종기가 났습니다. 그 당시 종기를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였느냐? 종기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종기 안에 있는 고름을 싹 빼내는 겁니다. 그거를 대장군인 오기가 일개 병사의 종기를 쫙 빨아줬습니다. 이 소식을 그 병사의 어머니가 듣고는요, 오열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이유인 즉슨 그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이 병사의 아버지가 징집이 돼서 전쟁을 수행할 때 등에 종기가 났는데 그때도 오기가 빨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 남편이 감복을 한 나머지 죽기를 각오하고 전열의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보나마나 전쟁이 일어나면 전열의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울 거다. 그러면은 죽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얻으면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도 없고,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것, 패배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을 잃으면은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요, 마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 객관적인 불리함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손자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전쟁은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전체로서 빚어내는 형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형세와 세력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그러한 형세와 세력을 빚어내는데 개인 차원에서의 터전이자 마르지 않는 강력한 동력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처럼 불패의 미래를 빚어감에 있어서 마음이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작거나 적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논어라는 책에 보면요. 공자가 한말 중에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부족 들어보셨죠? 힘에 부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걸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염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대단하고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아이고, 잘안 되네요. 힘에 부칩니다. 역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단호하게 네가 말하는 것은 역부족이 아니다. 너는 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긋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냅니다. 그러면은 역부족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긋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역부족은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치의 역량과 최대치의 도움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공자가 봤을 때 제자 염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 염구의 태도는 뭐냐? 해보지도 않은 겁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머리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우리 스승님의 말씀은 다 오라.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어차피 해봤자 안 돼. 하고는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그은 겁니다. 설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주의라고 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긋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자에다가 한계를 긋는다를 왜 한자 한획한획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 획이 동사로 쓰이면 획을 긋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을 긋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긋는다라는 뜻의 획자를 써서 자획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획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역부족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시도해 본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봐야만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지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구나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로 공자가 말하는 역부족은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딛는 그러한 의미 있는 발걸음,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부족을 경험하는 것, 역부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거기까지 한번 나를 밀고 나가보겠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준말인 중꺾마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라는 이 자세가 손자병법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꺾마는 역부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역부족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를 더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검증해내는 이 과정이 나를 더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자는 익강,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때와 비교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더욱더 강해지는 익강을 실현하는 그 방도 중에 하나가 역부족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역부족에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자는 최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추구하는 것은 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적을 추구했기 때문에 역부족은 그 자체로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고 또 돌파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로 최적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자세에서는 다 유의미한 겁니다. 근데 최선을 추구하면요, 역부족은 어찌됐든 힘에 딸려서 못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한계를 확인을 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 확인의 과정이 왜 부정적인 결과여야만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전이자 정말 끊이지 않는, 막히지 아니하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마음을 함양하는 힘이라는 각도에서 손자병법을 읽어낸 내용이고요. 오늘 이 강의로서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강의를 했던 12번의 강의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미륵산 자락이 품은 백제 무왕의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1: 정말 정밀하고 또 지혜가 넘치는 선조들의 그 정신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2: 최고 깊은 데는 거의 90m 이상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0: 거대한 채석장은 이곳의 찬란한 석재 문화를 꽃피웠죠.
3: 이 고향에서 황등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0: 익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석공들의 별미까지.
4: 할머니, 어머니를 이어받아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지켜야 될 곳이다. 그런 게 고향인 것 같아요.
0: 익산 황등석과 비빔밥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국에서 유명한 익산의 두 곳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힌트는 백제와 돌입니다. 먼저 금마면으로 가볼까요? 광활하게 펼쳐진 호남평야의 중심의 우뚝 자리에 세계의 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 우리에게 서동으로 알려진 무왕이 세운 미륵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미륵산인데요. 미륵산은 백제 무왕이 기울어 가던 백제의 부흥의 염원을 담아 창건한 절입니다. 불탑 셋과 금당 셋을 갖춘 동양 최대의 사찰로 알려져 있지요. 백제와 함께 미륵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무왕의 바람은 지금도 석탑으로 남아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지요.
1: 선생님, 그 멀리서도 봐서 대단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석장 입장에서는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 그 지면상으로 그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최대 탑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웅장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하고,
0: 백제가 멸망한 후에 세월을 이기지 못한 석탑은 위태로운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으며 훼손됐는데요. 20년간 보수 해체를 거쳐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 석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그 복원할 때 기초석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정밀하고 또 지혜가 넘치는 그런 선조들의 그 정신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잘 배워서 전승 계승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당시 최고 솜씨를 가진 석공들이 만든 미륵사지 석탑, 우리나라 탑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6: 여기는 삼탑 삼금당식 가람배치라고 해서,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는 그 목탑이 있고 그 다음에 금당이 있고 양쪽 부분에 이제 석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있는 형식인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구 구성이나 그 다음에 치석 기법이 목조 건축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이 석조 건축으로 넘어오는 첫 번째 석탑 양식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입니다.
0: 어쩌면 이 석탑은 목탑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던 백제 석공들의 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붕돌인 옥계석을 얇게 올린 것도 목탑의 흔적 중 하나인데요. 그 정교함이 느껴지시는지요?
1: 망치와 정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전부 손으로 했을 때는 그런 청각, 시각, 그리고 손이 갖고 있는 그 각도, 망치로 때리는 그 강도, 이것과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쳐질 때 정성스러운 어떤 석공의 기술력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0: 아득하게 먼 옛날 돌을 나무처럼 다뤘던 백제 석공들의 뛰어난 기술,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황등면, 그곳에 비밀이 있답니다.

0: 한 가운데가 땅속으로 움푹 들어간 이곳 채석장인데요. 삼국시대엔 석산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 이곳 돌이 가진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관계자배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허락을 받으면 채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내려와서 보니 아 그냥 탄성만 나옵니다.
1: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장엄한 모습, 이게 어떻게 이 현현할 수 없는 이 장엄한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깊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2: 아, 이 정도면 한 80m 정도 되고요.
1: 아, 그래요? 이제
2: 최고 깊은 구석이 거의 한 100m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 거기는 현재 아직 작업은 지금 안고 있는
1: 거예요. 아이고, 너무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생산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석재 산업의 고장이 되고 또 석재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유발이 되는 것이고 대단히 일석삼조의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0: 황등면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은 예로부터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황등석이라고 불렸었죠.
1: 갖고 싶죠. 저희 처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각시를 팔아서 돌을 살 사람이다 했으니까. 보시면 시각적으로 입자가 고르냐, 문양이 어떤 희백색의 돌들이 줄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완전히 희백색의 고른 입자거든요. 그리고 또 자연 크랩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양질의 원석입니다.
0: 황등석이 풍부한 환경은 석공들이 기술을 연마해 미륵사지 석탑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1: 돌을 두부모처럼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2: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와야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화약을 터뜨렸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공업용 다이아몬드 로프를 이용해 두부모 자르듯이 채석한다는데요. 참 기술이 놀랍당네요. 이렇게 채석된 황등석은 청와대 영빈관 국회의사당의 건축 자재로 쓰일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1: 황등돌이 색상이 살아있습니다. 색이 흐린 것들이 아니고 희백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작을 할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3: 아하, 삼국시대부터 질 좋은 돌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다 보니 지금도 백제 석공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품을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침 김종원 석공이 후배 석공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작업장을 가득 채운 불상과 조각품을 보니 오, 솜씨가 대단하신 분인가 봅니다. 한창 작업 중이신데요.
4: 수고 많습니다.
5: 아이고 어쩜 이리세요.
1: 야 이렇게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상 받아야 하는데 해야죠. 지금 이거 제작하는 것은
6: 예 높이는 한 9m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저 작업은 이제 지금 한 6개월 차 접어들고 있어요.
1: 아이고.
6: 예.
1: 제작하시네.
6: 예.
0: 9m짜리 불상이라고요? 어디 같이 가볼까요?
1: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말이 9m지, 자수로 얘기하면 30자.
6: 예, 예.
1: 예.
6: 예, 예.
1: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귀감도 되고
6: 예예예 예, 예.
1: 이렇게 선배로서 보는
6: 예
1: 이 마음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6: 예, 예.
0: 올해로 37년째 돌을 조각하고 있는 박곡간 석공. 뭐 이젠 돌만 봐도 어떻게 조각할지 떠오른다는데요.
7: 그 비율이 다 비율 따라 가지고 저희가 치수를 넣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8: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
7: 그렇죠.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하면은 그럼 이제 조형미 있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1: 예, 미술을 그 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잖아요. 점과 선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처음에는 점을 만들었다가 선을 만들었다가

0: 이 입체화된 조각에 이르기까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축적돼 있고 그 축적된 것이 여기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머리에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명령을 받은 손이 아 굳이 어떤 그 도면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익숙하게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1: 이렇게 돌 전문가가 되기까지 종일 돌과 씨름하며 부상을 입은 날도 많았답니다.
2: 꼭 표면이 꼭 연마한 것처럼 이렇게 빼꼼하잖아요. 사람의 손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제 손이 저도 막 상처난 곳이 많아요. 막 무릎에는 막 아마 그 저 그라인더 그 날이 막 갈킨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이 칼자국이에요. 이게 이런데 이게 다 이게 칼자국.
1: 그럼에도 고향에 정착한 이유는 황등석 때문이었다고요?
2: 이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또 이제 제 처를 만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도 사고. 예? 진짜 제 곁에 이 황등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1: 천직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온 석공의 길. 인고의 시간은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0: 아, 얼굴 명암이 좋다. 잘 만들었네.
2: 아, 예. 아, 예, 지금 예전에 옛날에는 뭐 안반 안반에다 이게 새긴다고 해가지고 바위에다 이게 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겉으면은 바위 표면 그대로 살리고 이 안에다 이제 그 재현을 한번 해봤어요.
0: 부처님 상이 이렇게 미술을 예. 짓고 예. 눈가에 미술까지 있기까지가 참 어려운데 예. 참으로 표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3: 얼굴만 미소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도 미소가 있네.
2: 아, 예, 형님.
3: 아주 좋아.
1: 무심하고 차갑게 보이는 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돌과 교감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답니다.
0: 돌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작품을 잘하는 것은 자기 고향을 빛내는 것이고 자기 고향을 빛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국익을 선양하는 것과 맞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자랑거리는 이제는 앞으로는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1: 예나 지금이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석공의 삶. 작업에 바쁠 때 이들이 즐겨 먹는 고향 음식이 있다는데요. 두 석공을 따라 가봤는데요.
0: 박석장,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셨나요?
4: 이 말씀은 들었어요.
0: 이 할머니가 일대 예. 이 가게의 주인이셨어요.
4: 예.
0: 할머니가 계실 때 저는 여기 와서 음식을 먹었어요. 원래는 여기 아니었으니까. 요 뒤에.
1: 대를 이어 만드는 음식이라니 뭘까요?
0: 여기는 이렇게 토렴식으로 비벼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알고 있던 비빔밥과는 정반대. 처음부터 주방에서 다 비벼서 나온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빔밥이랍니다. 이름 재밌는데요.
5: 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1: 석재 가공 공장이 15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던 시절에 생겨난 음식이라는데요.
0: 석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먹고 가서 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벼서 나오는 비빔밥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1: 석공들에게 비빔밥은 배고팠던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던 고마움으로 기억되는데요.
0: 이렇게 한 술 넣어서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침이 그냥 감사하다는 그 침이 막 확 나와서 음식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1: 일대 할머니는 그만 돌아가셨지만 비빔밥의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깨어나는 새벽 5시 30분. 정막을 깨고 나타난 이가 있는데요. 3대 주인장인

0: 김종식 씨. 쉬는 일요일 빼고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점심 장사를 준비한답니다. 근데 너무 이런 거 아니던가요?
1: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자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항상 새벽에 그때는 장작 고를 때니까 더 일찍 일어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 제가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그러세요. 고기란 놈이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문 연 집으로 들어간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면은 뭐 다 된다 뭐 이런 뜻에서 부지런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 할머니의 가르침을 15년 넘게 성실하게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냥 오자마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2: 이건 저기 선지국에 나가는 육수 국이고요. 이것은 비빔밥을 비빌 때 쓰는 간장. 아, 지금 간장 끓이고 있습니다.
0: 이대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손맛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2: 더 빨리 건지는 것도 있고 더 푹 삶는 것도 있고 약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맛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했다가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럴 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0: 오전 10시가 되자 아내가 출근합니다. 주방에서 종식 씨의 오른팔 역할을 해서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그래요.
3: 네, 반찬 담당. 반찬하고 이제 신랑 보조해주는 역할.
4: 지금 몇 년 차이십니까?
3: 저는 11년 차.
0: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칼질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 칼질을 잘하셨어요?
3: 아니요. 못했어요. 음식. 남편 만나면서 어머니 도와주면서 이제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늘더라고요.
0: 비빔밥의 간과 감칠맛을 책임지는 비법. 간장은 번거로도 꼭 만들어 쓴답니다.
2: 이거 냄새 좋지 않아요? 저는 이 간장 냄새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달여서 쓰면 아무래도 음식 맛이 훨씬 맛있죠, 비빔밥이. 그래도 여기 조금이라도 간장 물이 남아 있잖아요. 간장이 이렇게 헹궈서 어머니는 반하라고 허투루 버리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1931년 석공들을 비빔밥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줬던 1대 할머니와 2대 어머니. 두 분이 쌓아온 시간은 석공들에게 추억이자 맛이기에 종식 씨는 기꺼이 고향으로 내려와 3대 주인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가게를 앞두고 있답니다. 이제 책임감까지 더해져서 같이 나가는 국을 만들 때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2: 지켜보고 삶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선지가 배를 버려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지켜보면서 잘 삶은 다음에 이제 보관해놨다가 그날 아침에 그때 이제 이 국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데피는 거죠.
0: 자, 이제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따끈따끈한 밥을 퍼서 향한 곳은 냉장고입니다. 아니,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던가요?
2: 뜨거운 밥으로 토렴을 하면 걔가 이제 그 밥알이 이 육수를 바로 흡수해버려요, 많이. 그래가지고 밥이 비비면 질어지고 맛이 없어요.
0: 밥이 식으면 본격적으로 비빔밥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찬밥을 선지국 국물로

0: 어? 토렴해 주는데요? 여러 번 토렴을 거치면서 밥알 표면에 국물이 코팅돼 고소한 맛이 생긴답니다. 동시에 데워지면서 밥을 비비기 딱 좋은 상태가 되죠. 자,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란 게. 애써 데운 밥이 식기 전에 양념에 들어갑니다. 맛을 위해 한 그릇씩 양념하는 게 특징인데, 정성으로 달인 간장 외에 비법 양념을 하나 더 넣습니다.
1: 이건 비빔밥 전용 고추장이고요. 할머니가 담았던 거,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대로 담으시고 제가 또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고추장을 여기 있는 비빔밥 이 고춧가루로 이렇게 담은 거예요.
0: 3대 손맛이 담긴 고추장까지 넣으니 이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네요. 그 옛날 할머니처럼 손님들이 비빈 밥을 편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비빕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씩 비비다 보니 점심에는 손이 부족할 지경이죠. 하지만 다 비볐다고 해서 끝은 또 아니란 게요. 이 비빈 밥에 특별한 고명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바로 육회입니다.
2: 고기는 조금씩 그때그때가 나오죠.
0: 일대 할머니가 지친 속공의 원기 회복에 도움되라고 육회를 푸짐하게 올려준 것이 시작이라는군요. 그런데 옛날에도 육회는 비싸지 않았을까요?
3: 석공들이 오다 보니까 저 할머니께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분들 보시기에 그분들을 보기에 할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안쓰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시장에서 나오는 소고기로 음식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60년대에는 생고기를 잘 안 먹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건 이제 생고기 우둔살이 제일 부드럽고 좋은 부위인데 그 소고기 중에서는 그 부위가 제일 쌌던 거예요.
0: 허기졌던 시절 누구보다 석공들을 챙겨주려고 했던 일대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이 비빈 밥을 통해 느껴집니다.
2: 하나 속을
0: 고소한 선짓국에 육회가 올라간 비빈 밥까지 석공들의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이곳 익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별미로 전국에 그냥 입소문이 다 났다는데요. 그래서 이 비빈 밥을 먹으러 익산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랍니다. 이 맛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옛 시절을 떠올리게 돼 이 맛을 계속 찾는다는 것이죠.
4: 네, 확실히 먹기 편한 건 맞아서 그리고 후렴에서 나오는 거라서 좀 부드럽게 먹는 것 같아요.
5: 어머니가 하셨는데 지금도 예전에 먹었을 때나 지금 나왔다 똑같다고 봐요. 맛있어요.
0: 결코 쉽지 않은 비빔밥 만들기. 그럼에도 계속 대를 잇는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이제 이걸 뭐 할머니 이렇게 이어받아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내가 이건 꼭 지켜야 할 곳이다 그런 게 고향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지켜야 될 곳이다. 지금 일단은 제가 5년은 좀 늘려놨어요. 65세. 그러면 거의 100년이 되거든요. 저희 집이 10년 앞으로 남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10년 동안은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예요.
0: 내 고향 익산, 영원히 지키고 싶은 곳입니다.

0: 이 정원에 대해서 고맙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1: 이렇게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2: 고향처럼 푸근하게 사고 쉬고 싶은 마음.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강낙조는 왜 그럴까?
1: 신기하다.
2: 포도 맛있겠다.
1: 그러게.
2: 사자도 있어.
1: 그러게.
3: 뭐지? 긴급 뉴스? 가만. 뉴기니 섬에서 온 극락조. 무리 중 한 마리가 사라져?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1: 극락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2: 신기하고 특별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4: 딩동쌤, 극락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2: 네.
3: 어디 보자. 자, 여기. 이렇게 생겼대.
5: 우와.
1: 우와, 이새가 극락조구나.
5: 우와, 갑자기 변신했어.
1: 어? 왜 도는 거지? 춤추는 건가?
4: 덤벼, 덤벼! 싸우자는 것 같아.
0: 잡아봐라. 장난치는 건가?
1: 근데 극락조 왜 이러는 거야?
5: 제가 맞아요.
1: 춤추는 거야?
6: 신기하다.
7: 그치? 신기하지?
3: 가만. 너는 설마 아까 뉴스에 나온 극락조?
7: 선생님,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만나서 참 반가워.
5: 여보세요? 그런데 극락조야, 네가 유기니 섬에서 왔다가 사라졌다고. 네. 지금 다들 엄청 찾고 있어.
1: 맞아.
7: 내가 딩동댕 말만 보고 금방 돌아간다고 했는데 내 얘기가 잘 안 들렸나 보군.
3: 제 있어요.
1: 돌아가.
3: 친구들이 여기로 곧 온다니까 다른데 아무데도 가지 말고 꼭 기다리고 있으래.
1: 다행이다.
7: 네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극락조가 뭐지 하다가 찾아봤거든. 너는 왜 다른 새 주위를 빙빙 도는 거야?
3: 맞아.
7: 이렇게, 이렇게. 좋아.
2: 그거야.
7: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지. 난 유기인 섬 숲에 살고, 정확한 내 이름은 어깨걸이 극락조야.
0: 어깨걸이 극락조?
1: 왜 어깨걸이야?
7: 어깨 주위로 까만 망토가 있거든. 가슴에는 파란색으로 빛나는 깃털도 있지.
4: 어? 망토랑 가슴 깃털 때문에 아까처럼 변신할 수 있는 거구나?
7: 오, 맞아.
1: 왜 삑삑 우는 거야?
7: 여자친구를 부르는 거야.
8: 여자친구?
1: 어? 왔다.
7: 망토를 펼치고 뽐내기 시작.
1: 아, 여자친구에게 뽐내려고 도는 거였어.
0: 그런데 변신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
7: 이렇게 내 멋짐을 뽐내는 거라고.
3: 얘들아, 극락조 진짜 신기하다, 그치?
8: 네.
7: 아, 참. 우리 극락조 중에 말이야.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 청소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4: 청소를 한다고?
0: 그게 누군데?
7: 그게 누구냐면, 바로! 꼬리비녀, 극락조제.
3: 꼬리비녀?
1: 극락조?

0: 안녕, 난 꼬리비녀 극락초야. 꼬리처럼 긴 깃털이 머리에 나있지.
1: 와, 예쁘다.
0: 자, 치우자, 치우자. 여자친구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자.
1: 우와, 진짜 깨끗해졌어.
0: 완벽해.
1: 어? 여자친구가 왔나 봐.
0: 그럼 시작해볼까?
2: 어? 뭘 시작하지?
0: 인사.
2: 꼬리미녀 극락주도 변신을 하네.
0: 날개를 동그랗게 펼치고 발레를 하지.
3: 아, 발레를 해서 여자친구에게 뽐내는 거구나.
0: 맞아 맞아, 나 멋지지? 발레만 주는 게 아니지. 이번엔 테크노 타임.
1: 어? 이건 또 무슨 춤이야?
0: 반짝반짝 목으로 윙크 춤. 이 모습을 위에서 보면,
4: 와, 진짜 예쁘다.
5: 와, 여자친구가 반할만 하겠네.
4: 맞아요.
5: 와, 꼬리비녀 극락조도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성공!
2: 어깨걸이 극락조가 변신해서 빙빙 도는 건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서!
3: 꼬리비녀 극락조가 청소하고 춤추는 것도
1: 여자친구에게 뽐내기 위해서.
5: 맞아.
4: 아하. 몰랐는데 알았어.
6: 다들 내 덕분에 잘 알았지? 뿌듯뿌듯 뿌듯뿌듯. 아 참참, 이제 곧 내 친구들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나와 함께 뽐내기 춤 다 같이 한번 쳐볼까?
1: 좋아.
6: 음악 쳐주세요. 극락조 댄스.
5: 얘들아, 그럼 우리는 꼬리비녀 극락조처럼

0: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1: 똑같은 한 부리 오빠래

0: 리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신나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비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배추, 부추.
1: 피망, 양파. 아, 구매워!
2: 몸에 좋은 채소. 반으로 자르면 무슨 모양일까요?
1: 오, 궁금해요.
2: 피망을 자르면 짠!
1: 우와, 활짝 핀 꽃 모양 같아요. 예쁘다. 양파도 보여주세요.
2: 자, 양파를 잘라보면
1: 우와, 달팽이처럼 빙글뱅글 돌아가네. 빙글뱅글 빙글뱅글.
2: 이번엔 어떤 채소일까? 자,
1: 배추.
2: 맞아요, 배추.
1: 배추가 커요.
3: 배추가 통통해요.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4: 맞아요.
1: 한 장씩 떨어져요. 와! 저 배추잎 쌈 먹은 적 있어요.
2: 맞아요. 우리는 배추로 쌈도 싸먹고 김치도 만들어 먹지요. 그럼 이 배추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3: 어떻게 생겼더라? 잘 생각이 안 나.
1: 나도. 빨리 보여주세요.
2: 자, 이 배추를 반으로 갈라보면
5: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2: 배추가 부추로 바뀌었잖아.
1: 아, 우리는 부추가 아니라 배추 속이 궁금한데.
3: 우리는 배추가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야! 군민정음, 안녕?
3: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배추가 부추로 바뀌었어!
1: 배추가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배추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6: 간다!

0: 꽃밭이야.
1: 어? 꽃밭에 한글이 보여. 그런데 무슨 한글이지? 어?
2: 지엇?
1: 어? 분명 여기였는데? 어? 어? 이건
0: 대추야.
3: 천지?
4: 한글 배추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다. 벌떼가 몰려와 방해할 테니. 헛! 달다!
1: 어?
5: 한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1: 한글이 꿀처럼 변하고 있어!
0: 어? 벌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한글에 앉았어!
4: 으잇! 달다!
1: 어? 어? 어? 어? 어? 벌떼야!
5: 한글로 오고 있어!
0: 오! 벌떼가 한글을 덮어버렸어!
5: 한글을 다 먹어버리겠어!
1: 천지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달다에 맞섰는 말은 뭐지?
4: 쓰다! 아니, 나의 달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안 돼!
1: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6: 조사라,
1: 한글!

0: 배추.
1: 저장 완료. 배추.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배추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이제 배추소 구경할 시간!
2: 우와! 우와! 배추잎이 겹겹이 누워있네?
4: 배추 속에 배추잎이 꽉 차있어요!
3: 그래서 배추는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지?
5: 배추 최고!
3: 최고!

0: 이번에 어떤 채소 봐볼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어! 배추! 배추! 부추! 부추! 부추는 초록색이에요. 가늘고 길어요. 얍! 배추! 배추! 배추는 잎이 많아요.
2: 한글 배추 먹어야지. 냠! 냠냠! 슈!
1: 정말 많죠? 윙! 한글 배추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배추! 배추!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배추 친구들 따라해봐요. 배추 끝.
2: 배추에서 가운데 소리 에를 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후추 부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배추에서 가운데 소리 에를 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후추 부추 히힛
1: 배추 부추 훈민이와 정음이는 배추 속이 궁금해.

0: 꿈이에요.
1: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배추를 부추로 바꿔라 한글. 배추가 부추가 되었어요. 천지가 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배추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배추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배추를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벌레, 발레.
2: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리면 커다란 나무 완성!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놀고 싶어요. 벌레를 더 많이 불러주세요. 벌레!
0: 아, 나 벌레 많아.
2: 어? 어디 어디?
0: 야.
2: 우와!
0: 우와! 사슴벌레가 나무에 놀러 왔어요.
2: 우와! 안녕.
0: 자벌레도 왔네요.
2: 자벌레야?
0: 비단벌레 나무 기둥에 싹 붙이고 딱정벌레 나무 아래 딱 붙이고 애벌레 나뭇잎에 대롱대롱 놀고
2: 대롱대롱.
0: 우와, 벌레 놀이터네.
2: 응, 여기는 벌레 놀이터야.
0: 벌레들아, 여기 놀러 와.
3: 바꿔라 한글.
0: 벌레가 발레로 바뀌었어.
2: 어, 정말? 여기는 벌레 놀이터인데.
0: 우리는 벌레가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어 용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6: 이
7: 야
5: 후민정음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벌레가 달래로 바뀌었어.
2: 벌레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벌레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없어.
1: 여기도 없어.
2: 여기도 없어. 대체 한글은 어디 있지? 젖. 응? 젖.
0: 저기 한글 벌레가 있어.
2: 위험한 곳이야.
1: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3: 가자.
0: 천지? 한글 벌레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헛! 포기하다! 아무래도 위험해 보여.
2: 우리가 할 수 있을까?
0: 난 자신 없어.
1: 나도. 우리 그만 포기하자.
4: 아이야! 포기하지 마!
1: 어쩌지?
4: 천지에 포기하다 공격을 받고 말았어. 아이야가 한글 찾기를 포기하려고 해.
5: 우리가 아이야를 도와주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포기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6: 도전하다!

0: 어떤 어려움도 문제없어.
1: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2: 슛.
3: 아니, 나의 포기하다 공격을 도전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3: 내가 뿅망치로 얼을 쓸게.

0: 싱글 레. 걸 레.
1: 저장 완료. 걸 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벌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대롱대롱대롱대롱.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벌레! 벌레! 발레! 발레! 아름다운 발레! 야! 벌레! 벌레! 아항! 저건 무슨 벌레일까?
2: 히힛! 한글 벌레 먹어야지! 냠! 냠냠!
1: 슝! 무당벌레! 무당벌레! 오잉! 한글 벌레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벌레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어를 만나 버, 버가 받침 리을을 만나 벌, 리을이 애를 만나 레, 벌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벌, 레. 친구들, 따라해봐요. 벌, 레.
1: 벌레에서 가운데 소리 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발레, 걸레. 한번더 들어보세요. 벌레에서 가운데 소리 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발레, 걸레. 히히.
0: 벌레, 발레. 훈민이와 정음이가 벌레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벌레야, 이리 놀러 와.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벌레를 발레로 바꿔라, 한글. 벌레가 발레가 되었어요. 천지가 포기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도전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벌레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벌레가 나무에서 놀아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마르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얼쑤.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유치원에 간 꽁지 1부. 하나, 둘, 셋!
3: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4: 내가 얼른 찾아올게.

0: 자.
1: 어딨지? 저긴 내 자리.
2: 나랑 같이 앉자.
1: 어쩌지?
3: 홍진은 어디로 간 거지?
2: 저기 봐!
4: 우리 놀이터 가자.
1: 좋아. 다 나간 건가? 와, 멋지다. 이건 마지영 닮았네.
2: 이건 마지영 닮았네.
1: 누구야?
2: 안녕. 난 이 유치원의 자랑 앵무새라고 해.
3: 공주야.
5: 얘들아, 어디 가는 중이야?
6: 그게
7: 얘들아. 어?
8: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3: 엄마, 큰일 났어요.
9: 공주가 종이 비행기를 찾으려고 버스에 들어갔는데
10: 그 버스가 출발해버렸어요.
8: 뭐? 어디로 갔는지 봤니?
6: 저쪽으로 갔어요.
8: 엄마가 공주 찾아올게. 걱정하지 마.
10: 같이 가요.
5: 내가 태워줄게. 어서 타.
6: 정말?
5: 꽉 잡아.
2: 넌 이름이 뭐야?
1: 난 꽁지야.
2: 꽁지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1: 근데 아까 형이 나 따라했던 거야?
2: 맞아. 난 누구든 다 따라할 수 있거든. 꽁지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볼까?

0: 예!
1: 근데 넌 왜 유치원에 온 거야?
0: 종이 비행기를 찾으려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 얼른 찾아서 숲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1: 경만 믿어.
0: 준비 다 됐어.
1: 좋아. 간다. 야. 큐. 이거야?
0: 그거 아니야.
1: 이거. 와.
0: 그거야. 앵무새 형체구.
2: 어머, 이게 뭐야? 앵무야, 친구들 가방 함부로 만지면 안 돼.
1: 만지면 안 돼.
2: 소방차 소리는 언제 배운 거야?
1: 공주야, 이쪽으로.
0: 저길 지나가야 한다고.

0: 동지야, 이 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리 와. 이 시간이면 다들 놀이터에서 노느라.
1: 앵무야, 이 아기새는 누구야?
0: 안녕, 안녕.
1: 반가워, 아기새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집에 가야 해.
1: 길을 잃었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2: 꽁지야, 어디 있는 거니? 저건... 꽁지야, 여기 있니? 꽁지야!
3: 엄마!
2: 얘들아!
4: 꽁지는 찾았어요?
2: 그게 버스 안엔 없더라고.
4: 어? 혹시 이 안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5: 꽁지 찾아서 금방 돌아올게.
6: 어?
0: 얼른 가자!
5: 이렇게 넓은 데서 어떻게 꽁지를 찾지?
2: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0: 네.
2: 어머나. 엄마 새랑 아기 새가 있어.
0: 우와, 귀엽다.
7: 놀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
0: 맞아.
1: 아니야, 내 말이 맞지.
0: 맞아, 맞아.
2: 고고. 아, 꽁지야.
8: 얘들아, 너희 무슨 일 있니?
9: 어머.
1: 선생님, 이 새들 유치원에서 키우면 안 돼요. 까투리 가족은 숲에서 살아야 해.
8: 지아가 잘 알고 있네. 까투리 가족은 숲이 행복할 거야.

0: 슝! 우리 주방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1: 미안. 슝!
2: 미안. 슝!
0: 안 되겠다.
3: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싱크대가 고장났나 보네.
4: 얘들아, 엄마 가서 백완공 낙훈 아저씨 좀 모셔올게.
1: 슝! 간다!
0: 우리 조용한 1층에 내려가서 놀자.
1: 응, 누나.
0: 어? 엄마는 어디 가셨지?
1: 어? 이것 좀 봐.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나가셨나 봐.
0: 아, 우리 설거지 해볼래?
1: 좋아. 으차.
2: 지금 설거지 하는 거야.
1: 나도 설거지할래.
2: 나도.
0: 깨끗하게 해야지.
1: 우와, 거품이 엄청 커졌어.
2: 이거 봐봐. 내 거품은 더 크다고. 나도 할래.
1: 나도.
2: 내 거 봐봐. 잘생겼군. 주염이 생겼어.
5: 마지 형도 머리가 하얘졌거든.
0: 이것 좀 봐.
1: 거품이 너무 많아졌잖아.
3: 여기에요, 여기.
6: 이제 걱정 마세요. 금방 고쳐드릴 테니까요.
3: 얘들아!
1: 엄마!
3: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1: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싱크대가 고장났는지 거품이 안 내려가요.
6: 이 라푼이 나서야겠군. 자!
1: 멋있다.
6: 자, 이제 싱크대를 고쳐볼까? 이제 문제 없이 싱크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3: 깔끔하게 고쳐졌네.
0: 그럼 우리 다시 설거지하자.
1: 좋아.

0: 간다. 역시나 보물 번개 맞은 도토리공이야.
1: 이제 내 차례지.
0: 이번에도 절대 못 칠걸. 뭐야? 지금 내 공을 친 거야?
1: 야! 홈런이야!
0: 안 돼! 여긴 부엉이 할아버지네 집이잖아.
2: 부엉이 할아버지?
0: 그래, 날개는 엄청 커다랗고 발톱이랑 부리는 가시보다 날카롭고 숲에서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가 여기 살고 있다고. 내 공 어떡할 거야? 내 도토리 공.
1: 걱정 마 다람쥐야, 들어가서 찾아올게.
0: 공주야. 찾았다! 내 소중한 공! 안 돼!
1: 내가 잡을게!
0: 공주야!
3: 괜찮니?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4: 괜찮니?
1: 네, 어머나.
4: 고맙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
1: 네? 부엉이 할아버지요?
0: 그렇게 무시무시한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게.
4: 부엉이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란다.
3: 그럼 너희 같은 꼬마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0: 그런데 할아버지 집엔 공이 왜 이렇게 많아요?
3: 아, 이건 전부 우리 집 마당에 날아온 공이란다.
0: 네? 이 많은 공이 전부 다요?
3: 아, 그래. 모두들 이 할아버지가 무섭다면서 공을 안 찾아가더구나.
1: 저희는 부엉이 할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2: 맞아요.
4: 얘들아, 그럼 이제 다 같이 할아버지 마당 정리할까?
2: 네!

구엉이 할아버지의 비밀

0: 덕분에 마당이 깨끗해졌구나. 아, 그리고 이건 너희 공이니?
1: 네, 제 공이에요.
2: 고맙습니다.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꺼내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복구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2: 스쿨버스!
13: 내일 떠놀자!
1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먹으려고 사들라서 왔는데. 나한테 아침을 줘야 낚시도 갈 수 있을 텐데.

달콤한 거 없을까?

맛있겠다.

진화를 위해선 양치질이 중요하단다. 바로 달콤한

며느리 아기, 수영에 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걱정

난 그냥 병원 놀이만

안 되는데.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이야?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정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그냥 섞일 순 없지.

도와줄래?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고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요놈 잡았다.

0: 거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하하하하.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야 용감한 여인. 어, 그래. 슈퍼 영웅. 마샤.
0: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He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함께.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2: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야옹단 합동작전 실뭉치를 되찾아라.
2: 물고 나무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볼까. 아우 아파 내 팔.
1: 이거 재밌다 러블. 근데 이제 뭐해?
2: 이거 어때? 아우 아우.
1: 너 지금 혼자서 꼬리 잡기 하는 거야?
2: 가자. 줘봐. 내가 언젠가는 꼭 잡는다.
1: 개들이란.
3: 얘들아,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네.
2: 응, 맞아. 와일드랑 노는 거 진짜 재밌어.
3: 자, 이것도 갖고 놀아.
1: 완전 대박 실뭉치다. 우와, 내 거야.
2: 냥이들이란.
4: 갑이야,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힘내봐.
5: 실뭉치를 보니까 우리가 양털을 많이 깎긴 했네요.
4: 그럼. 근데 스웨트 뜨기 대회에선 이 정도는 순식간에 사라질걸요? 우리 가비가 팝콘통 비울 때 마냥 빨리. 쟨 다 먹으면 항상 내 걸 훔쳐먹어요. 대체 저런 못된 건 누구한테 배웠는지.